0: 맞아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월 11일부터 연기 입간 구복의 간과계 가격 498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격 오르기 전 할인가 한곽에 428원과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 드리는 마지막 대규모 증정 행사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벌레 가객들을 하는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입니다. 때문에 우리 10곽에 12곽을 드리면서 본 가객들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곽 사도 4곽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만성병 치료에서 이긴 이런 걸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복부 비만이랑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부 비만 하면 우리 남자라 할 때는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85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옷이라 맑을 때 줄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한 번씩 재보십시오. 요즘 우리 뭐 쌀 때면 그런 줄자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집집마다 이런 줄자들이 한두 개씩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재보면 85 넘어간다. 85cm라는 게 대부분 넘습니다. 이래서 여자를 할 때는 85cm를 넘어가고 남자를 할 때는 90을 넘어간다 할 때 이거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장에, 이 사람이 내장에 비만이, 지방이 이렇게 쌓였다 하는 말입니다. 복부 비만이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혈지라든가 지방간이라든가 많은 이런 성인병을 불러오게 되죠. 따라서 오는 게 뭐인가? 혈지가 높다, 혈당이 높다, 혈압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뇌혈산도 높아지면서 사고증이란 게 옵니다. 이전에는 삼고증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해서 삼고증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사고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래서 이런 복부 비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강경락을 열어주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콩팥이 좋아진다 할 때 이런 복부 비만들이 쑥쑥 빠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아, 네, 이 약 쓰고의 효과진에 좋아서 우리 언니 그 뭔가 뭐 강경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언하고 나왔는데 그냥 맥이 없고 매슬가 없고 소화이래 밥도 못 잡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 먹어본 경험에서 언니 이거 쓰고 어느 가 중약 쓰기 많았다고 다섯 가지 용기들과 그것도 많이라고 내 먹어본 중엔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 이거 얻어놓은 10달 썼습니다.
1: 네.
2: 10달 썼는데, 아, 우선은 미술 걷고, 밥을 못 땄었던 게 식사도 잘하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 그전에는 집안에서 나 못 갔는데, 우선은 각종 활동에 다 참가하고, 그 다음에, 눈도 잘 아이 보이는데, 눈도 잘 보이고, 그 미술 걷고, 옆구리 아프던 이전 사이, 근본 우선은 거의 없어졌단다.
1: 네, 다 없어졌다. 그런 거는.
2: 예. 그래, 우리 언니 너무 좋아서, 병원에가 검사했단다. 검사했는데 이 강경화가 3분지 2가 다 없어지고 약간 남았더란다. 그래
1: 강경화를 비초해서 저래 진단이 나옵니다.
2: 예.
1: 예. 예. 강경화가 비춰이고.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2: 아, 예. 그래 지내 좋아서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미스리에. 그래서 예, 지내 좋아서 그 보던 이사가 예, 거기를 또 갔단다. 그러니까 아 무슨 약을 써서 이렇게 좋아졌는가 할까. 영지 입간 구복액이 5가지 영지 든거 구복액을 먹었는데 이렇게 좋다까. 아 그게 좋다면서 그래 우리 언니 너무 좋아서 지금 약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값이 오니까 우리 언니라면 어느 연세 70이 많이 넘었으니까 나의

0: 아, 이거 좀 오래 달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예, 이번에 예, 우리 활동할 때 예, 좀 싸놓자고 예, 10가지 12가구 준다 예.
1: 예, 예.
0: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언니도 10가구 싸고 나도 같이 싸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예. 먹으니까 뭐 다른 약을 근본 그래서 예, 목이 마르던 것도 다 없어지고 꿈이 많던 것도 다 없어지고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둘이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501-2797. 선생님, 네.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복부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겪고 있는 만성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복부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오는데 복부비만이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올케가에 지금 이 인간구복에 쓰고 있는데 주약에 어째 썼는가 하면 예. 너무 맥이 없고 메스가 없고 몸이 붓기고 소화가 되고 이래 쓰기 시작했었는데 어떤 의에 반년 썼습니다. 반년 네. 쓰고 나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다 됩니까. 그리고 네. 혈압이 그냥 올라가던 게 지금 증상을 덜하고 그 메스가 없던 증상이 사라지고 맥이 없고 이러던 증상이 지금 소화 다 되고 밥 잘 닿습니까. 다 없어졌다 됩니까. 약을 예, 써보니까 쓰던 중간에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올케 쓰고 우리 올케 동생이가 지금 어떤 전화인가 하면 예, 강경화 복수 와서 지금 예, 병원에 갈까 검사를 할까 강경화 복수랍니다. 그래 우리 올케가 말해서 이 약을 지금 얻은 두 달을 썼답니다. 두 달을 네. 쓰는 게 기본상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으려까 값이 오르니까 두 분이 같이 싸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네. 지금 전화하십시오. 우리 약국에다가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이런 복부비만이 오게 되면은 몸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질병들이 또 만성염증으로 그 다음에 병이 발전하죠. 예. 여자들 말하면 자궁내막염 그 다음에 盆腔에 또 뭐 간염 신염 뭐 인후염 많은 몸의 염증이 누구나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영지
2: 네.
4: 콩팥이 나빴어요. 약을 그리고도 아프고 사병 자주 받다가 잘 안 나가고 이랬는데 네. 콩팥 주사 줘서 옆구리 아프지 않고 그다음 사병도 영지 워낙에 잘 나간다.
1: 예.
4: 맞아, 그리고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지성이 찍어도 잘 못 걸어다녔는데 허리 아픈 것도 예, 나서지 지금 지성이 아시고 내용살 걸어다닙니다.
1: 네.
4: 그래서 예, 빙가리서 라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 소화해지는 감이 나고 이런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라면도 정상입니다.
1: 네.
4: 그래서 방향이 있어, 그래서 예, 새벽에는 입이 썩었고 그럼 다잘 하더라도 못 먹었는데 지금 예, 장난님 사와줘서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고 다자리 매일 먹어도 됩니다.
1: 네.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후두두 떨리는 소리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랬는데 이 증상들이 없습니다.
1: 네.
4: 목이 심했는데 오랜데인데도 해결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네. 저는 이렇게 효과조가 예난이 배달 받아서 계속 또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은 몇백 개 화학공장과 같다고 우리 몸에 있는 많은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오는 독소,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 채소, 음식이 여기서 오는 농약이 독소, 또 약에서 오는 독소, 많은 독소를 간에서 분해해서 그 다음에 담즙산으로 해서 장돌로 해서 내보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네.
5: 입간 구부개고 전이 1년 조금 한 열흘 썼는데 약은 어쨌든 예,

0: 나부터 이게 신선 소라지 또 구복 애기지 실별도라지 그다음에 이게 계속 먹어도 이렇다 됐구먼가 해 선생님. 예, 그러니까 계속 이거 앞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1년 좀 부셨을까요? 하여튼 이게 좀 맥이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내는 걸 높인 데는 이야기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이야기인데 내 언약이나 다 먹어봤습니다. 감기도 걸리지 예. 않고 맥이 나고 결국 예. 이 1년 먹을까요? 눈이 영 좋아집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얼굴 피부색 보면 주색이 이렇게 영, 그래서 이렇게 허여 물수가 이런 감이 난다 만다 나와서 이만 먹으면 검수를 하고 그 무슨 단점도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약간 있다는 게 다 없어지고 소화도 아주 밥을 영 마신다 깨고 대변도 그다음에 변비 있을 때 이제 그건 언니 없어지고 영 속이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소변도 색깔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뭔가 난 어제 쌓았습니다 선생님. 값이 지금 오르겠구만가 예. 이런 좋은 게 어쨌든 한 포를 쌓아놓고 거기다 뒀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좋은 약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간에서 약 750g이 열물을 예? 담즙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담즙산이가 아주 좋은 소화제고 그다음에 이 담즙산이 분비돼 나가는데 간에서 분해한 독소가 같이 나갑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이런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몸의 지방이 잘 분해되지 못하고 빠지지 못하고 우리 지방 당구춘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이런 당구춘은 중성 지방 중에서 우리 세 가지는 나쁜 지방이고 하나는 고밀도 지단백은 좋은 지방입니다.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태그리 구행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이날에서 예, 담배가 높던 게 지금 개선을 됐고, 무섭게 되면서 소변 다 보는 게 지금 다 보지 않고, 소변이 시작 잘 나갑니다.
2: 예.
3: 그리고 오늘 40대가 아픈 것도 많이 나가졌습니다.
2: 예.
3: 그게 성인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배달을 더 쓰라고 합니다.
2: 예. 배달 받으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3: 예.
2: 집에 잘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이 복부 비만이 돼서 우리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비말 좀 있으면 이 배꼽이라면 우리 본래는 보통 평상시에 앉아있거나 무슨 일을 할 때거나 배꼽을 끌어당겨서 뒷잔등에 붙이는 이런 동작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좋습니다. 특히 호흡을 통하면서 예, 호흡 절제를 하면서 이러면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그 이 복강내 압이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 후두지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복직근이라 하죠. 예. 근데 이런 복부 비만 있는 사람들이 이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1: 네.
2: 점점 심해지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영지 이깔 구복액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당뇨 종합을 인해서 혈당 조절도 아니고 예,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어림질이 나고 예, 혈압 조절이 바라 안 되고 예, 그렇게 가지고 고통을 겪고 왔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속에 한 다음에 예, 다 여섯 번씩 하고 이렇게 가지고 고통을 겪고 왔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영지 이깔 구복액을 쓰는 예, 많은 면에서 그렇다고 같습니다. 우수분도 예, 손발이 따뜻해지고 어림질이 나던 게 맑아지고 예, 그런 혈압도 돌이 잘 되고 배가 그렇게 아프던 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형태가 좋을 때 값이도 오른다지 활동에 전파가 나고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예, 이런 복부 비만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우리 그 지방 간에 와서 지방간이 다 생깁니다. 일단 지방간이 생기면 간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뭐 떡싸움이 올라가고 자탈단박 올라가고 간암이란 진단받고 간경화 진단 나야만이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간을 치료하고 뭐 이변하고 뭐 간에 좋다는 약 먹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복부 비만 있는 사람들 지방간이 다 생깁니다. 예? 때문에 이런 간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0: 자, 우리 이미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간단한 음식 갖고 자라야 된다. 운동만 갖고도 자라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안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냈냐 보여준지 B20으로 된 OTC 약으로 그것도 그 성분이가 오색 천연용지에다 겨골암이라든가 고기자라든가 이런 안전한 약들에서 우리 김대인 지학기술을 발휘해서 만든 용기입간 고복에 산만하기도 드물죠. 이런 약을 해서 꾸준히 쓴다 할 때 지방간은 빨리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따라서 복부비만도 다 없어지죠. 여기에서 우리 중점으로 말씀드릴 거는 좀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복부비만이 하루아침 오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우리를 여러가지 지방간이든 간경화든 복부비만이든 웬만하게 치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11일부터 연기입간구복에 가격이 오릅니다. 네, 미연에 구매하셔서 네,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김치의 향, 비빔밥의 고소한 맛, 겨울을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산나물의 싱그러운 향. 연변은 그야말로 맛의 천국입니다. 연변의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낸 가요입니다. 이어서 그림 같은 계절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를 노래한 가요죠.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의 추위를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의 새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듯 마음속에 새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최순희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의 새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 행복한 고장을 노래에 담은 가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꽃피우길 바랍니다.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명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김광동 작사, 박동호 작곡의 활락의 명절, 륜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설레임과 선우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요. 연변의 봄과 어우러진 선우의 맑은 마음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바라면서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선우의 봄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을 스치듯 이 시간, 정겨운 노래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했는가요? 오늘의 노래들과 함께 마음속 따뜻한 봄을 피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지금 심장 질환 하게 되면, 지금 겨울하고 여름철 볼 때, 겨울철에 심장 질환 발생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급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다음 뇌경색으로 이렇게 반신불수라미로 온 사람들, 네, 대부분 보게 되면 겨울철. 그리고서리 봄철, 겨울철, 봄철, 가리를 할 때, 객관의 계절이 전환할 때, 이럴 때 보통 이런 중풍이라면 세게 옵니다. 뇌경색도 세게 오고. 한 방면에는 우리 집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 그 난치랑 아오지 않습니까? 땅이랑 차갑습니다. 집안도 영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우리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뭐 혈관이 졸아든다 이런 거는 热胀冷缩 이건

0: 우리는 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치료 방식에서 이게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대부분 혈압이 세게 높은 사람들은 보통 소혈이 세가지고서 혈압이 높아진다 해서 대부분 우리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한 약들을 보게 되면 찬약제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 전환할 때 추울 때 热장 冷缩로 인해가지고서 혈관에 쫄아들어서 혈압이 높아지고 또 이런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질환이 많이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우리 산약제도 들어가게 되면 더 차갑게 만들어놨습니다. 별로 그 당시는 심자란 편안한 같지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징구열이 나왔습니다. 手脚 한량, 손발이 차다. 그 다음에 쓰니 이게 나왔습니다. 쓰니하고 손발이 차다 이게 틀립니다. 손발이 찬 게 치료 안 돼가지고 진일보 발전해서 그 다음에 쓰니로 넘어가는 겁니다. 쓰니라는 게 뭡니까? 사지가 니로 그러니까 나머지가 사지 손발 그 자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무릎관절 그 다음에 그 발굽 그 자까지 몽땅 차가만 한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니라는 거는 주엔이라는 건 마지막에 굳굳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그 젠둥런 깨거나 온몸이 굳어지는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파킨슨 증상. 그 다음에 중풍 걸린 사람들을 반신 못 쓸 때 반신이가 굳어지죠. 굳어진 다음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꼬소밭 때 나도 모릅니다. 깨거나 거기면은 혈액순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장질환. 사실은 우리 심장질환은 심자란 거는, 마음속에서, 주양, 지치, 깨거나 모든 양기가 한데 이렇게 몰붙는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가는 피를 따뜻하게 만들자 하게 되면 꼭 심장이 들어왔다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맥혈은 나가고 그 다음 정맥혈은 들어오고 이걸 통해가지고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항상 피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만약에 차가워진다. 그럼 피는 어째서 차가워지는가? 혈관 안에 이런 습기란 게 많이 낀다. 그 뜻입니다. 습기가 일단 한기가 결합할 때, 무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물. 무리가 만약에 차가운 물이 된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물이 근본상 흐를 수가 없죠. 이리 혈관 안에 무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도랑무리가 겨울철 되게 되면 다 얼어드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안에 이런 습이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습이 점점 많아진다. 사실은 인체 내에서 70%가 물이고 30%가 다른 게다. 이건 다 아시죠? 예? 혈관 놓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혈관 안에 70%는 물이고 30%는 우리 혈소판 그 다음에 홍혈구 백혈구 이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 무리가 만약에 찬물이 된다. 그러니까 습기를 된다. 습이 좀 많아져가지고서 이 무리가 막 80%를 된다. 90%를 된다. 이런다 할 때 우리 빈혈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빈혈이라는 거는 진단해낼 수 있죠. 뭐 혈액 속에 뭐 이런 혈소판 수치 그 다음에 홍혈구 수치 그 다음 백혈구 수치 이걸 보고서 뭐 빈혈이다. 최티싱 핀시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그걸 통해서 뭐 우리 관찰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혈액세포는 30%던 게 우선 적어졌다. 그 다음에 무리가 많아졌다. 무리가 무섭게 많아지는가? 그저 물이 많아지는가? 개체는 습기가 더 많아지는가? 예, 물하고 습기가 한 대 결합해서 더 많아지는가? 이걸 우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슴 답답해나고 심저통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심장열이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진다 그 뜻입니다. 심장은 발동기가 안 가집니다. 발동기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절대 차가우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폐는 황제내경에서는 폐는 수의향 작용합니다. 수의향이란 게 뭔가 이 물이 깨거나 너무 뜨거운 이런 발동기를 조금 여파해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폐가 심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 열이가 피가 같이 열을 받는다 할 때, 그러면 울 올라가서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심장열을 아래를 내려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뭐인가? 여기에 약 처방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일단 이런 그 쌀요. 白芍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赤芍 白芍 뭐 다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룡 다 한 가지입니다. 이 芍药는 한 방면에는 습을 없앱니다. 지금 우리 중약제에 습을 없앤다는 약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근데 중의는 절대 습을 없앤다 하게 되면 어느 방면이 습을 다 없애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중약제는 어떤 데 습을 없앤다. 이게 또 몽땅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습을 없애는 건 뭐, 백추라든가, 창주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赤小豆, 그 다음에 茯苓, 薏仁, 이런 약제들은 습을 없앨 수 있는데, 유일하게 芍药는 예, 우리 심장, 혈관 안에 습을 없애면서 심장에다 피를 잘 보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와 남편은 예, 혈배강을 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혈배강은 예, 피를 많이 공급해 그런지 심혈세계 방면에서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또 예, 육세영지가 이야기 들어가 그런지 저희 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0: 네.
2: 맞습니다. 원래는 조합미가 100 이상이 되는데 어전에 정상 수치랍니다.
0: 네.
2: 100 얼마졌습니까? 예.
0: 네.
2: 그래 왜 시력도 좋아져서 희미하고 바람 보면 눈물이 나던 것이 이게 없어지면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가 그저 병 나빠서 감기만 조금 걸리면 예, 가래가 끓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영 잠도 바로 못 잠겨서 그것이 지금의 혈배강 증후 기침이 싹 가셔졌습니다.
0: 혈배강 이 혈배강은 특별하게 우리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약 중간에서도 유일하게 공농조치에다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 그 다음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한다. 이렇게 써놓은 건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2: 예, 정말 선생님 얘기 맞다나. 그렇게 공농조치에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내 몸에서 우리 남편 몸에서 날마다 좋은 효과를 보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굉장히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두산약이 특효약이 이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 혈배강 계속 쓰면서 선생님이 친구도 맞고 이러면 저는 예,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선생님과 박선생 고맙습니다. 예.
0: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어찌감에 예, 저는 이 혈압 보고리 절대 아이들하고 그만에 어떤 20년을 통하고 약을 이 약소약 바꾸면서 되네 그렇게 치료 뭐 치료도 하고 약도 이렇게 먹었는데 건강이 되든지 이거 먹은 다음부터 했으니까 예, 어제 혈압이 하고 됐단 말입니다.
0: 네.
3: 예, 예. 그래도 그다음에 이 이거 이 약만 먹어도 있잖아요. 이 혈압이 언급되더란 말입니다.
0: 네, 우리 지금 이 그 혈압약을 뗀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중간한 중약자를 가지고 혈압약 떼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혈배강처럼 당날부터 혈압약 뗄 수 있는 건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혈압약 대신에 직접 이 혈배강 가지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은 500도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어서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제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하여튼 예, 저 뭐일까 한 2-3일 먹은 다음부터 그냥 떼느라고 떼는데
0: 네.
3: 혹시 또 어떻게 했는가 걱정했는데 이렇더란 말입니다. 이게
0: 네.
3: 어제 계속 우리 가래에만 이선부터 이 기관지 아예서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간이 걸리나 어쩌나 그거 특히는 이 간에 많은 게 어떤 때는 목에 딱 부고 어떤 때는 거기서 이 전문가 거기서 감기만 살짝 걸려도 그거 간에 거기서 이 전문가 많으면서 어떤 때는 거기서 누른 게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했으니까 원래는 이 때문에 지금 감기도 많고 이런데 지금 감기도 아예 하고 예 가래도 없고 야 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약 계속 전문가 쓰겠는데
2: 예,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래말이 나올까 제가 한마디 설명해 드리겠는데 우리 심리혈관 질병

0: 병 치료할 때 일단 이런 가래를 없애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도와준 약이 들어가야 되고 습기를 몰아내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래를 전문 이 가래도 한탄이랍니다. 한기에 속하는 가래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약은 우리 자지청 비관 제가 자꾸 이 자지청 비관은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래가 나갈 길이 또 생겨야 됩니다. 그 나갈 길에는 텍사라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텍사는 전문 우리 그 리수의 순수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래들을 습기들을 몽땅 몰아서 대변 소변을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면은 뭔가 하면 이런 약들이 심장 그러니까는 위에 심리혈관이라는 게 다 위 중기 놓고 말하자면 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꼭대기 상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재들이 위에서 이 효과를 발휘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첨약보다 YG가 발음이 더 좋습니다. YG가 이게 천천히 흡수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에 항상 약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약 처방이가 너무 잘 됐고 그 지식도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오라제면 값이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 천연약재대 나서 막 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값을 올리라고 소리 원래 값을 알 된다 해서 요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6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혈배당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뭐나 다른 무슨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해도 소용없어서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 혈배당을 선택했는데 그것에서 한 달에도 잘 되지 않아서 증상들이 모두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3: 아빠에는 파신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숟가락이 어디가 떨어지는지 무슨 몸을 떨다나 뭐 물이나 무슨 다 해야 되고 나는 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영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서 이 약을 먹으면서 아빠에도 좀 나서서 아이 자기 무슨 어디 갈 때도 가구에 적어가지고 나도 예 혈압이 저절로 잘 돼가지고 살이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심장이 떨리고 그러던 게 다 났습니다. 그래 이래 좋으니까 이 약이 정말 명약이고 투표약이라고 난 생각됩니다.
0: 예.
3: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예.
3: 이 약을 저기 밀가루 상 제일 좋은 게입니까?
0: 아, 지금 16세트가 제일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예, 그리고 또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지 사람들이라면, 치마에 맞겠다는 분들은 또 우리 10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또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16세트 활동 참가하는 분들도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3: 그 이 저기 파지성하고 혈배 그 이 약이 둘 다 같이 결합했었더만이 아직 저희 약이 저 그 발성이 아니라 그 혈압 혈배당하고의 풍습과 네 풍습방 같이 썼죠 다 됐었더만은 네 친구까지 결합할 건 더 빠르죠 네 친구 거다 결합해서 지금 하니까 아빠에는 흥얼거림이 노래랑이 생기고,
0: 네.
3: 혈압이 저절로 잘 돼. 90만에 그냥 걸음만 이어가서 다니는데, 이거 다 치사라고 혈압약도 안 먹고 그런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좀 밥도 잘 먹어서, 예. 네. 살도 오릅니다.
0: 네.
3: 그래서, 예. 저기, 밤에 잠도 잘 자고, 눈도 영 좋아집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예. 단나이도 좋아서 달래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0: 네.
3: 그래, 몸이 좋으니까, 이번에 그, 좀 좋은 활동이 참가해서 둘이 같이 먹을 예산합니다.
0: 예, 288.

0: 00018번 전화 주시.
1: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말씀 주세요.
1: 수고한다.
0: 예.
1: 네, 어제 그저께 치 맞은 건데.
0: 아, 예, 예, 예.
1: 그래, 이제, 우리 약, 그 약을 절대 못 보는 게 많습니다.
0: 어.
1: 그래. 그날에 치 맞고 와서 그런지, 저 걸음 알게 된지, 지금부터는 괜찮다.
0: 어, 괜찮을까? 예.
1: 네. 그 모른 밤에서 찾아놨겠지?
0: 네, 났습니다. 예. 어머님은 오고 화룡에서 와오 이 아들 집에 와서 우선은 그 결심하고서 지금 치러 와서 접어든 분이지 않습니까? 예.
1: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약 같은 거 아예 접어들 됐는데 마음 먹고 접어들어서 선생님께서 잘 만났다는 생각합니다.
0: 네, 제가 또 그만 열심히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1: 네. 네. 감사하다는 건데
0: 그렇죠.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우리 특히, 뭐, 파킨슨 증상 보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는 떠는 거 보고 다 파킨슨이라는데, 중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킨슨 떠는 증상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발을 떠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뜨는 사람 있고, 몽땅 틀립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드뭇드뭇 가다가 막 이렇게 피부, 근육 조직이 막 떨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예. 이게 몽땅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는 약재를 쓸 때 지향이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지향. 지향이란 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예, 뭐 백출, 부령 이런 약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어느 못해 습기를 다 없애겠는가? 예, 이 지향이가 영 중요합니다. 다 어디를 짚었는가? 예, 그러면 그 약이가 그 것이 갈 수 있는 약을 딱 선택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뇌혈관 질병에 이런 습을 없앤다 할 때는 절대 이런 백출이나 부령 이런 약을 안 씁니다. 백출, 부령 같은 거는 예, 우리 근육 조직이나 피부나 예, 이런 데 습기 이런 것들을 몰아낸 작용이지 예, 절대 심뇌혈관, 혈관 안의 습기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 거기 습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유일한 약은 바이샤오입니다. 샤오야오랍니다. 우리 보통의 통칭에서 샤오야오, 바이샤오하고 치샤오가 다 그 공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쓸 때 뭐 샤오야오는 바이샤오는 바이샤오는 따로 쓰고 뭐 치샤오는 따로 쓰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예, 치샤오
1: 그냥 아이 먹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예. 한 번도 아이 먹었습니다.
0: 예예.
1: 요새는 밤에 무슨 저기 불편해서 잘 먹어서 아래 구식에 우울병이 있다. 근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80에 120대.
0: 맞습니다. 예.
1: 그렇게 혈압 내려가고 약이 좋으니까 예민해 안 먹고 그다음에 이 약 원인지 잘 몰라서 발이 발전 거의 3분의 1이 그냥 저래가지고 나는 내 관절이 심할까 관절인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한 몇 달 됩니다. 이게 발급
0: 외관 가서 혈압 조절된다는 게 대단한 약입니다.
1: 예, 그날 오후에 먹었는데 전에부터 혈압 약 안 먹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제 먹고
0: 예. 이렇습니다. 혈압 약을 잡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그래. 제가 혈압 이 말이 나올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인데 우리 이 혈배강은 한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그 다음에 혈압이 깨끗한 그 심장하고 뇌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면서 혈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저 예서약에 대한 이런 혈압약 쓰기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혈압이 근치될 수 있는 겁니다. 예.
1: 선생님, 혈압이 150 그렇게 돼도 이렇습니다.
0: 이렇습니다. 혈관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혈압이 인차 내려옵니다.
1: 예, 그약한 번도 이상 그약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0: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 때내 감각을 많이 관찰하세요. 내가 옛날에 혈압약 먹을 때 혈압이 올라갈 때면 사람 막 바쁘고 이랬는데 우리 이 혈배강 쓰므로서 혈압이 올라갈 때면 사람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발이 이렇게 저린 것도 해결되고 이러면

0: 혈압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또 내려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0: 예.
1: 네. 좀 약 아시네요. 예.
0: 예.
1: 네, 얼른 먹게 약 싸놨습니다.
0: 예, 많이 쌌죠. 예.
1: 예.
0: 예. 예.
1: 예,
0: 선생님
1: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일단 혈관 안에 이런 습기를 빨리 없애줘야 사람 몸이 무거워난 이런 현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 원래 맨물만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습까지 같이 덩달아 나타나거나 온몸 무거워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수의향, 수의향이라는 게 뭡니까? 발동기 옆팔에 수의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발동기 너무 따가워질까봐 이 수의향이란 게 있는 건데,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그 링수편 거기면서 말하는 거는 예, 이 수의향 작용이 폐입니다. 이 폐가 절대 심장열을 낮추기 위해서 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이 그 폐가 무슨 작용하는가?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는 게 무슨 겁니까? 우리 그 헝금어란 게 숨을 들이쉬기도 헝금어 아래로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통해가지고 이 펌프작용을 통해가지고 서링이 뭐 하는가? 심장의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절대 심장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아닙니다. 이거 관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심장열은 낮춰야 됩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온몸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장기고 심장은 전신의 양기를 관할해주기 때문에 심장의 요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도와주는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매 천화분, 맥동, 오미자 예,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전문 피를 도와줍니다. 그중에 우리 텍사라는 약재가 또 폐에 이런 물이 찬 것도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거 황제내경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죽세경지하고 오미자가 무슨 작용하는가? 오장육부를 다스려줍니다. 근본을 다스려줍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막 치료하다 나게 되면 예, 다른 장기가 꼭 손상받습니다. 이걸 피면하기 위해서 약재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맥동이라는 약재는 또 변비도 해결합니다. 우리 肺与 大肠相表里 폐하고 대장의 부가입니다. 그러나 폐가 문제 생기면 대장도 꼭 같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润肺止咳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润肠通便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천하분은 진액을 많이 보충해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은 자꾸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서약을 세게 달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폐가 많이 손상받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마르고 마른 기침 하게 되죠. 이걸 피면하기 위해서 천하분이라는 약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이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배합돼야 우리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젠동, 그러니까 젠동증,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에 예, 이런 분들은 꼭 우리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하고 근심고를 꼭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젠동증은 전 세계적으로 골치 아파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중의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게 그리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온몸이 어쨌든 점차적으로 차가워지면서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줘야 되죠.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 자연스럽게 아보와 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 늘 회자되는 말이 있다.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 속설이 들어맞는 것처럼 매소와 강청재가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연이어 재채기를 못

0: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우씨는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씨는 손을 흔들며 도도의 말을 끊었고 그 사이 몇 통의 전화를 받고는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다. 아휴, 정말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다니. 도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1: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0: 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도는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앞좌석의 후생도 좋게 받아들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호생과 아버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 앞좌석의 아버는 재빨리 고맙다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도도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1: 아이, 나도 얼굴이 있는데요. 저도 보고 기분 나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우씨가 말했다. 나는 도도가 제일 싫어요. 도도는 사업할 때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의 호텔에 도착했다. 도도의 예측이 꽤 정확했던 것인지 이때 밖에서 내리던 비는 이미 완전히 그쳤다. 아보, 호생, 도도, 우씨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소주 측 총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모두들 자리에 맞춰 나누어 앉았다. 소주 측 총재는 일행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 아, 여러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소주까지 오는 길 정말 길고 힘들었죠? 아, 도도는 제 오랜 형제이니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 잔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0: 모두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주 총재는 참으로 쾌활한 성격이었고 주량도 매우 좋았다. 그 외에 동행한 봄 총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봄 총재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한 차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주 총재는 오직 하나의 내부 개발 계획만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참여하기만 하면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이 식사 시간 내내 소주 총재는 밖에 지인들이 모인 별도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돌아다니며 매우 바빴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총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봄 총재가 아보 일행 네 사람을 다시 차에 태우고 근처의 다른 호텔로 이동하여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사람은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친 후라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호생이 도도를 보며 말했다.
1: 식사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호텔은 마치 초대소 같네.
0: 호생이 한마디 불평을 하자 옆에 있던 우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침침해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도도는 급히 해명했다.
1: 아, 봄 총재가 미리 말했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방을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밤중이니 잠시 이곳에서 겨우 쉬고 내일부터는 장소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동생과 아버는 각자 방에 들어가 차 두 잔을 따르고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겨우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우 씨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도도가 방문을 쾅 하고 열고 급히 들어왔다.
1: 안 돼. 우 씨가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가려고 해. 제발 부탁이니 도와서 설득해줘.
0: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 급히 도도를 따라 옆방으로 향했다.
2: 이런 방에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급히 우 씨 앞에 다가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간청했다. 우 씨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2: 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0: 도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1: 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세요?
0: 우 씨는 더욱 크게 말했다.
2: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낡은 침대, 낡은 이불, 낡은 베개, 나는 절대 이런 물건을 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다가가 우 씨의 팔을 붙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 씨는 도도를 힘껏 밀어냈다. 우 씨는 호생과 아보를 향해 말했다.
2: 호생 씨, 아보 청재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0: 이때 침착한 아보가 도도를 조용히 끌고 복도로 나와 짧게 상의했고 마침내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보와 호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옆방에서는 여전히 우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웃는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호생이 의아하며 아보를 보고 물었다.
1: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0: 아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1: 방금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우 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 4성급이나 5성급 고급 호텔에 따로 묵도록 조치했어.
0: 호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1: 아, 그렇구나. 이 우 씨는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드문 인물이네.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차가워졌고 난 결국 따로 이사를 나왔지. 그 후 1991년 어느 날 장모님께서 나를 집에 부르셨어. 그리고 서랍을 열고 채무증서 한 장을 꺼내주셨는데 그 금액은 무려 인민폐 22,200원이었어. 장모님은 백평이 출국하기 전에 빌린 돈이니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백평이 나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일주일 후에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했어.
0: 허생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2만 요원이었지만 만약 22만 원이었다면 어쩌나 싶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때마다 백평이 전화로도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가끔 전화가 와도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0: 아보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후쟁은 텔레비전을 켜서 두 사람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갑자기 방문을

0: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보가 문을 열어보니 도도와 소주 범청재가 서 있었다. 아보는 의아하며 우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도도는 우씨는 이미 소주 대호텔에 안전하게 입주했으니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기쁘게 외쳤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범청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범청재는 오랫동안 남방에 살았지만 북방 사람이었기에 말할 때 가끔씩은 북방 억양이 드러나곤 했다. 범청재는 고개를 숙이며 접대가 잘 되지 않았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도도 역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이렇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아보가 직접 돈을 내서 우 씨를 고급 호텔에 따로 묵혔기 때문이었다. 범청재는 우 씨의 숙박비는 꼭 자신이 전액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다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승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호생이 시간을 말하자 도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1: 시간이 정말 늦었네. 함께 밖에 나갈 의향 있어?
0: 아버는 피곤한 듯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도도는 야식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호생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도는 말하고 나니 오히려 배가 더 고프다며 근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먹고 돌아와 쉬자고 했다. 범청재도 함께 나가서 마음을 풀어보자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도도와 범청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청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2: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청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8일 주당의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 확대 학습회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병 생태 문명사상과 석금병 법치사살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참답게 관찰하며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 7위 법치와 수준을 심서 제고하여 연변에 산이 항상 푸르고 녹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며 공기가 항상 막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치 구축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조를 주제로 주제 보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졌으며 조리가 명확하고 실제 부합해 아주 강한 리던성과 지도성,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두 번째 법률이자 세계에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건설의 리론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신시대 생태문명건설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집법, 사법을 교마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며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각종 제도와 조치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연변의 생태 우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활용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사명감과 책임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견지하고 각종 제도 설계의 내재적 논리와 실천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기본 원칙과 핵심 제도, 권한 및 책임의 경계, 행위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확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삼림지구생태보건, 흙토지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준칙을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지역과 중점생태기능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0: 몸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 지도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 법전의 학습, 선전 관찰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찰,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찰,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전에 부여한 법치 도구를 생태환경 지뢰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고 산과 물, 수림, 경작지, 호수, 조원 일체와 보호와 체계적 지뢰를 통과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녹색 지탱을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을 더해야 합니다.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전의 교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한 조항 내용을 조속히 수정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효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 교정을 완비해 우리 조의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의갈 법이 있고 교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약자를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치리, 과학적인 오염치리, 부업에 따른 오염치리를 견지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이전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연소 보일러에 대한 종합정비와 산업정책 및 산업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수원지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져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립업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조를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치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치하고 구체적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이 협동 연동 기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주황과 성의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량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장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철 실시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이 이런 학습 중심조 성원, 주당이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정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에서 준경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위의 포지 요구에 따라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도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석도신 민승촌에서 춘경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춘경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에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낙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 거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히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도나시 홍순 식용균 배지 가공 공장에서 호가복은 균 배지 가공 작업장과 발효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경영 규모, 시장 판매,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주변 농가의 안정 취업과 증수 치부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오농 가금업 위안회사는 가금류 사용 및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현재 산단계 3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연간 달걀 생산량은 6,000톤입니다. 호가복은 산단계 사용 및 달걀 분류 등 생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의 규모, 사육기술,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플러스 농민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증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유예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란계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음식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적극 연결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그는 인삼 플러스 산단계 사용 모식을 탐색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특색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중고급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오동로급 위안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꽃사슴 생장습성, 번식기술, 제품개발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사슴은 전신이

0: 모두 귀중한 자원이며 특히 로경은 매우 높은 약용 가치를 지녀 많은 제약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표준화 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로경 공급 능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 버섯, 로경 등 특색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 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환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내야 합니다. 호가북은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북은 발효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유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재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기업에서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입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경려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대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추동해야 합니다. 특색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 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 산업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 선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약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농업 산업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 경쟁력과 종합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을 연결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메미껍질, 황연, 염치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결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 그지 받은 우수한 제품 더불어서 새신이로 곰팥을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서 나온 새신이로 더불어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새신이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1절을 계기로 한 우대활동이 곧 이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니까 시간은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코앞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본 제품을 적은 돈으로 싸더라도 퍼센트를 아주 높게 10% 그 자우로서 여러분들한테 우대해드리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기에 좋은 의료기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말하자면 천희 박사는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많이 싸야만이 천희 박사 이전에는 20각 싸야 2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5각을 싸도 15각을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줄 뿐만 아니라 홍광치료의 길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신이로는 이번에 10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다른 제품이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드리고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었고 명서방은 12각을 싸면 12각 그리고 안부치료기가 따라가는데요. 이번에 이 제품들은 새신이로 같은 제품은 한 가게 698원에 하지만 해도 이전에는 25일간 복용했는데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10각에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큰 계기로 될 수 있는 우수한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게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홍광치료이기라며 특수한 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신 분들 가운데 국부적으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홍광치료이기는 현대 새로운 이학 발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연구 성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노벨상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4,980원에 해당하는 걸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콤파체 이상이 있거나 전열선에 이상이 있거나 저 가면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거나 어느 부위든지 이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의료기기는 항균소를 쓰기보다 이걸 쓰게 되면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이 박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이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자꾸 하고 예. 그리고 이 목이 자꾸 뻣뻣하면서리 어쨌든지 이쪽이 그런 거 무슨가 위도 소화도 아예 되지. 그 다음에 또 이 입도 쓰지 이래서리 여름에는 불편해서리 맥이 떨어지지 이래 여름에는 불편해 천이 박살 지금 쓰고 있는데 오용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그런 정도 이러고

0: 구세다 떠들도 잘 되고, 예. 깨우 소화도 잘 되고, 맹이 난다.
1: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그렇게 쓰던 게, 이 담양에서 와서는 또, 어떤 계란 먹어도 일 없습니다, 까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0: 예, 미용 좋습니다. 예. 그때 계란도 못 먹고 입이 쓰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랬던 게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입도 안 쓰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맥이 나서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0: 이 목이보다든 게 그것도 지금 예. 일 없이 이 목 돌리기 영 좋습니다. 목이보다니까 나의 어떤 때는 막 이 물이 앞 터지는 것처럼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래매 그래던 게 지금 예. 많이 좋아져. 이 천이박사 어제 써보니까 여름에는 많이 좋아진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고 중커웬 중국 가우원의 특수한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예, 용 좋습니다. 어디든지 저기 반응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예.
1: 그렇죠.
0: 약 반응이 하나도 없고 예. 써보니까 나의 이 속도 편안하고 어디든지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천이 박사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천이 박사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지금 최신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특히 자꾸 귀에서 소리 나면 허리 다리 아프고 밤에 소변 차수가 특별히 닿고 이래서 내 지금 최신일을 썼는데 이 많이 대답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났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콤팟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3: 허리 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쌌던 게 지금 무슨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1: 그렇죠.
3: 이래가 다음도 좀 기대하고 사람 좀 정신도 난다, 맥도 나고.
1: 예.
3: 이번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또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활동이 어떤 시간이 국한서에 아주 코앞에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이박사로는 예, 1년 많이 넘어섰습니다, 나는. 이 천이박사로. 예. 이 천이박사 쓰기 전에 예,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지, 꼼꼼한 말도, 무슨 말인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잠 못 자서 예, 정신 그리터분한 게 그것도 계속 얼음지 났다 만다 머리 꼭대기 열이 나는
1: 아, 예. 그 얼음증 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4: 예, 예 그렇게 예. 꼭, 그 다음에 찬물을 그 수돗물 틀어놓고서 찬물로 계속 그 꼭대기 씻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씻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4: 예. 꼭대기 딱 그렇다 만다 제 꼭대기만 아, 그렇게.
1: 그게 또.
4: 눈으로 그냥 선생님 뭉둥뭉둥 했습니다.
1: 아, 정수리 부분이 그렇게. 예, 예.
4: 예, 아니 무슨 습이 찼는지 모르
1: 예.
4: 그런 게 입었은 게 따가운 게 없어질까 그게 흐물한 게 없어지니 그다음 그 꼭대기 땅땅해지 원래 땅땅하죠
1: 그렇죠
4: 고리가 예 굉장히 무슨 땅땅한 게 흐물한 게 없어질까 게 따가운 게 없어 고리 조금 거뿐합니다
1: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그런 겁니다 서의적으로는 아. 순환 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예. 열이 빠지지 못해 예
4: 그러니까 꼭대기 그러니까 왜 계속 열이 나면 그

0: 네,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 네. 아이에 어쨌든 영수하셨습니다. 경력이 좋아서 제 선생님
1: 네.
0: 영수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정신이 그것도 빤한 게 벌써 며칠 했을까요? 정신 나가집니다. 이 약은 정말 좀 명약이 옳게 나왔습니다.
1: 세포의 네.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모든 게 삐뚤게 나가는 거 그거 조절해주는 역할하는 게 천이 박사. 두 번 노벨상 까지 받았다는 게 보통 림상에서 특수한 이런 성과 내지 않고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0: 맞습니다. 이제 같은 얘기한 게 그렇게 하고도 정말 무슨 원래 뭔지 모른다. 그래도 거기 비하면 떨어야지. 이전에 말한 게
1: 예.
0: 정신이 그리 도만하고 맑아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네 정신인지 모르고 경력이라는 게 다 떨어지고 야, 그래서 사는 게 정말 무슨 굉장히 이 약을 먹고 이럴 수가 걔가 벌써 좋은 약이 좋은 약이고 노벨상 딱 받은 거기 한 개 되고 두 개 받은 게 벌써 딱이 확실히 따다 말은
1: 아, 리에도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0: 네, 굉장히 네. 용서하니까 그다음에 아이 우선 70이 다 된 게 굉장히 무슨 얼마나 없겠습니까? 이 약 먹어서 소용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약 먹고 확실히 그건 정말
1: 모든 게 조절했습니다.
0: 예, 네. 심장에 막 떨리는 것도 이게 우선 떨기지 않을까
1: 특수한 약이죠. 그렇죠. 예.
0: 아, 양은 어쨌든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번 우리 아들이 나 저기 나 내 사 우리 동생도 이렇게 남동생 쓰게 돼서 같이 쓰길래 이번 우리 아들 어르기 전에 써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특선 우대할 때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0: 수고하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최신으로 약을 한 몇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나는 이, 저기, 전도선 비둘기에서 이제 그는 올해, 요즘 한 20년 됩니까, 저는?
1: 예.
3: 아, 그런데 나이 먹으면 젠제도 하고, 예, 요즘은, 나이 요즘 젠제 먹다가 밥 소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서너 번씩 보니까 지금 6번, 6번씩 왔습니다.
1: 그러면 잠잔다는 거는 다 뒷전이 되죠. 예, 예.
3: 예,
1: 예.
3: 그러니까 난 니가 잠 못 자고, 낮에는 그래도, 정시아나 희상계가도 오나가 누워있고 항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내 어제는, 내 어제는 넉 달 남겼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면부터 어제는 지금 차트는 다시 나가지, 이제, 지금 어제는 밤에 밥 탄 것도 한번 봅니다.
1: 저 너무 이상적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이러니까 얼마나 잠을 사람이 지금 우리 마음 먹어서 잠을 못 잤거나 예, 모든 배가 이 잠 못 잤거나 그들 사고들 것도 다 배 변한 것은 예, 사람 정신 안 나고 맥이 안 나고 그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 있잖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거 쓴 다음부터 이런 증세가 몽땅 다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보온 제품이 예. 바로 그런 효과성에서 돌출합니다.
3: 그리고 특히 예. 사람이 이게 맥이가 이걸 쓴 다음에 이게 나아 먹어서부터 다리부터 후두두하면 어느 조금 걸어다니기는 그 잘 제대로 걸어 못하게 다리부터 맥이 와가지고 지금 한대 나가서 뭐 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래도 아무일도 없습니다.
1: 건파체 원기 부족이었습니다. 건파과 심장 동맥이 약화로 나타나는 원기 부족인데 그게 해결 받으시니까 그런 거죠.
3: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휘잉하고 어지럽고 귀에서 전기 소리 안 나던 것도 어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1: 그럼요.
3: 네, 그래, 야, 이 약 써볼까나, 이번에 이렇게 좋고, 예, 이, 우리 동네에도 지금 이 약이 정말 내가 이번에 써볼까, 최고로 좋습니다, 이거 써볼까. 완전히, 맥이 나니까, 나 첫째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전도선 비대가 난 이게 해결될까, 완전히, 예, 뭐, 옛날에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아무 약도 안 써도 이렇습니다, 지금. 예.
1: 그렇죠. 이번에 홍광치료이기까지 함께 쓰게 되면 완전히 전열선에서 해탈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써보시게 되면 약을 쓰고 이 홍광치료이기를 딱 그 코드를 눌러서 자기 그 어디 불편함 그 부위에다 딱 비추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오늘 길에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501-77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동신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이 박사를 저기 제가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혈압 조절이 잘 되어 있다.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지 안 나고, 예. 머리가 흰하네, 흐리멍텅 나던 것도 낫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예, 밤 못 잤는데 소변 잦수가 죽었으니까 지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따라서 허리 아파갖고 기뻐서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기 소화가 안 되면서 직속 위험을 해서 미네 밥 한번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 맥이 없어서 자꾸 뒤로 눕고 이러든지 지금 그게 이렇으니까 지금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결국 귀한 위험을 해서 용기 증가를 심했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이승 살 났으니까 지금 얼마가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저 약이 이렇게 효과 좋고 예. 내 몸에 맞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몇시 심으려서 문의합시다.
1: 예.
0: 우리 형부가 걸렸던 비달리에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때론 들이기도 하고 위나 또 사가 안 돼서 밥 못 잡수고 예.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도 잘하고 자꾸 맥이 없다 한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 시신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 고민한다.
1: 지금 이제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빨리 세신이로 선택하고 이번에 홍강치료기까지 함께 쓰게 되면 기본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신이로가 맥이 나고 소변이 잘 통하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이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는 기본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이거 딱 쓰게 되면 어느 의료실에 가서 돈 내고 치료하기보다도 이 제품 자체가 너무 몇 배 몇십 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자체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세신이로는 여기에 녹혈정, 전로근 그리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 자체를 집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형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봅니다. 이분이 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이 기회는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전해줘서 이번 기회에 참가해서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예,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이거 쓰기 전에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예, 그 다음에 소변 장애가 있어서 소변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쇠나서 통쇠나고 맥이 없어서 예, 소변 하마 했습니다. 하마 하니까 예, 단백이 한내 나갑니다.
1: 어, 단백이 나가는 건 그거는 거서 예. 흘러나갈 일이 아닙니다. 절대.
3: 예, 예. 그래서 약방에 약을 싸먹다가서 맞으면 이게 때까닥 나올까나 예. 이거 때까닥 쌌습니다. 예. 저는. 예. 그런데 지금은 예, 소변이 저리지도 않고 지금 예, 그런 저기 허리가 시끈시끈하지도 않고 예, 맥이 나면서 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아무래도 예, 하모 검사를 아예도 없어진 것 같더랍니다.
1: 벌써 소변이. 증상에서 없어졌다면 그런 게 원래 그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왔다는 것은 근본에서 해결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어떤 소변 탓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소변 탓을 줄어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소화제를 한두 가지 그냥 먹었댔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위를 도우면서 소화 잘 돼서 소화제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떤 때는 그것도 두근두근 거리고 숨이 찼는데 이게 지금 가슴이 편안합니다.
1: 예.
3: 예. 이 약을 예. 또 쓰기 전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로 두시까지도 잠 들지 못했습니다.
1: 그러면 백병이 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지 못하면.
3: 예, 그랬던 게 지금은 누구면 잠을 잡니다.
1: 예, 예. 예.
3: 효과 좀 빠릅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 또 해소방 감소증이 또 있어서 예, 지금 없습니다.
1: 아, 이것은 남이 없어졌다 그렇죠.
3: 없어졌습니다.
1: 그게 큰 효과입니다. 예.
3: 예. 이게 없어지니까 아 이게 있을 적에는 여왕맥이 없어서 그것도 누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예.
3: 그랬던 게 지금은 눕지 않고 이것저것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저는 홍강치료기계를 사용하는데 저는 허리 썰이 나쁘니까 허리도 아프고 소변장애가 많이 했는데 지금 그 허리에다가 또 대했잖아요.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아무리 오래 앉아도 2시, 3시까지도 앉아있어도 허리가 이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예, 소변도 시원하게 나가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예, 소변 차수도 줄어들고 이 기계가 이렇습니다.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최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아주 호평이 높습니다. 황차 이번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콩팥이 상당할 정도로서 이게 소변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그 소변이 콩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신의 콩팥은 날이 갈수록 점차적으로서 자기 공능을 잃어서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강치료액에다 최신일호를 함께 쓰게 되면 기본으로 콩팥을 완전히 건집니다. 콩팥은 오장에서의 주요한 그 기관의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 심장이 좋아지고 기타 기관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이 중약설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17세째 콩팥이란 신자에 1호라는 것은 제일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콩팥을 씻어주는 제일에 속하는 이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중코웬에 역시 예, 전희 박사하고 최신 1호가 중코엔의 원사의 처바입니다. 중코엔의 원사라 하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우수한 기구에 속하는데 여기에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확실한 효과성을 나누게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게 되면 홍강치료기까지 하면 부풀어 나는 최적이니까 무료 문전 배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정 그리고 32가지 중약제하고 전독과 사슴이 전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징간한 질병, 오징간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보혈 공능이 있으면서 콩팥이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공능이 저하는 많이 지나가면서 그럴 수 있지만 해도 내 몸에 비량이 모자라면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치료받을 때 당신은 수혈받으려 합니다. 수혈은 그때뿐이지 영원히 내 몸에 비량을 증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때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당분간 효과를 위해서 수혈받으려 하는데 지금 백혈구하고 혈소판의 생명주기가 야들에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혈구만이 붉은색일 때는 그 적혈구만이 생명주기가 121일을 차지하게 되는데 120일 후에는 이게 다 노폐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최신으로는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이와 유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이제 어느 분이 온 그 피하가 퍼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분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최신 1호 황차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 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우왕청에서의 교원 사업을 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온 황희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황희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황희숙 시인은 1959년에 길림성 훈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왕청행 서위자 소학교 또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1986년에 연변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길림성 교육학원 또 그 문헌문 전업도 수료했고 1977년에 교육사업에 참가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줄곧 교직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문학강습반도 또 수료했고 2009년에 연변작가협회도 가입하고 연변겨운시조문학회 부회장, 시몽문학회 부회장, 연변동북아문학연구회 회원,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또 해외에서의 동시 대상의 수상작품집으로 동시집 성의꽃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지워진 글씨 이런 책도 출간했습니다. 세계 동시문학상 그리고 리우문학상 등 여러가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이 황희숙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일전에 위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언어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일상 언어를 미학적 언어로 조합해서 새롭게 창작한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동심으로 표현한 것이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동시를 썼으며 앞으로 아동문학의 길이 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 2023년 6월에 출판한 동시집 성의꽃이 머리말에서의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글 쓴다는 것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돈벌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저는 단연 문학이 언덕길에 올라섰습니다. 교사직에 근무할 때 도서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짬짬이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문삼석 시인이 동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동시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미있는 동시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동시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동시란 운동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한 수, 두 수 쓰기 시작한 것이 인제는 제법 상도 두루 받아갖고 책자도 몇 개 내게 되었습니다. 동시를 쓸수록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자신의 소양을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동심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아동문학의 길에 충실하겠습니다. 은사 최령관 시인님과 시 바른길로 이끌어준 시몽문학회 김현순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해외 동시문학상으로 뽑아주신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래 말해 황희숙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빗방울입니다.
2: 빗방울.

0: 황시소. 방울새들이 빨래줄에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른다. 개고재미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네.
1: 예, 이 동시 포인트는요, 빨랫줄에 지금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르는 그 빗방울을 방울새로 본 것입니다. 즉 빗방울이 그 상관물이 새입니다. 그런데 개구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고 씁니다. 아주 그 형상적으로 썼습니다. 비가 와서 빨랫줄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바람이 불자 떨어져 버리는 것을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낮의 빗방울인데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쓴 게 바로 황시인이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낙비입니다.
0: 소낙비, 황희수. 하늘 할아버지 노하여 대통 두드리며 호통쳐요. 덜덜덜 떨던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둘 호수에 뛰어내려요. 아, 저걸 어쩌나. 호수가 풍벌려 받아주지요.
1: 이 동시에서는 또 소나기가 꽈르릉 터지는 소리를 할아버지가 대통 두드리며 호통치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주 기발합니다. 즉 소나기 상관물을 할아버지 대통 두드리는 소리로 찾았죠. 장난이 심한 애들을 보고 이놈들아 하며 대통을 두드리는 우리들 할아버지를 눈앞에 무섭게 보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그 으름장 놓는 소리와 꽈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나기 소리를 그것 같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더니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 둘 호수에 뛰어내린다고 또 썼습니다. 더구나 기발한 것은 뛰어내린 아이들 즉 빗방울을 말하죠. 즉 빗방울을 보고 저걸 어쩌나 근심하던 호수가 그 넓은 품을 한껏 불러 안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나기를 대통 두드리는 할아버지 호통치는 소리를 그 소나기 우는 소리로 듣고 빗방울이 뛰어내리는 걸 또 호수가 받아 안아주는 것 모두의 기발한 그 시인이 상상으로 완성한 게 돋보입니다. 시가 할아버지와 하늘과 구름과 호수가 한데에 엉켜서 새로운 아름답고 멋진 화면을 우리들 눈앞에 펼쳐줍니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0: 첫눈, 황희수. 산골짜기 하얀 종이장에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 출근 도장 꾹꾹 찍네. 삐뚤삐뚤 빼뚤빼뚤 누가 출석하지 않았나 바람이 왔다 갔다 확인합니다.
1: 이번에는 또 첫눈을 식감으로 택했는데 장소는 산골짜기입니다. 즉 산골짜기에 내린 첫눈을 쓴 거죠. 먼저는 첫눈을 하얀 종이장으로 본 겁니다. 다음 무기감을 찾느라 분주히 쏟아낸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 이런 것들이 발자국을 하얀 종이 위에 출근 도장 꾹꾹 찍는다고 썼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렸으니 무기가 다 눈 속에 파묻어 버렸겠죠. 그래서 먹이 찾아 쏟아내는 동물들을 지금 들춰낸 겁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왜서 하필이면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했을까 의문스러운데 읽은 날에 가면 볼까?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은 아마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야 있음직하죠. 그래서 시는 일부러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삐뚤삐뚤 빼뚤빼뚤이라는 상징부사를 선택한 것도 좋았지만 더구나 그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출근 안 했나 확인한다고 썼습니다. 바람까지도 의인화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역시 형상이 잘 살아난 좋은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주차장입니다.
1: 주차장 황희수. 주차장은 커다란 그릇이다.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담고 하얀 밀가루로 만든 화사도 담고 빨간 딸기 꽃무늬 단슬기도 담았다.
2: 예, 이번에는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상관물은 이 그릇으로 찾았습니다. 검은 차는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이런 것으로 상관물을 찾았고, 하얀색 차는 또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로 상관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차는 빨간 딸기로. 지금 이 그런 차들이 지금 커다란 그릇에 담기는 거죠. 주차장을 그릇으로 본 거나 차량들을 빵이나 과자로 또 딸기로 본 것은 아마도 황희숙 시인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착상이 기발하고 동시가 빵이나 딸기처럼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황 시인이 현대 동시 창작 기술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병아리입니다.
1: 병아리 황희숙. 노란 털실 뭉치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란 탁구공 톡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란 꽃송이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2: 예, 이번에는 그 흔히 볼 수 있는 병아리를 쓰고 있는데, 천연에서는 병아리를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털뭉치로 보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병아리를 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탁구공으로 보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연에서는 병아리를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꽃송이로 보았습니다.
0: 네.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인종입니다.
1: 초인종 황희숙. 하늘집에 초인종 두 개 있다. 낮이면 구름들이 딩동딩동. 햇님 댁에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이면 별들이 딩동댕동. 달님 댁에 초인종 가만히 눌러본다.
2: 예.

0: 이 동심리 하늘나라 현님과 달리 물지금 초인종으로 본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낮에는 구름들이 현님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에는 별들이 달림 초인종을 가만히 눌러본다고 썼습니다. 그 무슨 교육적 가치 같은 것은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때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사물을 묘사한 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님 달림을 초인종으로 본 자체가 기발한 상상입니다. 이렇게 우주 속 대자연 속 이끌 노래하면서도 또 살짝이나 가만히 등 형용사를 쓴 것은 시인이 세심한 글솜씨를 잘 말해줍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예, 좀 조심스럽겠죠.
1: 예. 아마 여기서 그 초인종, 예, 뭐, 햇님 달림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좀 그 개발적인 역할을 일으키는 또.
0: 아, 그렇죠. 예. 예. 어,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1: 예.
0: 감히 하늘이 해놨다 할도, 예. 아, 이거 조그만 초인종을 또 눌러서 그 아래 이야기들, 예, 전개시키는.
1: 그러니까 이 애들은 그 집에서 그 내 생활 속에서 초인종을 많이 보니까.
0: 그렇죠.
1: 아, 초인종을, 예. 아, 이분은 이렇게 햇님과 달림을 연계시켰는데 나는 또 초인종을 뭐, 달리 또 다른 걸로 전화해서 또 그 상상을 펼쳐볼 수도 있는가.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상상의 공간을 더 확대시켜줘.
1: 네.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호수 1입니다.
1: 호수 1 황희숙. 잠자리가 꽁지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골라놓은 금붕어 하나둘 노저우며 쬐꼬만 기포 평평 띄우며 요술 피운다. 햇살은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
2: 이 동시는 한 폭의 수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시인이 북끝에서 그려진 수채화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먼저 잠자리가 날면서 꽁지로 톡톡 호수물을 다치면서 파문을 그려놓는데 그걸 동그라미 그려놓고라고 붓질했고 다음 팔팔한 걸 골라놓은 금붕어들이 노를 젓는다고 또 노를 젓으면서 놀고 있다고 북끝을 놀려는가 하면 기포까지 퐁퐁 띄워 올리며 요술 피운다고 또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햇살이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고 붓을 놀렸습니다. 즉 햇살이 물에 빠져서 물속에 빗긴 하얀 구름을 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0: 진짜 이 호수를 한 폭이 그 아름다운 수채화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호수 2입니다.
2: 호수 2 황희숙. 동그란 웅덩이에 낮으면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리고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
0: 이 동생이 방금 위에서 살펴본 호수 1과 자매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호수를 쓴 것인데 우이 호수와는 완전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이 호수를 동그란 웅덩이로 보고 낮에는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린다고 하고 일연에서는 이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름, 달, 별들이 모두 뛰어드니까 결론은 이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라고 정결했습니다. 한마디 웅덩이 떠가던 구름이랑 달과 별이랑 인입해 놓으니까 동시가 한결 그 아름다워졌습니다.
1: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소기입니다.
2: 청소기 황희숙. 우리 집 다머거리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잇장은 사락사락 갉아먹어라. 오물오물 먼지도 냠냠 맛있게 먹어라.
0: 예, 이 동생은 그냥 그 평범한 청소기, 즉 그 흡진기, 시천치, 그 흡진기가 우리 집 바닥의 쓰레기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이장은 사락사락 갉아먹고 그 다음에 먼지는 또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먹어버리는 게 맞죠. 한낱 이 흡진기를 이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멋진 청소공으로 표현하니 흡진기 한테서도 소중한 면이 보이게 함으로써 자라난 아이들로 하여금 사물이 우점을 가려볼 줄 알게 하고 흡진기란 노동도구를 한결 소중히 여기고 아끼도록 하는 그런 그 교양적 가치도 살짝 부여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0: 네, 이번에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필통입니다.
1: 필통, 황희수. 빨간 층집에 재간둥이들이 살고 있어요. 5층에는 미끈한 자누나 거리 측량하고, 아래층에는 연필 오빠 사락사락 기록을 하고, 고무지옥의 동생 조심조심 연필 오빠 뒤 따라다녀요.
2: 예, 언제부턴가 예, 필통도 2층짜리 3층짜리 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동시에서 쓰다시피 우층 아래층에 각기 그 알맞는 것들을 담아두죠. 이 작품에서 본 것처럼 예, 우층에는 잣대, 아래층에는 연필, 고무지옥에 예, 그 연필말 따라다니니까 예. 그 다음에 연필이 틀리게 쓴 글자들도 지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역시 의인화 수법이 잘 사용되었는데 잣대는

0: 누나라 했습니다. 잣대 누나. 거리랑 측량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연필은 또 오빠. 연필 오빠는 사락사락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고무줄기는 또 동생으로 봤습니다. 고무줄기와 동생은 조심조심 연필 오빠 뒤만 따라다니면서 틀린 것이 없냐 살펴본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인격화함으로써 시가 더욱 다정하게 아이들 곁에 다가가게 만들었죠. 사실 이 의인화란 수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하기 좀 쉬운 수법인데 적당하게 작품에서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발생합니다. 작품을 더욱 입체감이 나게 하고 더욱 형상적으로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1: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밧줄 당기기입니다.
2: 밧줄 당기기 황희숙. 해와 달은 줄 당기기 해요.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바짝 달은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0: 예, 이 동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밧줄 당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은 해와 달이라고 썼습니다.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근데 달이 아차 벌렁 넘어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해가 동산에서 솟아오르니까 동산 뒤에서 당긴다고 하고, 또 해가 빨가니까 얼굴 빨개서 당긴다고 했고, 또 달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서산에서 당긴다고 했고, 저녁달이 노란 색깔이니까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긴다고 했습니다. 벌렁 뒤로 넘어졌다는 거니 달이 서산에 꼴깍 넘어간 걸 말하는 거죠. 참 그의 자연이 해와 달이 생활궤적을 따와서 멋진 동시를 엮어내는데 참 관찰력과 상상력이 기발하고 엉뚱한, 감히 해와 달을 밧줄 당기시키다는 자체가 큰 상상의 공간이죠. 시인이 눈길이 아니라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없겠죠.
1: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팽이입니다.
2: 팽이 황희숙. 하얀 무대에서 공연 시작했어요. 잔잔히 흐르는 바이올린 연주곡에 칠세곳 단장한 애들 뱅글뱅글 물동이 춤추어요. 빙빙 귀맞춘 소리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추네요.
0: 예, 지금이 팽이가 얼음 위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며 도도를 하는 걸 하얀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파는 팽이는 보통 알록달록한 색칠을 한 건데, 시인은 그걸 칠색 옷 단장한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뱅글뱅글 물동이 춤을 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신통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빙빙 김맞존 노래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춘다고 했습니다. 얼음에서 돌아가는 팽이를 하얀 무도에서 물동이 춤을 추는 애들로 본 것이 참 신통하고 기발합니다.
1: 네, 이번에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박입니다.
2: 우박 황희숙. 구름이 삐그덕삐그덕 풍구 돌리어 불꽃 튕긴다. 팡팡팡 옥수수 튀기 좌르르 좌르르 하얗게 하얗게 쏟아져 내린다.
0: 예, 이 동시는 엉뚱하게도 우박이 내린 장면을 옥수수 튀우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 엉뚱하고 기발합니다. 어릴 적에 옥수수 튀우는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옥수수 알이 일정한 정도로 가열되면 빵 하고 양철통 같은 그 안에서 터지는데, 터진 다음에는 좌르르 소리가 나죠. 그 다음 주머니를 아구리에 대고 또 좌르르 쏟아내면 김이 문문나는 옥수수 튀우개가 한가마니씩 나오죠. 지금 좀 보기 드문 그런 그 풍경인데,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봤댔어요. 시인도 아마 저와 내가

0: 비슷하니까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이 신은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장면과 옥수수 튀우개를 만드는 장면을 연결시킨 것이 묘합니다. 역시 시인만이 상상해낼 수 있는 시적 예민함이요. 생활의 처치에서 시를 발견해낸 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황희숙 시인의 기발하고 알찬 현대 동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정리왕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기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상승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이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측응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급성 심부전증, 우심부전, 좌심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급성 심부전이라 할 때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돼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순환장애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서양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한답니다.
0: 예.
2: 거기다가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어떤 때는 등기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쓰러 그렇단다.
0: 네.
2: 이런 병은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아, 치료 잘해야 되죠.
2: 이렇게 소리 나다가 도망가는 게 뭘까 싶습니다.
0: 예.
2: 방송에서 선생님이 소장약 강의를 듣게 되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이 약속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2: 한 달 더 먹으니까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0: 알리죠, 예.
2: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등기 못다 소리 아이 난다.
0: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제가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제가 버거리 잘 돼서 여섯 달 더 이 약 먹고 그럼 양을 뚝 떼버렸습니다.
0: 예.
2: 무릎 관절이 아파서 몇몇 먹고 고시고시가 했는데 지금 맨 뒤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아, 예. 정말.
2: 신경증이 있어서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싸보지 못했습니다.
0: 예.
2: 우리 집에서 두 사람 먹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안 된다. 예, 나는 어째서 이 약이 우리 집 두 사람에게 잘 맞는다 말입니다. 예.
0: 그렇지.
2: 정말 우리 우대 활동할 때 36곽 배달 받다고 전화했습니다.
0: 아, 예. 36곽
2: 내 소개해서 우리 활동실에 다니는 아주머니도 쓰고 있는데 아주머니 남편이 파키슨 증상도 오고 중풍도 세 번 와가지고 말도 얼버무리고 잘 하지 못하고 손도 질질 흘리면서 목에다 바치개를 받쳐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아래 내려와 침대 아래 내려와서 계속 부축에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약을 여섯 달 먹고 지금 너무 좋아서 다립도 하고 욕 너무 좋고 태도 흘리지 않고 파키슨병도 증상도 좋아지고 머리도 말쓰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36곽 배달받겠다.
0: 예, 중풍 후유증 치료에 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세상 약이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세요.
3: 괜찮습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쓰는 집입니다. 예, 환자 선생님 중에 가지고 소탕이하고 다 써도 정말 마지막에 아이디어가나 정말 이 소장의 약이 직접 소장에서 들은 약이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또 국내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그 연구한 약이고 천연적 약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더구나 이거는 특효 증서가 있고 조건이 어느 방향이나 다 합당하고 좋단 말입니다.
0: 네, 이게 특허 증서를 받은 이런 약입니다. 또
3: 예, 국가 위생부에서 기준한 약이 이거는 Z20이라면
0: 예,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빠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예. 아예 중풍 걸린지도

0: 저는 오란디 그전에 아, 혈염이나 파가지고 소리 혈염이랑 계속 먹으면 혈염 그전에 중풍 아이 걸린 거 안 한겠군요. 나 걸려가지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1: 예.
0: 네, 그러다가 이야기 선생님 말씀 듣고 광고 듣고 소리 이거 역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되니까 혈압약이 저기 혈압 정상되고 혈압약을 떼고 그 다음에 저는 소심이 오줌은 먹는지 밥은 못 자지 미나빠 밥은 못 먹지 그 다음에 이제 한땀을 삐뚤거리며 중풍이 먹고 와가지고 저는 한땀을 쓰러지면서 걷지도 못하고 삐뚤거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랬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약 오전에 2년이 거의 됩니다. 이제 두 달이 후 2년인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선생님 덕분에 이 약을 소개해서 수강약 썼기 때문에
1: 예.
0: 나의 정말이 어떻게 말할까 세상 바꾸었습니다. 예.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우선 소개를 드린 지 예, 5년도 넘어됩니다.
0: 이 작년에는 계속 댕깁니다. 지금 예. 그 우리 사위 말한다. 우와, 아직 그런 거리 영 빠지다. 근질근질하고 던지 지금 아직 빨리 걸린다. 이랬대다. 밥도 잘 먹습니다. 예.
1: 예. 예. 많이 회복됐지요. 예.
0: 예. 그리고 나중에 심장 나쁘고 그 다음에 또 밤 자지 못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매일 없고 이래 됐습니다. 어떤 게 남자 때는 어지럽지 나고 이래 이 약을 같이 쓴 게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또 마음이라며 예. 손톱도 그치까지
1: 많은 분들이 이 약 쓰고 똘똘해진 분들이 많, 예, 아주 예. 많습니다.
0: 그래 선생님 얼마나 좋은지 예. 마음을 좀 하고 못합니다. 정말이
1: 그렇죠. 예.
0: 예, 우리 아바이 동이 장기놀람 며칠 옵니다. 근데 그 한나는 얘 친구의 어리버리해서 그래진 게 우리 아바이 좋아진 거 보고 그래서 뭐니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쓴 게 지금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근데 그 마누라도 그렇답니다. 얼빠 안 하답니다.
1: 아, 예.
0: 예, 마누라도 줬어야 되겠다가 매일 펜션에 오고 그 다음에 또 말할 때 거품이 또 그런 기질기질 나오고 이래서 숨이 떨어지고 몸이 삐딱삐딱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무식한 말로 한마디를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란다. 얼빠 나간다.
1: 아,
0: 예, 우리 길에서 그, 그쪽이나 마누라를 이것도 쓰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렸다. 우리는 어머니 성년생가 배달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거 들고 많이 되니까 나 구성이.
1: 어,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예. 이런 사람이 뭐, 야, 그쪽이나 부인이 써도 되겠는가 하고 선생님과 물어보겠다. 뭐,
1: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분을 예. 쓰라 하십시오. 예. 지금
0: 맞습니까?
1: 예, 우리 활동이 이렇게 좋을 때 예, 그런 예, 그런 증상이 쓰는 이야기.
0: 처음 봤다 하면서 어쩐 이름 좋은 양 있는 감이 이렇게다. 예.
1: 아, 예, 그거 쓰라 예, 하십시오.
0: 예, 수가 배달 받겠단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먹고 정말 두 번째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1: 예.
3: 정말 중풍이 두 번 오다 나니까 나 반신을 질질끄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약 덕에 지금 반신을 뭐 가고 싶은데 다 걸고 얼마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거기다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어느 장애에 이 약이나 물을 먹자 말에 탭 돌고 밥이나 먹자 뭐 해가 한 짝이 그런 뭐니까 얼굴이 뻣뻣하면서 해가 말 안 들어가지고 밥을 삼키지 못해 약이라는데 어떤 때 먹다는 같이 물 가고서 토해버릴 때도 있고 이랬댔는데 정말 이 약이 덕에 나는 정말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 바뀌어진다 하대 이 약 만난 덕에 저는 정말 아이 좋은 뭔가 인생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삶이
1: 그렇죠.
3: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이 약은 보면 고산지대의 악랄한 지구에서 아이 그런 4,500만 더 이상 되는 이런 야생약 셀로 만든 약이 돼가지고 또 과학가들 15년 연구를 하고 투크를 받은 투교약이라니까 공동조치 딱중풍을 좀 치료한다고 모든 관심병에 신근경 3개 관상동맥 경화에 다 치료한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예, 그거 원래 이게가 이렇게 예. 딱 씌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 옛날에 많이 약을 써왔지만 이렇게 공조치에 딱 이렇게 밝혀지냐고 이건 또 하루 세 번씩 꼭 먹어서 정말 병 채들기 못하겠어.
1: 맞습니다.
3: 얼마나 좋은지
1: 예.
3: 모르겠어.
1: 예, 그렇죠. 예.
3: 선생님 내가 이렇게 써으니까 우리 막내 동생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오니 어제 이렇게 좋아졌는가 이러더란 말이야. 무슨 약 뭐 소장약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와서 방송 광고약을 먹고 있다가 광고약도 좋은 게 있는가 하겠네. 아이 오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좀 믿음도 가는데 하네. 근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약 이렇게 그런 위가 지내 나빠가지고 위가 뼈가 붉고 시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밤중이나 이렇게 밥 조금 뭐 먹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리고 통통이나 금방 배기지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하는 병원 다니니 약 쓰는데 효과 없답니다. 그래서 요런 한다도 언니 잡수는 약

0: 먹어도 되게 하는 건 물어봐 달라 제품.
1: 아, 될 수 있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예. 위가 이렇게 나쁘고 배가 붓고 또 쓰리고 동토이도 나고 식후물이도 지금 올라온다 제품. 그러니까 예, 예, 예. 이게 위에 염증 있어가지고 또 배도 붓기고 또 식후물도 올라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 약에는 이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요의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고 예, 위에 배가 붓기고 뭐 아랫배 이래 붓기고 예, 끼고 아, 식후물도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예, 이런 증상이 또 예, 이 염증이 없어지면서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이 소홍화하고 당귀가 또 요 배합이 아주 잘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상처가 생긴 예, 요 주변이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아, 위가 그 이 염증이 생겼거나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그분이 쓰는 게 아주 맞는 이런 이야기이기
0: 선생님이
1: 때문에
0: 선생님이 된다면 이 36가 그 배달 받겠다.
1: 예.
0: 그리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뭔가 모두 이렇게 경색도 오고 지금 심장도 나쁘고 이렇단다. 그래서 예. 이 어머니 소리 어머니 아버지인데다도 36가게 자기 36가 싸서 자기 양분도 써보겠다고. 그래서 이거 예. 두포를 이렇게 배달해달라고.
1: 예, 요, 지금.
0: 그런 뭔가 팔가다에 있습니다.
1: 아, 됩니다. 이 심근, 이 경색도 오고, 예, 깨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안 좋고, 뇌경색이라면 쬐고 뭡니까, 예, 이분이. 그래서 이런 분한테 이렇게 쓰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두포를 싸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예. 그래, 예. 두포를 배달해달라고. 예. 선물하겠다고.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당연히 내방을 먹은 지 한 2년 됩니다. 아, 이 약 먹고 나서만 여러모로 효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뭐, 기존에 내 어째 먹었는 거 하면 혈압 조절해야지. 나 그래서 한 30년 동안 그냥 혈압약 뭐, 무슨 먹는 법인가 해서 혈압약 그냥 먹었지. 혈압 조절해야지. 어, 처음에는 한 가지를 못하게 마음이 점점 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서약을 놓고 뭔가, 서약을 뭔가 위로서 가지, 썰어서 가지. 그래서 인간 고생하다가 어, 이 장약 신혈방을 만났을부터 이 혈압약 후에 아예 먹어도 지금 이 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됐었네. 어, 너무 잘 되니까 야석달 반 먹고 서로 지금 혈압약
1: 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3: 이 약에는 좀, 혈압도 다 시키는 다섯 가지, 그 자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1: 예, 다섯 가지, 이 혈압 조절을 잘 해줄 수 있는 중리리론이 하면이, 이 다섯 가지, 그, 이 혈압 조절을 잘 해주는, 여기 고기에 딱 부합되는 이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입니다.
3: 어,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얼마나 신기하지 말아도 나는 그거 조절하다고, 얼마나 고르소 신경 쓰는데 아니든지 이 약으로 이렇게 어, 이 약이 정말 장약이지 정말 이 악이라는 환경에서 예, 정말 제대로 숙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약이 또 약검소에서 듣고 고를 받은 약이 돼 그런지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예,
3: 효과를 그 어느 약보다 효과 좋아서 나는 정말 이 약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신경세가하고 뇌경색이 있어서 항상 그 입에 발딱 안 나면 앞뜨고 아침에 쏴들고 입에 발딱 안 나면 그 그래서 지금 땀뭐 빨빨 흘리면서 어 그리고서 어 고생하다가 이 약을 만나서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비행기 게 발딱 한다면 이건 이번 아예 말이 됩니다. 그리 아픈
1: 게 어떻게
3: 그렇죠. 이번에 또 나하고 또 발딱 그러니 이 약 먹는 다음에 지금 그 다리 반복이 어느 법이 없고 그래서 이 약 먹는 영 이 무슨 후유증이라는 게 없고 이 먹기도 편리하지. 그래서 지금은 병원은 모르고 삽니다. 병원은 이 아이가 가는 약 더 넓는 맛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또 난 또 위가 나빠서 주소 위험이지 어, 위궤양이 있어서 항상 무슨 식물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식후물이 올라오지 위가 항상 쓰리고 아리고 해라서 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그래 약을 별난 약을 다 먹어도 알려진 게 이 약으로 지금 그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좋아질 수 있어.
3: 위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위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게 좋아집니다.
3: 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편안하게 살길래, 우리 아바이가 둘이 먹길래 배달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바이가.
1: 어, 잘하셨습니다. 예.
3: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내 먹는 약을 약삭쑥, 삭쑥쑥 주는 게 영향도 효과 좋다. 자꾸 배달 받아주면, 저녁 시간 배달 못 받아봐. 계속 먹다. 그런데 이 약 어째 먹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
1: 예.
3: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우리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 한 분이 있는데,
1: 예.
3: 나 어째서 병원이

0: 거기서 하니까 정동맥이 방콰리 크고 다운 방콰리 맥이 있어서 용이 다른 병원으로 전해할까봐 겁이 나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약 먹고 좋아진 거 보고서 야 너는 어떻게 좋아졌는가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약 먹으면 알 되는 거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1: 아, 예, 이게 경동맥이 이제 방콰리 크고 작은 게 있다 잼까? 예. 이 경동맥 방콰리라는 거는 목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물이 올라가는 혈액량이 80%가 이 경동맥을 경과하게 됩니다. 예. 이 경동맥 방콰리는 연세가 있으면은 거의 그 한 분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예. 예. 이렇게 혈지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방콰리 생기죠.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이렇게 아프고 하품도 잘 하게 됩니다. 예. 이 방콰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예. 신경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납니다. 예. 이럴 때는, 이 경동맥이 있다 할 때, 이 노췌수에 그 대뇌 허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려면은 꼭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주면서, 이 노폐물과 독소가, 예, 낮춰주면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잉방콰리 생겨 안 나죠. 예.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게 약이 들어간 것을 써가지고 이런 방콰를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든 후 우리 간을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고 排便을 통해서 또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 소홍화라든가 지룡,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방콰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0: 예, 이분도 지금 듣습니다.
1: 예.
0: 방금 쌓였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
0: 예,
1: 보고.
0: 예, 2417979번.
1: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급성 심부전이 발작할 때 보면은 돌발성적으로 엄중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구슬감이 뚝뚝 떨어지고 죽음에 임박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되죠. 예. 예, 그리고 급성 폐수성이 생기면서 대량이 분홍색 포말리안 가래가 나옵니다. 예. 피부가 차고 습하고 예. 예, 또 입술이 새파래 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이런 표현이죠. 예. 이식도 모호하고 흐리멍텅해지고 정신을 잃거나 혹은 심원성 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결국 요 이 좌심부전이는 이 주요하게 폐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폐 부위에 어혈이 지면서 나쁜 피가 뭉치면서 전신의 피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밤에 숨을 쉬기 바쁜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깊은 잠이 든 후에도 너무 숨이 차서 놀라 깨서는 한참 앉아 있거나 혹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나서야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우면 숨이 차는 것이 가중해지고 베개를 밑에 대고 반쯤 앉아 있어야 숨이 덜 차게 되죠. 예. 온 몸이 해나루네나고 피로한 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심장이 혈액을 펌프해서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육하고 기관이 혈부족이 생기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예. 예,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많아지죠. 예. 그리고 폐부에 나쁜 피가 뭉치면서 지속적인 마른 기침을 유발하고 하얀 가래거나 혹은 급성 폐수종이 오면서 분홍색 포말리안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예.
2: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

0: 마모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1: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허가복의 주재하에 8일 주당의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 확대 학습회가 소집됐습니다. 허가복은 석금병 생태 문명사상과 석금병 법치사살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참답게 관찰하며 녹수청산의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 7위 법치와 수준을 심서 제고하여 연변에 산이 항상 푸르고 녹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며 공기가 항상 막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치 구축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절을 주제로 주제 보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졌으며 조리가 명확하고 실제 부합해 아주 강한 이론성과 지도성,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두 번째 법률이자 세계에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건설의 리론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신시대 생태문명건설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집법, 사법을 교화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며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각종 제도와 조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연변의 생태 우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활용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사명감과 책임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견지하고 각종 제도 설계의 내재적 논리와

실천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기본 원칙과 핵심 제도, 권한 및 책임의 경계, 행위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확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삼림 지구 생태 복원, 흙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 존재를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 지역과 중점 생태 기능 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 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 지도 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 법전의 학습, 선전 관찰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서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찰,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찰,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도구를 생태 환경 치리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고 산과 물, 수림, 경작지, 호수, 조원 일체와 보호와 체계적 치리를 통괄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녹색 지탱을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을 더해야 합니다.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통괄해야 합니다. 법전의 교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한 조항 내용을 조속히 수정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효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 교정을 완비해 우리 주의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의갈 법이 있고 교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약제를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 치리, 과학적인 오염 치리, 부업에 따른 오염 치리를 견지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이전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연소 보일러에 대한 종합 정비와 산업 정책 및 산업 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 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수원지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져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리법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전을 잘 관찰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찰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치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치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이 협동 연동 기제를 출입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상을

0: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중앙과 성의 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 양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장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찰 실시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사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의 리론학습중심조 성원,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성무연이며 조당의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해서 준경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주앙과 성당의 포지 요구에 따라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도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초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속도신 민승촌에서 준경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준경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에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히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도나시 홍순 식용균 배지 가공 공장에서 호가복은 균 배지 가공 작업장과 발효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경영 규모, 시장 판매,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주변 농가의 안정 취업과 증수 치부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오농 가금업 위안회사는 가금류 사육 및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현재 산단계 30여 만 마리를 사육하고 연간 달걀 생산량은 6천 톤입니다. 호가복은 산단계 사육 및 달걀 분류 등 생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의 규모, 사육기술,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플러스 농민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종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유예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란계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음식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적극 연결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그는 인삼 플러스 산란계 사용 모식을 탐색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특색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중고급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오동로급 위안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꽃사슴 생장습성, 번식기술, 제품개발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사슴은 전신이 모두 기승한 자원이며 특히 로경은 매우 높은 약용가치를 지녀 많은 제약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표준화 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로경 공급 능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버섯, 로경 등 특색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 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화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발효 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 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 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이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경려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현대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추동해야 합니다. 특색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 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 산업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 선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약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 농업 산업 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 경쟁력과 종합 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농민 인솔 능력을 높여 선도 기업이 이끌고 다원화 주체가 뒷받침하는 경영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리 표지 보호와 연자호 브랜드 승격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장백산 인삼

0: 화룡 상황, 왕청 기버섯, 도나 소리팡두 등 지리 표지 브랜드를 최적화하며 연변소, 연변입살, 연변사과배 등 연자호 브랜드를 강화해 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량질 농산물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조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김치의 향, 비빔밥의 고소한 맛, 겨울을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산나물의 싱그러운 향. 연변은 그야말로 맛의 천국입니다. 연변의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낸 가요입니다. 이어서 그림 같은 계절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를 노래한 가요죠.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의 추위를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의 새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듯 마음속에 새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최순희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의 새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 행복한 고장을 노래에 담은 가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꽃피우길 바랍니다.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명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김광룡 작사, 박동호 작곡의 활락의 명절, 륜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설레임과 선우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요. 연변의 봄과 어우러진 선우의 맑은 마음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라면서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선우의 봄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을 스치듯 이 시간, 정겨운 노래들과 함께 한 시간 어떠했는가요? 오늘의 노래들과 함께 마음속 따뜻한 봄을 피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호식.

0: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종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에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전통의학하고 현대 최신 생물공학을 결합해서 연구개발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아주 희귀하고도 비싼 예, 이런 설상고원의 보물에서부터 발효 생성물로 완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실현해서 현대인들이 만성병하고 인암병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히말리아 고산 산맥 해바리가 4,000m 이상이 아주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벌레의 몸에서 자라나는 아주 신비한 약초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서장의 유목민들은 이 약초로 먹은 풀소가 놀라운 체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동충하초가 인류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현대 과학이가 동충하초가 갖고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활성 생물 성분을 발견해서 현대 황금 분말로 새롭게 탄생.

0: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핵심적인 성분을 보면은 코르드세핀하고 베타글루칸입니다. 예, 우리 코르드세핀이라 할 때에는 세포 내 에너지 성분을 담당하는 이런 ATP 생성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 때문에 항상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림상 연구에서 동충하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운동 지구력하고 산소 이용 효율이가 아주 높게 향상된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력 보충을 넘어서 폐 기능 강화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이런 혈액 공동이 또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데 지난 올해는 안 먹어서 이제 한 석 달을 먹었습니다. 다른 약, 나도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지금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보다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 나는 게 알린다, 확실히 알린다 지금.
0: 네.
2: 효과 빠르고 좀 좋습니다. 뭔가 뭐 녹공소 부어져 있으면서 그냥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집이 막 빙빙 돌아가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그래서 머리도 싱하고 정신이 아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거 먹어서부터 지금 어지럼증이 많이 멎었습니다. 술 난다 저는
0: 어지럼증. 예.
2: 그래서 너무 좋지 해서 그 다음에 손발도 그냥 또 저리고 손가락 끝이 특별히 저리다 말인다.
0: 예.
2: 이 바깥은 또 저리면서 치 자꾸 올라오고 싸게라 바람이 자꾸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저소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혹강 가다 싸게 바람 나지 안 난다.
0: 예.
2: 그리고 또 그 무슨 증상이 있었는가 뭐 관심병이 있어서 그냥 숨이 차서 층계 다니기 힘들었댔습니다. 근데 그래서 숨이 덜 차니까 층계 다니는 것도 저는 쉬었다 다녔는데 지금은 당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또 많이 황황하고 저녁에 뭔가 자지 못했댔습니다. 허리 놀라면서. 근데 요즘엔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허리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0: 네.
2: 그래서 가슴이 좀 편안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뭔가, 그리고 또 소변이 조금 급해서 참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끈적끈 소변이 새나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변 얼마만 참을 수 있습니다.
0: 네.
2: 약을 먹다 제일 좋은 약을 먹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약 먹어보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알리대다.
0: 네.
2: 그럼 난 지금 계속 또 먹자고 해서 오랫동안 아이 먹었으니까 오래 못 먹었으니까 계속 또 먹자고 해서 어른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다 그런다.
0: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올해 쓸수록 효과 잘 봅니다.
2: 예.
0: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입니다.
0: 예,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0: 네.
3: 선생님, 나 이 땀은 너무 흘린 소리에.
0: 네.
3: 근데 이 땀 흘리는 거에 이 주민들이 보고서는 뭐 한 일주일이면 뭐 치료된다 된다 알 된다 한 3년 흘렸습니다.
0: 네.
3: 나가면 이 땀이 나다 못해 이래 눈이 휑해질 때까지 어쨌든 속이 뭐 땀이 없어야 일 없이 구독 한 약간 이 손을 들어도 땀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든지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나빠지면서리 이 심장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내구리 꿀떡 찬 것 같고, 목이 쾌하고, 그것도, 그냥 이 말은, 심장이, 그러면은, 이 폐에 물이 차더란 말입니다.
0: 예.
3: 이러면서 용수 대약을 많이 쓰고, 뭐, 종이산 다 보이고, 뭐, 그것도 이 서약 치료요, 중약 치료요, 많이 했는데, 아이 되던 게, 이 동충하초 쓰고, 지금, 이 땀도 거두고 지금 그렇게 심장이 내구리 꿀뚝 찬 것 같은 게 지금 일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그동안 약을 잘 썼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전에 심장이 일 없어 그런도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성하고 용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화도 거기에 그것도 약 자꾸 쓰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서 소화도

0: 아이 되고 혈압조절이 아이 되면서 용수태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혈압조절도 잘 되고 소화도 영 잘 되고 어제는 몸도 맨으로 예고도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혈당 조절도 됩니다.
0: 예, 예 그래 선생님이 한 가지 자문할 거니 우리 본가 지행님이 저기 그런 부위온 지 이제 한 1년 된다.
1: 예.
0: 내가 예, 이 좀 팔다리를 쓰는 게 지금 예, 영 힘들어 한단 말인다.
1: 예.
0: 이 화장실 출입이라는 한다. 그런데 예, 그게 영 힘들어 해서 이 동통화소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 문이란다.
1: 예,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동충하초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충하초는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제거해서 혈압도 온정시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그렇게 중병을 하고 난 분들은 이런 후유증 치료에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반드시 쓰면 더 좋습니다. 예.
0: 예, 어쨌든 예, 부위 왔는데 어제 사람이 영 신경질이 많습니다.
1: 당연하죠. 네, 세포가 손상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차 쓸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0: 예, 예, 기억이 떨어지길래 그래도 자꾸 허망 소리하고 신경질을 쓴단 말입니다.
1: 예, 그럼 빨리 그래, 대접하시오.
0: 예. 예, 예, 그래, 오늘이 예, 우리 할때 올 때 한 9각도 배달받기.
1: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1: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청하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1: 예.
3: 약이 혈압 조절도 해야 되고 자꾸 피해된 몸이 지친 거라 생각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이거 동충하초를 쓰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혈압 조절이 해야 되는 것은 많이 나쁘고 상에 지친 거라 있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밤에 특히 소변 차수가 여러 종류든 게 차수가 좀 많이 주니까 사람이 잠도 기대하고 사람 맥도 남다 지금.
1: 네.
3: 그러니까 대부분이 활도 좋을 때 좀 상관에 더 배달받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그나토를 쓰는 사람입니다.
1: 네.
4: 예. 예, 어제 썼는 가뭄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예, 저기 머리 어지러움에 코리 아프면서 동시에 대응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 그리고 노공도 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순하도를 쓴 게 지금 영웅도 효과 좋습니다.
1: 네.
4: 머리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이 코리 아픈 것도 해결되고 이 동시에 대응하던 것도 이거는 동시에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이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며 속이 황당하고 숨이 차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 밤이면 어떤 때는 이 숨이 꽉 막히는 것처럼 이 숨쉬기를 바빠서 영 일어나서 고생함이 이래가지고 이 이삼미 수량 먹기 이렇게 고생하다가 저리 이거 먹은 게 지금 이 용효가 좋습니다. 이 동순하도는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의 높이에서 자란 뭐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난 약재되고 다른 약보다 발효균균이 돼 그런지 그렇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4: 예. 이렇게 예, 속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아무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살 것 같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이 약은 먹기가 영 편리합니다.
1: 맞습니다.
4: 다른 약이 30배라 되고 지금까지 효능이가.
1: 예. 예.
4: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않습니까?
1: 네.
4: 늙은 어이까드나 이 약은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어떤 때는 올바나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대고 지금까지
1: 네.
4: 하루에 보다 한 번만 먹으니까
1: 네.
4: 예, 용효가 더 좋았으니까 결국 기억력도 돌아오고
1: 네.
4: 원래 오래 가지고서 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어디다 둔 것도 찾지 못하기 힘들고 요새 어디다 둔 것도 몰랐대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래 지금 얼떨기 비가에 지금 할도에 돌 때에 계속 복용해서 배달받다고 그랬는데
1: 네. 2836-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5: 나는 예, 동승하처럼 먹어요. 좋습니다.
1: 네.
5: 예. 우선 먼저 예, 혈압이 정상이 되지. 그 다음에 예, 이 예,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 예,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1: 네. 예.
5: 어떨 때는 심도가 막 별나게 뛰면서 예, 높았다 낮았다던 게 그것도 좀 고정됐지. 그 다음에 고리에 정신이 납니다, 선생님.
1: 네.
5: 예. 그리고 선생님, 내가 얘 기침을 좀 지켰습니다.
1: 네.
5: 예. 그랬던 게 기침이 감 없이 사라졌답니까?
1: 예. 기침, 예. 가래, 천식, 폐렴, 예, 흉막염, 이게 다 씁니다. 예.
5: 아, 예. 그런 게 얘 기침이 아이기습니다. 예.
1: 네.
5: 그리고 얘 한쪽 무릎 피울 때 나는 아팠습니다. 양쪽이
1: 네.
5: 다른 사람 아프다는데 왼쪽이 아프던 게 얘 그것도 감 없이 사라졌습니다.
1: 네.
5: 그래 선생님 나는 얘 전번에 할 때 쌌는데 우리 동미 저기나 동체 한국에서 온 게 좀 잘했다면서 내가 좀 전화 쳐달라겠네 오늘 선생님께
1: 예,
5: 전화라고.
1: 그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지친 분들에게 또 용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1: 예.
6: 우리 가족도 예, 이 동충하소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6: 그거 쓰지 1년 넘었습니다. 그런 게 예,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6: 어찌가니까 예, 손발이 시려서 예,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녹을 때까지 그랬던 게 이거 먹고서 저 인출 얼마 며칠 안 되니까 벌써 손발이 더 나고 영 좋지 않을까.
1: 네.
6: 그리고 예, 위가 한 일 나빠서 그래서 한 일 위하고 썩나고 섬유하고 계속 먹고 이날이 때까지 그랬는데 아이 났더니 정말 이 약 먹은 게 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1: 네.
6: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지.
1: 네.
6: 그래도 예, 심장이 또 나빠서 예, 맨날 헐떡거리면서 몇달 먹고라도 심장 헐떡헐떡하면서
1: 네.
6: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랬었어. 그랬던 게 이 심장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 걸어도 예, 손이 그렇게 아이 찬다.
1: 네.
6: 그리고 예, 또 그 가래라고 했거든. 목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걔네 그 목에 가래 떨어져 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 이 동충하소 바르게 한번 먹은 게 가래 온데간데 없지 않고 똑 떨어졌지 않을까.
1: 네. 호흡기 기능도 높여준다.
6: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6: 지금 정말 이렇게 늙어지지만 살아도 영 이 동충하소 약을 먹은 다음에 살 맛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6: 아픈 데가 술하니까.
1: 네.
6: 그래 이번에 활도 있을 때 나도 또 조금 싸다고.
1: 예. 활도의 제일 좋은 우대 활도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6: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0: 샴푸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면역력 향상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이 동충 하초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강장제로 또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을 보면은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 즉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외부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몸을 강하게 지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면역력 시대라고 하죠. 때문에 지금 동충 하초를 쓰신 분들은 쉽게 감기도 걸리지 않으면서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서는 효과를 확실히 잘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절기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몸의 방어력이 한 단계 끌어올려지면서 이 몸이가 든든해지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더 해서는 항산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로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은 매 순간 로화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를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동력까지 키워줍니다. 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효능은 알고 드시면은 몸이 달라진다 이런 재료도 또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력까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통적인 동충 하초와 비교할 때에는 그 유효 성분이 더 안정적이고 특정적인 즉 몸이 좀 허약해진 중로년분들이 보양에서는 가장 리상적이고 선천 면역력하고 후천 면역력을 모두 증가시켜서 모든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개선시킵니다. 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 나이 내세가 있으면은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산생되고 노폐물이가 잘 배출을 못 되면서 만성적인 염증, 예, 바로 무기인성 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염증도 또 제거해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에 의한다 할 때에는 장기간 적정량으로 그냥 복용한다 할 때에는 호흡기 감염 빈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하고 로화 지연 효과가 또 좀 뚜렷하기 때문에 예, 좀 꾸준히 쓰시면서 하나는 좀 이 몸도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느낌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보면은 예, 많은 이런 성분들이 영양 성분들이 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0: 오랫동안 쓰시면서의 몸이 이런 저 항력이 또 많이 높여집니다. 예, 그리고 동충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 보호 기능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학에서도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충해 주면서 현대 연구에서는 폐 기능 개선에서도 예, 아주 효과가 있으면서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에, 좀 오랫동안 아,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면서 심장이 같이 나빠진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을 보호해서 담백뇨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예, 우리 냄새가 있으면서 로인 분들이 아이, 에, 자기도 모르게 방광염이 자꾸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염증 인자를 조절해서 만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혹은 천식 환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피로를 완화시키고 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예, 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피곤한 분들이 쓰시면은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연구에 의한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활성성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의 활성 성분은 인슐린이 민감성을 개선시켜서 혈당 조절에서도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대사를 조절해서 저밀도 저단백을 예, 축적이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 많은 분들이 혈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 디미도 저단백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잡질들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의 림상 효과가 예, 지금 의학회에서는 많은 이런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혹은 예, 지금 약을 많이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1년 4계절 어느 때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많은 이런 동충하초를 보면은 이 약재의 성질이가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식물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이 체질이라든가 계절에 관계없이 복용한다 할 때에는 중로년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는 아주 명확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하고 정기를 같이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이런 풍한 습도 예, 제거해 주면서 어,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중의학설에 맞는 아주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예, 가장 필요한 이런 면역 강장제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태갑 작사 임용호 작곡의 장백의 모란개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선율이 서정적이고 웅장하며 또한 폭이 넓은 예술가요입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장작된 김철 작사 최사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덕만 작사 김나무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 고향 준비했습니다.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대현 작사 송다윤 작곡의 또 한 뺨이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호방한 남성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확 띄워주는 정서적인 매력도 갖고 있습니다. 송대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표정은 웃는 표정입니다. 밝고 경쾌한 리듬의 가요,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뻐십니다.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발라드풍의 가요입니다. 최무송 작사, 김휘 작곡의 난 행복해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일상 속에 속속히 숨어 있습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길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전경을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구름이 쌀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그곳. 최미영 작사 백인환 작곡의 내 고향에서 당신이 가슴 속 고향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리리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연변 그저 좋다고 말하기에 너무나 많은 매력이 가득합니다. 한동의 작사 염종성 작곡의 우리 연변 조화라는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을 마음껏 노래합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화의 태양은 뜨겁고 선란하게 빛나고 그 빛발 아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나아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영 작곡의 중화의 태양. 밝고 힘찬 에너지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도 쉼터가 있나요?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 오늘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세요. 김광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내 가슴속에 간직한 사람. 그 한순간이 바로 나만의 사랑입니다. 한하나 작사 장난 작곡의 나만의 사랑. 안녕수 마보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 진순자 작사, 김몽일 작곡의 친구야. 이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이깐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에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10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물론 얼주는 이 휴가이기 때문에 녹음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시면 더 상세한 자문과 직접적인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10곽사도 12곽을 떠드리니까 어쨌든 약가게 그는 제일 최고로 누워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곽 사는 사람도 4곽까지 드리고 그 외에도 이 신노트라는 거 드립니다. 주로 혈압이 높고 관심병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 경락에 붙이면 좋은 이런 반석거고약입니다. 지금은 우리 중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열이 나도 아이들이 열이 나도 이마에다 이 처부 붙이지 않습니까? 또 발바닥에다 붙이는 거 이게 다 치료법에 속하는데 우리 이 신노트는 앞에 흉구 가슴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우리 단중쇠라는 겁니다. 중간이 됩니다. 여기에 붙이거나 대추혈 먹을 수고를 했을 때 제일 불러가게 올라오는 뼈 그 아래 오목한 게 대추혈입니다. 여기에 붙인다 할 때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발사고고약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좋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다행입니다. 이게 가격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우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공장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간이 나쁘다 할 때에는 많은 신경성 질병이 나옵니다. 간하고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경화람 있거나 간혼미람 들어간 분들 보시오. 신경물 착각부터 옵니다. 이 혼미상태 들어갔다도 깰 때 보면은 막 이 자기 이 자식도 뭐 알아보고 막 기토로 때리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이 간혼미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됩니다. 때문에 간이 나쁜 사람들 평상시에도 보면은 성격이 짜증이 많고 그 다음에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괴롭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그 사람이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갱년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난 어째 갱년기를 지나도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갱년기라는 게 얼굴이 벌게 나고 과격해지고 심동 과속이 나타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자그름이 아예 오고 사석이 그저 아프다 하고 이거 역시 간이 나쁜 사람들이 갱년기를 심하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나도 어쨌든 몇 해 동안은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영 사람 무기력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정신도 안 나고 보다 소화도 또 안 된다 말입니다. 당양염도 있고 하면서 옆구리도 빙기고 지방간도 있고 하면서 어쩌면 병 여러 가지 무슨

0: 에서 눈도 막 아까라고 피지고 강열이 쎄면서 그냥 그렇더라 말인데 굉장히 거두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예, 담양이 나쁘면서 그냥 옆구리 경기던 게도 옆구리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경기던 게 술 아픈 거잖아.
1: 네.
0: 그리고 머리 그냥 정신 안 하더라 말인데 맥이 없으면서니. 걔는 게 지금 맥이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그렇죠.
0: 그 나쁘던 혈압도 언정이 잘 되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걸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 특별히 더 좋아진 게 뭐 좋아진 거 나는 저녁에 뭐 낮이나 밤에 계속 자꾸 소리 나면 자지 못하겠습니다.
1: 네.
0: 낮에는 예, 모든 데가 밀도 황 하면서 예, 머리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귀도 막 또 술 들리는 것 같을 때다.
1: 맞습니다. 요즘에 가리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예. 나빠질 때는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는 예. 소리 나고 눈이 얼씨. 빠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소리 나고 뒤에서
0: 예.
1: 소리가 난다 할 때는 곰팥이 예. 하고 이게 가리선 부주인데 약이 딱 맞습니다. 이런 분들.
0: 예. 그런데 요즘에 이거서는 넉달 넘어 먹으니까 나 그래서 손 나는 게 덜 나니까 저는 우왕 하던 게 술 난다 머리 막 터지고
1: 정신이 맑아지지
0: 예 머리가 꼴딱선 같은 거 동기만 하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좋아져서
1: 그런 증상 오래 두면 이 오장육부가 다 나빠집니다.
0: 아.
1: 이게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예. 나타나는 증상인데 예. 짱통 뭐 잠깐 지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
0: 예.
1: 또 하면 머리가 터진 듯이 아프다 이거는 대신 더 전형적인 이 간에 독소가 쌓인 증상입니다. 우리
0: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깨나면 정신이 나고 머리형 맑아졌습니다.
1: 그런 것도 좀 만병이 나타납니다.
0: 예.
1: 병이 아주 그래. 많이 나옵니다.
0: 약이 아무리 좋다도 쓸 때니까 낸데가 맞으면 좋더라 말입니다.
1: 효과를 봐야 되죠.
0: 예, 효과 보고 날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프던 게 많이 떠서는 나사진다 저는 아프던
1: 맞습니다.
0: 게. 예, 그래서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또 대답 받겠습니다.
1: 요즘에는 우대가 특별히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리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바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치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중리 치료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이 간구복에 작년 올 초순부터 먹었는데 딱 1년 먹었습니다. 그래. 이게 흡수가 다 되고 물약이고 예, 한 날에 세 번씩 먹고 정말 무슨 약을 써도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잘 효과가 도는지 이번에 섬이 별로 효과 있는 것 같으라 하다가 좋다고 이랬으면 그냥 그대로 입기다 그냥 그 정도는 놔도 되고 뭐 어떻 되고 어떤 줄은 모르겠지만 이 약은 선명하게 났습니다 사실 말이
1: 예, 효과를 잘 보는
3: 좋아지고 예, 맥이 난다 이 약이
1: 네
3: 예. 예, 맥이 나고, 맥이 날까, 맥이 높아지까, 예, 막, 감지를 금방 아예 한다, 이하고 뭔데,
1: 예.
3: 그럼 혈압이, 혈압이,
1: 혈압이 영향이
3: 하겠습니까? 예?
1: 예.
3: 예. 그리고, 언니 소감에 밥이 영 맛있습니다, 이하고 뭔가.
1: 예.
3: 밥이 예. 원래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었는데, 어느는 한 성량 거의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1: 예, 이하고 이원이 효능에다 똑똑이 밝혀져 있으니까, 식욕부진에 쓰다고,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3: 식욕부진에 쓰러 보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면 좋은 감이 소변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는데 어서는 한 번 누고 두 번 그래서 두 번은 그래서 혹시 가다 한 달에 한두 번 두 번씩
1: 하루 저녁에 소변을 서너 번씩 보면은 짠 것 같지 않지?
3: 예 그래 지금 그래서 한 혹시 가다 두 번 보고 그래서 매일 하려던 한
1: 두 번까지는 우리 정상으로 치는
3: 예 그래 눈이 주로 하게 필요했습니다. 눈이 확 필요하지 뭐 그래 사람들 말한 게 선생님들 관계 들으면 이 눈이 다 이게 간과 관계 있다 해서 간 인해서 그렇다 굉장히 이거 딱 간을 세게 좀 돌봐줄까는 이 약속에 정말 맞을 때 눈이 피곤하지 예. 않습니다. 이 봄에 들어서 예. 눈이 아예 피곤하게 이게 눈을 좀 환하게 했습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오래 매자라며 황반변세라며 시신경 위축 다의 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눈병이가.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치료해야 이 환해진다 확실히. 그래 나는 맨날 이야기 좋습니다. 맥 떠나지 감기에 걸릴까 나는 그것도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동에 또 이제 가서

0: 아름다니 있긴 있습니다.
1: 좋은데.
0: 나 이제 계속 쌓아놔야죠. 네, 이거는 약, 다른 약도 다 어른다지, 이 좋은 약이 어째 어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0가지 12가지가 얼마 줬으니까, 이 싸다.
1: 네, 네.
0: 예, 싸서 그네 두겠습니다, 거기다가.
1: 네.
0: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3: 연기관 고고객입니다. 우리 중의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다 간하고 콩팥이가 나쁘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고혈압, 뭐 때문에 생기는가? 간에서 이 지방을 만들어내고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그 공능이 따라 못 가면 혈지가 높아지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4: 네, 우리 그 동생이 냉기관 고백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네.
4: 예. 그냥 평시에 그것도 자꾸 매스겁고 좋아 안 되고 설사라고 거기 그냥 피곤하고 매스겁고 해서 병원에 가까워서 한 게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3: 아.
4: 예. 그래서 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봐도 어제 별로 저기 뭔가 호전 못 받아가더니 이게 냉기관 900이에 좋단 말 조금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게 처음 알리는 게 그 속이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더랍니다.
3: 맞습니다.
4: 예, 그래 놓으니까 예, 밥을 잘 먹고 또 소화 잘 되고 하니까 설사나 하던 것도 설사하지 않고 그래 그냥 눈이 그저 깔깔해서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자꾸 충혈되고 그래던 설사에 많이 지금 어수됐답니다.
3: 맞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락이 막히면서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막혔으니까 내려 못 가고 예.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눈도 뿌옇게 안 보이고 밥도 잘 못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다 그때 따라 나오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되면 다 같이 해결됩니다.
4: 네, 그래서 예, 석 달 먹고 가서 검사한 게 쌈에 수치도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기분이 영 좋아한다.
3: 네.
4: 네, 우리 보기도 벌써 알릴 때다. 이전에는 낯이 까마잡잡해서 어때 이거 까마잡잡한가 했더니만 그 병 때문에 그랬던 그런 그 이왕 먹은 다음부터 벌써 예, 낯 색깔이 벌써 밝아서랑 한 색깔이 나더라 한 말이
3: 네,
4: 알릴 때다.
3: 낯이 얼굴 색이 어두운 사람들 다 그게 간의 독소가 해독 못 되면 얼굴 피부에 와서 그렇게 기태 사람 알기입니다.
4: 예, 그래서 말고도 이번에 정말 맨발을 약 맨발을 썼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지금 약이 얼마 없다며 지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겠다며 그럽니다.
3: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예,
4: 예, 예 맞습니다.
3: 예, 치료 잘하시고
4: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3: 네. 그래서 우리 그 병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뇌경색이든 관심병이든 이런 심내혈관 질병조차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 자꾸 옷집에서 물이 새고 떨어지는데 그 집에 하수도가 터졌는지 상수도가 터졌는지 어디에 문제 생기는지 원인을 따져야 되지 원인 아예 따지고 자꾸 밑에 집에서 바게트 넣고 소래 넣고 물을 받아서는 소용없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5: 네. 네, 지금 예, 이 입간구백액을 쓰고 있는데 남의 예, 너무 맥이었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 잘 되지 않고 자연고체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귀에서 늘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이래 쓰기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 반면에 쓰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딴 것보다 예, 너무 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지금은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예, 주의하게 이 몸이가 어제 자꾸 붓기더라. 예. 괜히 지금 이거 먹은 후에는 몸이 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3: 혈압도 신진 대사가 아예 되면 수분이 빠지지 못하죠. 예. 그런데 아. 간하고 콩팥이 좋아지면 모든 신진 대사가 다 잘 됩니다.
5: 야, 그 여름에는 다 좋아지. 눈도 예, 내 늘상 어째 부었습니다. 굉장히 여지 들어서 말수가게 도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야, 눈이 연고사하고 그랬는데 이 입간구복에 뭘까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 내 선생님이 이거 내 한 가지 자문하겠어요. 우리 지금 남동생이 있는데 이 간이 물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서 수술하라 하는데 이거 선생님 입간구복에 먹으면 될 수 있습니까?
3: 그 사이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즘 5mm 이상 올라가면은 수술 몇 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술한 다음에도 또

0: 생긴다. 이래서 그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수술해야 될 건 하지만 조그만 건도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치료를 건진다 할 때 물질 같은 거는 흡수는 잘 됩니다.
1: 아, 그 선생님 그래 그 다음에 수술 아예 많이 되겠습니다. 크뭐에
0: 지금 그 크뭐나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거 사이에 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물이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이 내려와서 장낭에 들어갔다가 또 단중가를 통해서 십이지장에 난도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간에서 거기에 어느 게 막히면 황단이 온단 말입니다. 크면은 수술해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수술도
1: 합시다. 그렇습니까?
0: 그런데 문제는 해도 다른 데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래서 외과 선생님이 해라 하면 무조건 하는 건 옳고 다음에 또 수술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고 후회도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꼭 이런 용지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오세용지 돼서 꼭 써주라 하십시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사실 우리 무슨 병이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임시구급으로 이 약이 심장에 좋다, 이 약 먹으면 혈압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과대 광고에 빠지다 보면은 병을 데려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약이란 너무 포장을 잘했고 너무 과대 광고하고 뭐 또 이런 국가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그 선전도구를 통해서 팔거나 이런데 매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이 약은 국가에서부터 비준번호를 독특하게 준 B20으로 된 OTC가 있는 치료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부중, 소양, 소해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수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총,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국가병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갱성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목이 계속 붓기고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이거 역시 우리 국가병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 발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도 큰 관절에 속합니다. 여기 와서 힘줄, 인대, 근육 이게 다 이 관절을 변제시키는 한 개의 부속물이죠. 그런데 이 힘줄 인대가 늘어났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서 또 외상적으로 한번 이런 삐걱했거나 발을 풀쳤거나 이런 분들 원래는 이렇게 한 번씩 그 힘줄 인대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 한 백날씩 그걸 움직이지 말고 좀 휴식, 휴양, 보양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심할 때는 우리 거기다 기부스를 하죠. 속고로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사람 살아가면서 어디 그렇게 자기 몸만 돌보게 됩니까? 어쨌든 이튿날부터 또 걸어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힘줄이람 인대람

0: 잘못 늘어난 다음에 그대로 그 암으로 붓거나 염증연 상태로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 할 때 계속 후에는 한일 그 발목이 조금만 떨어지려도 삐걱해서 넘어지거나 붓기거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몸을 이어놓는 힘줄인데도 아주 큰 이 골가병을 우리 치료하고 연구하고 보양하고 이 방면에서 중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줄인데 근육 이거는 주로 간에서 주관한다 말입니다. 이게 간이 든든하고 간에 독소가 아이사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삐지거나 예풀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딱 골가병이라고 거기다 자꾸 뭐 골가약만 쓰다 보니까 크게 효과도 못 보고 따라서 골가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다 위를 상하게 돼 있습니다. 골가약에 들어가는 약재 자체가 이 쌍우람에 우가 들어간 약들이란 보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런 골가병을 안전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가? 말이 그렇지 뿌리 뽑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더 심해지지 않고 이런 치료를 견지하자면 간, 콩팥이 이런 그 기능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순백제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속에 이때가 예요, 지금 저도 자꾸 질질질 나가지. 거기다 또 예, 이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면서 어제 자꾸 위장하고 시 국물이 우 올라오고 예.
1: 예.
2: 밥 한 술 먹으나 또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이때가 배고도 예. 꿀뚝장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에 있는데 배는 시장에 선생님과 머리랑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1: 네.
2: 꿀뚝 차고 구두는 일이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이없이 소화도 영 잘되고 식사도 영 잘한다 지금.
1: 네.
2: 예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게 구두 실체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계속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소변이 자꾸 쉴새 없이 자주 본다. 그다음에 조금만 빨리 걸어도 소변이 샌다.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했다. 이 방면에서는 특별한 효과 보는 약입니다.
2: 네, 이용 좋습니다. 네. 내 우리 언니 지금 예, 내가 같이 이 지금 순대 제안 쓰는데 배달 받겠단다. 예.
1: 예.
2: 예, 오늘 배달 받기
1: 시작이래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총대형 말하시오.
1: 네.
4: 예, 나는 예, 저기, 미소화 아이되고,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시라 뻗어서 잘 아이되고, 그 다음에 담 소변이 자꾸, 예,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1: 네.
4: 그래서 예, 저기 총대형
3: 잘 본다. 요즘 또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레이저 치료 기계 두드리는 우대 활동도 있고 해서 예. 501-2797

법률 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집법, 사법을 교화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지수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생태보호, 오염예방퇴치, 자원이용, 녹색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장악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예방퇴치, 삼림지구생태보건, 흙토지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 존재를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지역과 중점생태기능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 지도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학습, 선전, 관철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철,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철,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도구를 생태환경 지뢰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고 산과 물, 수림, 경작지, 호수, 조원 일체와 보호와 체계적 치리를 통과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녹색 지탱을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을 더해야 합니다.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전의 교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한 조항 내용을 조속히 수정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효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 교정을 완비해 무리조의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의갈 법이 있고 교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약제를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치리, 과학적인 오염치리, 부업에 따른 오염치리를 견지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이전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연소 보일러에 대한 종합정비와 산업정책 및 산업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 수원지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그쳐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리법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조를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치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치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0: 반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이 협동 연동 기제를 출입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중앙과 성의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량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정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찰 실시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의 이론학습중심조 성원,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성무연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해서 준경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주앙과 성당의 포지 요구에 따라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두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석도신 민승촌에서 준경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준경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에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 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낙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히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도나시 홍순 식용균 배지 가공 공장에서 호가복은 균 배지 가공 작업장과 발효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경영 규모, 시장 판매,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주변 농가의 안정 취업과 증수 치부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오농 가금업 위안회사는 가금류 사육 및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현재 산단계 30여 만 마리를 사육하고 연간 달걀 생산량은 6천 톤입니다. 호가복은 산단계 사육 및 달걀 분류 등 생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의 규모, 사육기술,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자세히 유의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플러스 농민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종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유의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란계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음식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적극 연결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그는 인삼 플러스 산란계 사용 모식을 탐색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특색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중고급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오동록업 위안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꽃사슴 생장습성, 번식기술, 제품개발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사슴은 전신이 모두 귀중한 자원이며 특히 로경은 매우 높은 약용가치를 지녀 많은 제약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표준화 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로경 공급 능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버섯, 로경 등 특색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 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환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발효 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 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 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이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경려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현대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추동해야 합니다. 특색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 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 산업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 선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약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 농업 산업 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 경쟁력과 종합 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농민 인솔 능력을 높여 선도 기업이 이끌고 다원화 주체가 뒷받침하는 경영 체계를

0: 형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건설에 조력해야 합니다. 지리 표지 보호와 연자호 브랜드 승격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장백산 인삼, 화룡 상황, 왕청 기버섯, 도나 소리팡두 등 지리 표지 브랜드를 최적화하며 연변소, 연변 입살, 연변 사과배 등 연자호 브랜드를 강화해 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량질 농산물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조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연결시 종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륙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

0: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 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1: 예. 제가 네. 한국에서 간병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간병 좀 할까 해서요.
0: 아,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십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1: 176.
0: 176.
1: 1443.
0: 네.
1: 6538.
0: 네. 병원이 아니라 그 양로원도 괜찮습니까?
1: 아니요, 병원이요.
0: 아, 그냥 병원요? 예. 알겠습니다. 경험도 풍부하시고요.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비원 1층 동쪽현에 있는 어주 서구역의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네, 지구 파는 정보를 내려고 합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2: 네, 위치는 전남 텐지조치 네. 3층입니다.
0: 네.
2: 면적은 61평쯤도 되고요.
0: 네.
2: 우선을 양수 2층입니다.
0: 네.
2: 네, 남북집이 되고요.
0: 네.
2: 전기 전화는 156.
0: 네.
2: 9121번입니다.
0: 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2: 156-0050
0: 네.
2: 9121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또 전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2: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보물 찾습니다.
0: 네, 가정집입니까?
3: 예.
0: 네.
3: 할머니, 89세 되는 할머니 계신데,
0: 네.
3: 와서 대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3: 그 아침 8시에 출근하시고요.
0: 네.
3: 저녁 5시에 퇴근하는데,
0: 네.
3: 그래서 와서 말동무 하고,
0: 아, 네네.
3: 예. 그러고요. 그 한, 2,000원 주고요. 주일마다 한 달에 4번 쉽니다.
0: 네. 잠시만요. 방금 신호가 좀 안 좋아서요. 2,000원 드린다고 한 것은 네 월급이 2,000원입니까? 네.
3: 예, 예. 그리고 주일마다 휴식하는데 한 달에 4번 휴식하고요. 예.
0: 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휴식하네요.
3: 예, 예. 네. 그리고 예, 그 네. 건강하시면 70대 중반도 괜찮습니다.
0: 건강한 분이면 70대 중반까지.
3: 예.
0: 네.
3: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게요. 예.
0: 네, 말씀 주세요.
3: 0131.
0: 네.
3: 8073.
0: 네.
3: 6890.
0: 1318073 6890번요.
3: 예.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3: 예.
4: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0: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2: 시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1: 네.
2: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기와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1: 네.
2: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2: 연락번호 138
1: 네.
2: 9433
1: 네.
2: 3616번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2: 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 허리도 하고 병원에 허리도 하고 개인집 허리도 다 됩니다.
1: 네, 가정집이거나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세요.
3: 예, 그리고 네. 양로원도 되고요.
1: 양로원. 네, 알겠습니다. 병원.
3: 그리고 저 허리원증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자격증도 소지하고 좋아요. 있고요. 네.
3: 그 전화번호는 요지오바.
1: 네.
3: 4403.
1: 네.
3: 3256.
1: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좋은 소식 네. 기다려보세요.
3: 네.
1: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지구세를 조사한다.
0: 네.
1: 위치는 주머스 시장 남쪽에.
0: 네.
1: 단층 집의 평파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1: 2층 집에 한 4, 500평방 되고.
0: 네.
1: 마다 3,000평방 되고.
0: 네.
1: 예, 주로 장바구,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금지에 대해서.
0: 네.
1: 예, 그리고 가수시장인데 5층 집이 세로 줄게 있습니다.
0: 네.
1: 한 5, 60평방. 예.
0: 네.
1: 그 다음에 저 서영시장 동쪽에.
0: 네.
1: 벤틸러 또 팔게 있습니다.
0: 서영시장 부근요.
1: 예. 네. 예, 연결전화는 1로.
0: 네.
1: 1678.
0: 네.
1: 3177번.
0: 3177번. 그래요? 네. 잘 적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병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90번 131-8073-689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0: 1389433 3616번 1389433 3616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번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합니다. 네, 간병인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라고 합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네, 5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훈촌에 있는 네, 가정집에서 나이 제한 없이 숙박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네, 주인께서 네, 맹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1077-0378번 136-1077

연결시 한성 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웁니다. 그리고 연결시 전남에 있는 원 일산정점 부근의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화룡시 두더진에 있는 명태 작업장에서 주방 이모 한 분을 모십니다.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전통 재봉틀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스마트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4443-0128번, 1364443-0128번입니다. 네, 성인용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594331-8901번, 1594331-8901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연변 농심 광천 음료수 유한 회사의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에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삼스타 메달과 세계 식품 품평회 특금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부터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는 4년 연속 두 대회의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농심 백산수 품질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음용수 분야에서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브랜드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안도현은 천혜의 천연 광천수 자원에 힘입어 선으로 유명 기업 9개를 유치하고 브랜드 14개를 창출했습니다. 농심 백산수의 수상으로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가 다시 한번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안도의 량질의 수자원과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상 후 이런 세 가지 동작을 해볼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순리롭게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의 신체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기상 후 손으로 빠르게 주먹을 꽉 쥘 수 있고 뻣뻣함이나 통증이 없다면 혹은 처음에는 약간 뻣뻣하지만 10여 초 많게는 몇 분 동안 기다린 후 순조롭게 주먹을 꽉 쥘 수 있다면 당신은 관절이 비교적 요연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만약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이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30분이 지나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와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릴 수 있다면 허리가 아주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동작을 하기 어렵고 움직일 때 쉽게 허리가 아프다면 이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동작을 멈추고 서둘러 병원을 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간판이 팽창되면서 허리의 내부 압력도 높아집니다. 만약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 허리를 움직이면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대에 똑바로 누워 양손으로 지탱하지 않고 복부 힘으로 일어나 앉기입니다. 양손에 보조가 없다는 것은 팔의 지렛대 힘이나 땅을 밀어주는 힘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어나 앉으려면 핵심 근력군에 의지해야 합니다. 핵심 근력군은 몸매, 건강,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근육들은 척추와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근력군의 힘이 약하면 허리가 굽고 등이 굽는 등 나쁜 체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허리와 등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신 근력의 강도는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만약 이 동작을 하기 힘들다면 지금부터 몸조리하고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민정부 판공청이 최근 통지를 발부해 양로과학기술봉사 실천혁신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모키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양로봉사 분야에서의 심층 융합, 혁신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로봉사 체계에서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전환과 실행을 가속화해 응용시범을 추진하는 데 주의를 두었습니다. 사례 공모는 중점적으로 7개 방향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첫째는 능력상실 노인 돌봄 지지, 둘째는 지능상실 노인 돌봄 지지, 셋째는 정감 돌봄과 심리 지지, 넷째는 건강관리와 재활 촉진, 다섯째는 지혜 환경과 생활 보조, 여섯째는 양로봉사 로봇 응용이며 일곱째는 양로과학기술 시스템 통합과 종합 해결 방안입니다. 통지는 사례 제공 주체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하고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양로기구와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기구,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도 연합체 방식으로 신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합 단위에는 과학기술기업, 재활보조기구기업,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연합 단위는 반드시 실제로 해결 방안의 연구개발 혹은 착지 실시에 참여해야 합니다. 통지는 사례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 방향에 부합돼야 하며 핵심 통점, 해결 방안, 효과와 한계성 등 부분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서술이 명확하고 수치가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례가 반영한 관련 조치는 이미 시행돼 대외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일정한 경제와 사회 효익이 산생돼 비교적 강한 시범성과 보급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 제공 조치는 관련 사례 자료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공한 사례의 기술, 제품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제공 주체에 귀속되거나 상응한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네. 새로 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네. 가남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1: 예, 6층이고 예, 네. 면적은 65평방입니다.
0: 네.
1: 예, 구조는 2스위트로 되어 있고 네. 안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예, 명계전화에 네. 요산바
0: 네.
1: 4339
0: 네.
1: 5663
0: 5613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됩니다. 11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우대 활동 기한은 이번에 우대 활동은 특수한 우대 활동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지원의 그리고 명서방 모두 안부 치료 이기가 따라갑니다. 이걸 써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 제품이 너무 편리하고 쓰기도 사용도 간단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눈으로 눈을 부비게 담을 감염될 위험도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딱 그 눈에 안경처럼 쓰고 있으면 코드 하나만 딱 누르게 가위갈만 누르게 되면 완전히 정교적으로서 눈주위를 다 안마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면 눈이 시원하고 거뿐하고 손으로 문대기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원외과 명서방 이번에 이 제품을 사는 분들 가운데서는 사지원외은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60각에 70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해도 지금 원래는 80각을 쌓아야 100각을 주는 우대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쌓으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해서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이 이용한 데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이라 하지만 해도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전에 명서방은 15각을 쌓으면 15각을 주고 거기에 빼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해도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쌓지 않아도 12각을 쌓으면 12각을 주게 되어 있고 눈병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적으로서 거기에 따라가는 1호기가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의 어둠에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1: 아, 예.
2: 예, 이거 쓰고 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1: 사지원의 건 너무 우수한 제품이라서 세계를 울리는 좋은 제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선택이 예, 잘 됐습니다.
2: 그렇지요. 이거 쓴 다음에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예. 이게 정신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기력을 이 냉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감기암도 하나도 안 합니다.
1: 아, 인삼독액이 다섯 배의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노년기에는 너무 선택이 잘 된 거죠.
2: 예, 그리고 위라는 게 안 좋아가지고 위염 이게 내 비추선 위염이라서 좀 오랜 병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내 위약 하나도 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위가 지금 아무 고장도 없습니다.
1: 아, 그럼요.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네요.
2: 내기는 생각밖에 이게 위병, 오랜 위병 다 뗐다고 생각 또
1: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이게 전력선 비대라는 게 또 이게, 예, 이게 50살부터 한 게 여전은 얼마인지 20년 된다고 했습니다.
1: 아, 남성들이 그게 노년기에 들어와서는 큰 문제입니다.
2: 예, 밤에, 못하고 밤에 소변이 6번, 7번씩 보고, 예, 이러고 냄새라는 게 가장 나지. 그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이것도 완전히 좋아지고 지금 하루 전에 한 번씩 밖에 안 본다.
1: 로경은 바로 콤파츠를 관리한다. 근데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자연적으로 콤파츠 좋아지니까 전열선이 우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콤파지 좋아지니까 이제처럼 소변 차수도 줄고 점차 여름하로 더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2: 예, 아, 그래, 이게 몇 가지 난 이게 큰 병이 지금 오랜 만성병이 지금 뜯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그게 큰 병이죠. 큰 모병이죠.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예.
2: 아, 그러니까 경제 돈도 지금 크게 안 팔면 이렇게 또 병도 치료되고,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런 좋은 것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매출 후에 뭐니까.
1: 원값은? 124. 예.
2: 이렇게 전에 저는 오늘에 한 60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없게 되어 있으니까,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서 쟁탈전이 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라디오 꺼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님, 사주원에 그 씹어 먹으면 허가도 나을까?
1: 씹어 먹어도 됩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세요. 예, 예.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됩니다.
3: 아, 맹서방이다 하고 그런다.
1: 아, 맹서방이다 사지원에 함께 드시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3: 어머니, 그게 그 다 비우지 않고 어쨌든 아프지. 그래서 맹서방 어떻게 하는가 해야 된다.
1: 아, 맹서방, 그러게 되면 노년기 안과 질병에는 맹서방입니다. 그러면서.
3: 당뇨 있다 말은다, 당뇨.
1: 아, 당뇨에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예. 사지원액이다. 안구 건조증 있다. 그렇지. 안구 건조증이 여러 가지 질병 불러옵니다. 눈에 염증도 불러오게 되어있고, 예, 시력저하도 내리. 그리고 이미 백내장으로 진단,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있습니다, 대장에는.
1: 아, 한장 받았습니까? 양장 다 받았습니까?
3: 다 받았습니다.
1: 아,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저는 작년, 그렇게 받았습니까? 작년에?
3: 그렇게
1: 받았으니 이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보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 받은 다음에 관리가 더 중요한 관리입니다. 이제 또 수술 받는다는 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깔깔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이래서 맹서방 쓰세요. 502?
3: 언제 또 할까?
1: 지금 할당합니다. 5월 10일까지 활동합니다.
3: 응?
1: 5월 10일까지입니다. 예, 10일까지. 예,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3: 저희 딸아 한번 어떠실까?
1: 501-501-7766에 전화해서 합동하세요. 예, 아, 여기다 전화 이어서 언제 싸겠는데, 예,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예, 맹서바이 눈병 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 우수한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효과 좋고 효과 아주 빠릅니다. 나는 이 약을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주요하게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오른쪽이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용 좋습니다. 그 왜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잠을 잘 잡니다. 야, 잠을 자지 못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잠을 잘 자니까 온몸이 용

0: 편안하고 가볍고, 예. 그리고 이 소화 잘 됩니다. 밥이 그렇게 맛이 없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0: 예. 예. 그리고 예, 이 사지원에 우리 아저씨 같이 쓰는데, 우리 아저씨는 조약에 소배, 남자들이 들린 좀 심하게 큰 거죠.
1: 그렇죠.
0: 소배 잘 나가지 않고 힘들면서 소변 빠는데, 이거 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본상 아주 잘 나간답니다. 그래, 이제 저기 활동 들으려니까 80각 선생님 싸면 100각 줍니까?
1: 사지원에 그 60각을 싸면 70각 줍니다. 작게 싸도 많이 줍니다. 60각 싸면 70각 줍니다. 예,
0: 그러니까
1: 예, 아, 아무도 치료 이게 따라갑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60가 그러면 우리 집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달받. 그래요. 예. 네, 이 민서방 쓰는데 야 좋습니다. 늘상 이런 애들에서가 눈이 날상 부었고 침침하고 답답하던 증상이 지금 말수간 감이 납니다. 이 눈약에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에 침침하고 답답하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자꾸 나던 게 지금 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오늘에 우리 민서방도 우리 아저씨도 같이 쓴다. 그래, 그래. 둘이 저기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사지원의 그 식전에 민서방은 식후에 이렇게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년기에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지원의 그 426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인삼도경이 다수에서 빼 효과, 한 반년, 1년 쓰고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 드리죠. 이게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견지방 하게 되면 모든 노인성 질병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사진원이고,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되고, 어린쥐 심하고, 그 혈압조절이 바라야 되고, 예, 소화가 바라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사진원에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쥐 나던 게 좋아지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그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일이 쓰겁던 게 잘 되고, 그리고 손발이 마되던 게 지금 감각이 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예. 예, 사람이 이거 먹을까나 힘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랬을 때다. 그래서 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 명서방 나가나 들어가나 눈이 그냥 눈물 나서 그러던 게 이거 먹을까 예, 명서방 먹을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눈물 나던 게 이렇고 깔깔하던 것도 이렇고 예, 그래 좋아질 때 이제 10일까지 아무 활동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배달받자 그럼.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가족입니다.
1: 예. 예,
4: 저와 내 저희 동생이 있었는데 오전 쓴지도 시간이 좀 오랍니다. 작년부터 쓴 게 오전은 10개월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사지원에 예. 그러죠.
4: 아, 예.
1: 예.
4: 그래서, 예. 그래, 뭐냐고 쓰니까, 예. 저는 뭐 더 말할 나이 없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관심병, 그 다음에 심장, 아,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단나, 간, 다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받고 심률이 그렇게 빠르던 게 115까지 막 그렇게 박동이 심하고 이러던 게 예, 지금 90 아래로 85, 84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심장이 편안하고 예, 황황한 이런 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동생이 이미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중풍이 이미 두 번 왔는데 내일 좀 내년 저기 뭡니까 이 봄이 돌아오게 되면 병원에가 당 입원하고 그래서 한 보름씩 이렇게 나 그리고 치료하면 또 이렇게 발작하고 이랬는데 이 사지원액은 늘 이렇게 쓰니까 예, 지금 병이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아주 심장이랑 혈압이랑 이 혈압약도 많이 줄여 먹습니다. 아이 먹으나 예. 다름이 없습니다.
1: 예.
4: 사지원하고 이렇게 쓰니까 예, 혈압이 잘 조절되고 어지럽지 않고 지금 지팽이를 조금 약간 버렸습니다.
1: 아,
4: 그리고
1: 예.
4: 이렇게 나가서 약간씩 운동합니다.
1: 아, 그렇죠.
4: 얼마나
1: 운동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이렇게 사지원
1: 예.
4: 우리에게서 다 해내기 이렇게 주고 순수하고 첨가제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고.

0: 호수가 아주 좋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쓰니까 참 효과 좋습니다. 그 이번에 이 활동에 60강, 70강 줍니까?
1: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안부 예.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안마 이기입니다. 예예. 예. 좋은
0: 그러니까 기사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 같이 함께 살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지금 99원으로 한 가게 하게 되었는데 11일부터는 원 가격 124원으로 오르게 되어있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는 확실하게 이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어머니 명서방을 한 반년 넘게 계속 꾸준히 먹었습니다.
1: 예.
3: 이 원래 자꾸 이 눈이가 희미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도 막 두 글자 돼 보이고, 예. 그리고 조금만 바람기 있거나 어찌나 해도 예. 눈물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뭐 멈추지 없이 그렇게 줄줄 이렇게 눈물 나고, 예. 그리고 이 눈곱이 자꾸 막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남에 이 눈동자가 이렇게 가려보면서 자꾸 이렇게 비비게 되고 눈에 피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3: 검사하니까 나의 이 백내장도 좀 있답니다. 이래서 수술 어진간하면 이제 수술해야 되겠는지 하는데 내 지금 이 명서방을 계속 꾸준히 먹으니까 이 증상이 다 좋아져서 또 병원 가 검사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아, 많이 좋아졌다고 이 백내장 이 수술 안 해도 괜찮겠다고 그럽대다.
1: 예, 수술이라는 예. 것은 막부대강경과의 선택하는 겁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내요 이 그만 눈약을 눈이가 이렇게 불편하고 가깝긴 하고 이래서 약도 많이 끌고는 것도 쓰고 이랬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되고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이니 이 효과가 이 남기 현재 알깁니다.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그 승인해야 됩니다. 예. 예.
3: 이 무수고 이렇게 물건 다도 예 그 전에 좀 막 심의하고 막
2: 네, 시간 상황대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아주 가끔씩 제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일 때도 있고 작게 포장된 디저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받은 선물은요, 늘 큰 기쁨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한가슴 가득 감동이 차오르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나도 큰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갑절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단백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요, 다이어트 식탁으로 안성맞춤인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항암에도 좋은 고단백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는 게 좋다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틴은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 다른 채소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면서 고단백입니다. 지금 쥐와 마찬가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나 베이컨 말이로 흔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트산, 비타민 B와 C, 칼슘, 린, 칼륨, 무기질을 분배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으로 우수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필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손상되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위 중 하나가 폐입니다.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 물질들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폐건강 관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폐 기능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배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는 혈액을 청소해주고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엽록소가 많으며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요,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섭취해줌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 또한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고추에는 펩사이신이 풍부합니다. 매운 맛만 내는 성분인 것이 아니라 캡사이신은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점막을 활성화해주고 감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폐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이어서 자몽. 네, 이 자몽에는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준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늘. 마늘과 양파에 톡 쏘는 것은요, 성분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에도 도움이 되죠. 이런 성분은요, 염증을 감소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감염을 막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안, 뭐 이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가 뭐 시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생각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 이 시각적 감각을 채우는 인테리어는 사이즈, 텍스처, 컬러 혹은 재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분위기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쁘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보고 유채

둘째로 후각. 냄새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냄새는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연결이 되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로 전달된 냄새는요, 감정과 심장 박동, 혈압과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요, 흔히 뭐 냄새보다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향기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향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집 구석구석 놓으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냄새로 엄마는 행복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또 향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컨디션에 맞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놓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각. 미각 인테리어로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 하니까. 말 그대로 내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멋진 인테리어로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미각 인테리어입니다. 예로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면은요,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카페 컨셉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거나 고즈넉한 찻집 인테리어를 완성하거나 테라스에서 가볍게 즐기는 티테이블을 놓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촉각. 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는요, 풍성한 느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역시 내 삶을 매우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지요. 내가 좋아하는 재질을 소재로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메탈, 유리, 대리석, 나무, 천 등등 각기 다른 물질들은요, 깔깔하거나 또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은 물론 차갑거나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본다면요, 바로 촉각이 행복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안 벽지 바닥과 같은 부분은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소 어렵겠지만 가구나 소모품들은요, 다양한 재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지만 공간의 포인트 요소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촉각이 행복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무장 대우였던 신사군 제3사 간호원 및 여전사 고정란입니다. 고정란은 1925년 5월 23일 강서성 무양현 축당촌의 한 빈농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때로는 끼니조차 입기 어려웠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고정난을 밀대 메고 주변 마을로 국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노구교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란이 처음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빠 고증경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오빠는 고향을 침략한 적들을 몹시 증오했다. 현지 당조직의 지도 아래 고향의 가난한 군중들을 모아 항일 무장단체를 조직하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맡아 적들과 싸웠다라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커서 그때 나는 이미 철든 처녀였는데 유격대 대장인 오빠를 도와서 대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물과 밥을 나르는 등 지금의 말로 하자면 군인을 옹호하고 가족을 우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것들이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는 기자의 호기심 어린 조금은 천진한 질문에 고정난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마을로 소탕 작전을 하러 들어올 때면은 내 머릿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기억은 그저 계속해서 도망치던 거야. 어른들 속에 이끌려 정신없이 뛰었지. 낮에는 밀밭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몰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다니었고 그러다 보니 무서운 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지요. 1945년 2월 고정란이 20살이 되던 해 신사군 제3사는 젊은이들에게 항일대오에 가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고정란의 눈은 번쩍 뜨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정란은 신사군에 입대를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 전사가 되었습니다. 입대 초기 그는 야전병원에 배치되어 전선에서 호송된 부상병들을 돌보는 간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지라 팔다리가 잘리는 등 참혹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이 많아서 매우 무서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당시 고정란의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항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네를 신사군 제3사 보급부대로 이동시켜 군복 및 피복관리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전우가 내 곁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란은 회상을 했습니다.

큰 전투를 치른 후였습니다. 부대 상관의 명령으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전사가 함께 전장의 잔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돌아가던 참이었는데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던 나누던 중에 곁에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종란과 동료 전사가 그를 일으키려 했을 때 쓰러진 전우의 등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총탄인지 알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종란과 다른 전우는요, 긴급히 부상당한 전우를 근처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에 맞은 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종란 일행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었고 고종란과 동료는 일본군 섬멸 당시 도망쳤던 잔당들이 쏜 초격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전우는 아주 젊었는데 항일 승리를 목전에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종란의 눈가에 얇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고종란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간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100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을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8곽 사시면 7곽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은 5.1절을 계기로 해서 진행되는 특산 우대활동 25각을 드린다. 이전에는 20각이 20각이며 많았는데 이번에 투골테는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전에는 15각에 15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20각을 무료로 드리는 차원에서 이전에 비해서 5각을 많이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말하게 되면 양천 500원에치 무료로 더 드리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니까 한곽의 투골테는 구복과 외용을 결합한 두 가지 제품 자체 한곽의 가격은 490원에 해당합니다. 한곽 구복약에 한곽 그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약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지면서 백근이 천년 그 자원을 천년 그 약재를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구복액인데 보통 구복액은 유효기가 2년 좌우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만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고농축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 역할을 충분하게 재현해서 이 제품 자체는 4년 씩은 사서 4년 두고 먹어도 절대 변질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유효기가 길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약전에 올랐고 이 제품을 발명 창조해서 지금 시장에 내놓은 그 회사로 놓고 말하게 되면 성도 사천의 성도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가 견제에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신심을 갖고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끼 보혈의 역할을 하고

0: 남편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신체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허약해져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완전히 심각해서 치매가 우려될 정도고, 그리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계속 소리가 나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와 수염이 빠른 속도로 휘어지거나 이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당대사, 지방대사까지 원만하게 완성해주는 감각 콩팥을 도와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한 15년 전에 차사고로 요새만 탈출이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무릎도 상하고, 그때는 나이 어려서 예, 그래서 그래. 치료할까 인차 일 없었는데 우선이 나무구나니까 그게 다 도선다 말이다.
0: 다시 도서죠. 예, 예.
2: 예, 그래서 여자만 탈출로 인해서 다리 내리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또 한 20m 가다는 또 이게 다리 아파서 또 내리 한참 두드리고 섰다는 또 가고 이래 됐습니다.
0: 예.
2: 그래서
0: 예,
2: 어디를 다니며 침이라 맞아봐도 약을 써봐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두골패리 약을 먹고 또 바르고 하니까 예, 이게 국가 특허를 받은 게 예, 그러는지 효과 용 좋습니다.
0: 아, 예.
2: 그래서 예, 어제는 아, 어제는 허리도 많이 슬아프고 다리도 많이 나사져서 예, 맥이 난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허리. 그래서 예, 내 수고 너무 좋으니까 나, 내 우리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이 허리 지내 좀 꼬부라서 수기를 구수고 댕긴다. 최선을
0: 아~
2: 짜잡 싸야 되니까.
0: 예, 그렇죠.
2: 그래서 예, 아, 보기 영 구차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내 좋아서 소개했는데, 아, 우선은 허리 많이 아프답니다. 우리 언니도 이거 잡는 예, 게 속다 잡았습니다. 예. 근데,
0: 아, 그렇죠.
2: 우선이 좀 더 있었으면 술기를 아예 구수고 댕겨도 될 것 같답니다.
0: 그렇죠.
2: 조그만 술기를 그 구수고 댕깁니다. 꼬불 때리고서.
0: 그렇죠.
2: 예. 그런데 그렇게 저리고 허리 아프고 밤에 통신하던 건 우선 하나도 일 없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효과 진해 좋고 또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이번에 나도 내가 우리 언니 둘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을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국가에서 보증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관절통은 내가 보증한다는 그 말이 바로 국가 발명 특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두골테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십시오. 연결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백자방의 주포 후유증으로 많이 고사한 사람입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허기터분하고 예,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입이 썩었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저 밤에 그저 한두 시간 자고 내 끝이 냈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도 어째 그렇게 긴가 밤시간이.
0: 아플 땐 그렇죠.
3: 예, 예. 앉았다 섰다 걸어봤다 그래도 아이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는 백자바이나 좀 한번 쓰지 또 먹기도 좋고 그저 반시간 두고 소리 먹으면 어느까지 잠든지도 모르고 예, 소변도 그저 한두 번 보면 닥세지 예. 그 어머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리고 정신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밤잠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하고 맥이 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그 두골패를 저는 예, 배고치다가 허리를 상하고 그저 다리 상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예, 그거 바르고 마사지하고 먹고 하거나 효과도 더 빠르고 몸이 용해가가지고 좋습니다.
0: 그렇죠. 원래 생생하던 부위인데 이 치료하게 되면 다시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죠.
3: 예, 네. 경고만 그던 게 그 시골에 놓고 활동도 하지 못해 이제도 밥 먹고 소리 활동하고 그 50m 짜리로 한 15 꽃패 떨고서 지금 들어와서 헐떡헐떡거린다.
0: 그래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3: 예,
0: 그렇죠. 대단하죠. 예, 예.
3: 같아요.
0: 예.
3: 그래, 예. 고마워 인사를 드리면 예, 또 배달 받다고 그랬나.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접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백자방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쓰게 되는데, 야, 이게 한 가지, 약간 여러 가지, 이게 더 치료되더라고 합니다.
0: 예.
3: 늘 항상 소화가 되고, 나면서, 저, 자꾸 배가 올리붙이, 그 다음에 또, 썬이란 게 나빠 그런지, 아, 이게, 저, 소변이 어찌 잔지, 이래서 이것을 방송 통해서 썼는데, 정말 안 되나, 저기, 한 네 개까지 쓰기는, 넉 달 쓰니까니, 이 벌써 한 달 쓰고, 이제 나사지더라고요. 그래서 넉 달 썼는데, 어전히 위도 좋고, 소변 차수도 적고, 이래면, 머리 시인 같은 거, 이증사들 많이 좋아지고,
0: 예.
3: 이래니까니, 이 몸이 거뿐한 게 어전히 정말 잠도 잘 자지. 아, 그래서, 이, 저, 내가, 이 약을 어쨌든 이게 내 몸에 맞으니 꾸준히 써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3: 이번에 좀, 예, 이렇게 활동이 이렇게 좀 좋을지게, 예, 좀 싸서 두자고 합니다.
0: 그렇죠. 이 백자방 구방약은 이번에 우대 활동이 5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3: 예,
0: 금방 대용하시게 되면,
3: 예.
0: 아주 우수한 기회를 제때 봐가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뭐, 나도 백자방 난 쓰고 있으나 나는
0: 예.
4: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약조약 써도 안 되던데 이 백자방 쓰고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 혈압조절, 이 백자방 먹으니까 혈압조절도 잘 되고 소화 늘상 안 돼서 밥을 바로만 먹었는데 소화 잘 되지. 그리고 소변 영 닫았습니다. 근데 그 소변도
0: 예.
4: 소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어.
0: 콤파치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죠.
4: 예, 그리고 부스 골가를 수안조시 아파인데 그 골가 통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예.
4: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지만 해도 백자방 구방액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우리가 보통 약물간을 형성할까봐 무서워합니다. 약물간이라는 것은 약물로 인해서 간 공능이, 병리적인 공능이 갑자기 올라갈까봐 무서워지는데 여기에서는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이 좋아지고 콤파치 좋아지는 차원에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특히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머리나 수염이 빨리 휘어지는 걸 막아주고 검은 머리 검은 수염이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수라는 건 머리 숫자가 아니겠어요. 우라는 것은 검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0: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지금 밑으로 나오는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왕성한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양화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건파지 양을 도와주고 한가습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대사가 내리막 재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추워하고 습으로 인해 가지고 맨 안에 뚱뚱해지고 혈압은 높아지고 혈당은 조절되지 않고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인양화란 성분이 바로 건파지 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습을 몰아내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황증이라는 성분은 황증이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성분 자체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약자방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야, 형 좋습니다. 나는 이 손도 나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이런 것도 추워서 깜짝 못했습니다. 그래네 오고 가는 감기다 하고 예. 그다음에 요 어지럼증 어떻게 하는도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래도 이 누웠다 일어나면 집이 막 돌아가서는 예. 한참 그거에 정말 약을 먹고 잠들고야 일어났다 말인다.
0: 아, 예 그런 거 예.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런데 예. 이 백사방 지금 쓰니까 예. 그 어지럼증이 예. 지금 막 해도 아주 이렇습니다.
0: 어지럼증이라는 게 노시산이 오기 전저 그 증상에 속한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
2: 네. 그래 좀 또 한참 더 쏠 때만 해. 지금 예, 소변이 그렇게 그래도 자꾸 그래도 예, 급하고 예, 어떤 때는 침수도 많이 하고 이래도 예, 그게 예. 많이 돌아가서 예. 오용 좋습니다. 하루 전에 지금 먼저 한 번 내지 두 번다.
0: 야, 정상이네요. 네.
2: 바닥 짐 땡기다 나면 자지 못했는데 하루 전에 두 번 내지 그것도 한 번일까 통잠 잔단 말입니다.
0: 네.
2: 예. 예. 그리고 예, 그래도 예, 이렇게 어지럼증도 없으시고 손도 좋아지니까 이 추위도 이롭습니다.
0: 그렇죠. 예, 추워지지 않지.
2: 예. 석회화지로 손모으고 근데 뭐 보고 손모수고 양이 집에서도 있고 나가도 있고 하는 게 그래도 지금 손모도 예 벗을 수 있고 예 겨우 간지를 출한다
0: 그렇죠.
2: 여름에는 이용 좋습니다. 이 백사방 내게는 지금 이 약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종합에 지금 당뇨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예 수태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별로 어제 약을 써도 썼는가 말하는가 이래던 게 이번에 이 백사방에서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니까 이런 기분이 좋습니다. 사는 게.
0: 백사방이 여사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2: 예, 예. 이 당뇨 합병증에 약이 없다던 게 그래도 백사방의 약이 좋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제가 오늘 좀 매달마다 오래 쓰였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쓰셔도 아무런 뭐 허구주의가 근심거리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일단 쓰게 되면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귀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2: 네,
1: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오늘 좀 이 도가우차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3: 네, 요즘 간판 탈출에 이래 다볼 신경 터있어 놓거나 머리 아프면 이게 자꾸 다리 내리쳐올 것이며 걸기 바빠가지고 이것 때문에 도어탈 선택했어 봤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럼요.
3: 이 허리 아프면 자꾸 다리 터질 것이며 걸다며 몇몇 아이가 하고 자꾸 앉아 쉬게 되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도어탈 쓰니까라 지금 그야기 소변 탔어도 잡힌 건 좀 많이 났습니다 이제.
0: 예.
3: 예. 이번에 활동이 좀 배달 받겠습니다.
0: 이거. 예, 이 두골테는 지금 건파치 직접 골격을 관리하고 건파치 소변을 관리하고 건파치 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건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그리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을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우선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관절 치료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복용하신 결과 관절 동통은 투골대다 이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구복과 외형이 결합된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부선 쫑양하고 침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간에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게 하고 해독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흑개미는 관절 치료에서는 아주 특효 이런 성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불렀는데요.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단백질이 풍부한 이런 우수한 그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런 우수한 성분인데요. 흑개미는 마치 그가 힘을 쓰는 그걸 대비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끄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개미 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차 여기 흑개미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 통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절 통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기 친펑 타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침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절통으로서 부종이 생기고 동통이 생기고 이라는 원인 자체는 제일 근본의 근본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고 경락이 막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터라 하면 고관절, 그러니까 이 마구리 그 엉덩이 그 짝에 마구리 빼죠. 이게 주약에 구구터 화이스라는 고관절 괴사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가 많이 생성되고 피가 많이 거기에 부단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그게 거기에서 구구터 화이스라는 그게 안에서 피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게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니까 거기 피가 고육에 있어서 썩으면 완전히 고관절 괴사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기기도 힘들 정도로서 힘든 통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락이 잘 수통되는가 하면 그거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줍니다. 우리 관절통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만약 무릎관절이 아프다면 무릎관절 그 뒤에 물혹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이렇게 개이자면 개질 수 없습니다. 그게 똑 붙이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발목이 아프다면 발목이 팅팅 부어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관절통은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 황지라는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부종을 쇼중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혈압을 온정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성분이 바로 방귀란 성분입니다. 황차 방귀란 성분 자체는 우리 관절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거는 세균성 염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를 쓰면 오히려 점점 더하면 더하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소염의 역할을 하는데 무균성 염증을 그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황차 여기 친주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통의 역할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이 몇 가지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기 큰 제목에 나오다시피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 자체는 경락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수통시켜준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골대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바로 관절통이 해결되게 되면 효과가 빠르면서 관절통이 해결돼야 우리가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장수를 보증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가 두 골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백자반 구복액 제품 자체는 이미 견제해서

0: 하신 분들이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겠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주무시기 전에 한 대를 딱 빨대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그렇게 주무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꼭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끔 보증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 황정혜 성분은 상처, 중처, 하처를 골가루 다스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백서방 구복약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OTC 공약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꿈과 용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책임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5.4 청년절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제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 용기와 책임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럼 먼저 5.4 청년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1: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3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는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함께 참여한 반제, 반봉건 애국혁명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줬고 중국 청년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었지요. 이 운동을 우리는 5.4 운동이라고 불러요.
0: 5.4 청년절은 1949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청년절로 제정됐어요. 이 명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5.4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년들의 꿈과 용기와 희망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1: 5.4 청년절의 애국주의 정신은 혁명시대, 건설시대, 개혁개방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정말 많죠. 나라의 과학기술을 위해 힘쓰는 청년, 고향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청년, 교육과 봉사에 힘쓰는 청년 모두 5.4 정신을 이어받아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0: 맞아요.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꿈을 품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친구를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5.4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꿈과 용기와 책임감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새 시대 청년 모범들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1: 첫 번째 주인공은 국산 무인기에 중국의 힘찬 심장을 선물한 류신 아저씨예요.

0: 류신 아저씨는 1988년에 태어났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하늘과 비행기와 로켓을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1: 그는 북경 항공 항천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공과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웠고 장차 항공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꿈을 가슴에 늘 품었어요.
0: 그는 우리나라 무인기 엔진 기술이 외국에 비해 뒤처지고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중국만의 강력한 항공 엔진, 즉 중국심을 직접 만들어 국산 무인기에 달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1: 그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전문 회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 엔진을 직접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공 엔진은 현대공업의 왕관위의 진주라 불릴 만큼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고 연구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0: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류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1: 류신 아저씨의 끈기와 헌신을 본 팀원들도 모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어요.
0: 마침내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국산 무인기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1: 이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것으로 국산 무인기 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대형 무인기를 이용한 태풍 탐지
0: 열정을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류신 아저씨의 모습 정말 멋지죠.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며 나라의 힘이 되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1: 두 번째 주인공은 고향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리오 아저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아복성 락정현 판각촌의 지부서기 겸 초민위원회 주임으로 일했어요.
0: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농업발전도 느렸으며 주민들의 수입은 적고 마을 전체에는 10여만 원의 빚까지 있었어요.
1: 하지만 리오 아저씨는 군인 특유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내가 반드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 조치를 시행해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0: 마을에 농사를 짓고 물건을 운반할 길이 없자 리오 아저씨는

0: 시설을 차례로 정비했어요.
1: 그의 노력으로 2019년에 이 마을은 지역 최초로 천연가스 난방을 도입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리오 아저씨는 식수, 화장실 개조 등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써 마을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어요.
0: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 뒤에도 그는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기반 시설을 크게 개선했어요.
1: 더욱 멋진 것은 친환경 순환 농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제품을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시킨 것이에요. 또 생태 관광과 집채 농업을 발전시켜 1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유치했어요.
0: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이 영년은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친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1: 류신 아저씨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 아저씨는 고향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요. 이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힘쓴 오사정신을 실천하는 멋진 모범이에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오사청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작은 꿈부터 품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오사 청년제를 계기로 마음속 작은 꿈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더욱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보자고요.
0: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을 밝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소년 소년 조국의 봄날 함께 들어요.

0: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날의 의미와 꿈, 용기, 책임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멋진 청년 모범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죠.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4 청년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하면요 울엄마 얼굴에 생기 넘쳐요. 넘어진 꼬마 동생 일으켜주면 울엄마 장하다고 박수 쳐줘요. 나는야 엄마의 기쁨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울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울엄마 기특하다 보듬어 줘요. 나는야 엄마의 희망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어느 날 매소와 강총재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아보와 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 늘 회자되는 말이 있다.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 속설이 들어맞는 것처럼 매소와 강총재가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연이어 재채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연이어 재채기를 했고 그 옆에 앉은 호생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재채기를 했다. 이때 차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도도도 함께 타고 있었다. 도도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향해 종이를 건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 우와, 정말 드물게 둘이 모두 연달아 재채기를 하네.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도 해야 하는데 몸 조심해.
0: 도도의 바로 옆에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이들의 중요한 투자 고객인 우 씨였다. 우 씨 역시 종이를 한 장 꺼내 코앞에 대고 힘차게 콧물을 풀며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일행은 소주로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의 일행은 소주에 도착할 때쯤 비가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도는 이번 여정에 동행한 우 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도는 우 씨를 향해 말했다.
1: 금방 비가 그칠 거고 모든 일정과 준비는 제가 다 마쳐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하지만 우 씨는 도도를 보며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도도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2: 이번에 소주에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겁니까?
0: 도도는 순진한 척하며 그냥 교류 모임에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우 씨는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 씨는 손을 흔들며 도도의 말을 끊었고 그 사이 몇 통의 전화를 받고는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다.
2: 아휴, 정말 짜증나네요.

0: 갑자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다니. 도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1: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0: 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도는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앞좌석의 후생도 좋게 받아들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호생과 아보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 앞좌석의 아보는 재빨리 고맙다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도도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1: 아이, 나도 얼굴이 있는데요. 저도 보고 기분 나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우 씨가 말했다. 나는 도도가 제일 싫어요. 도도는 사업할 때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의 호텔에 도착했다. 도도의 예측이 꽤 정확했던 것인지 이때 밖에서 내리던 비는 이미 완전히 그쳤다. 아보, 호생, 도도, 우씨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소주 측 총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모두들 자리에 맞춰 나누어 앉았다. 소주 측 총재는 일행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 아, 여러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소주까지 오는 길 정말 길고 힘들었죠? 아, 도도는 제 오랜 형제이니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 잔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0: 모두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주 총재는 참으로 쾌활한 성격이었고 주량도 매우 좋았다. 그 외에 동행한 봄 총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봄 총재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한 차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주 총재는 오직 하나의 내부 개발 계획만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참여하기만 하면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이 식사 시간 내내 소주 총재는 밖에 지인들이 모인 별도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돌아다니며 매우 바빴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총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봄 총재가 아보 일행 네 사람을 다시 차에 태우고 근처의 다른 호텔로 이동하여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사람은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친 후라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호생이 도도를 보며 말했다.
1: 식사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호텔은 마치 초대소 같네.
0: 호생이 한마디 불평을 하자 옆에 있던 우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침침해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도도는 급히 해명했다.
1: 아, 봄 총재가 미리 말했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방을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밤중이니 잠시 이곳에서 겨우 쉬고 내일부터는 장소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후생과 아보는 각자 방에 들어가 차 두 잔을 따르고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겨우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보니

0: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우씨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도도가 방문을 쾅 하고 열고 급히 들어왔다.
1: 안 돼. 우씨가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가려고 해. 제발 부탁이니 도와서 설득해줘.
0: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 급히 도도를 따라 옆방으로 향했다.
2: 이런 방에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급히 우씨 앞에 다가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간청했다. 우씨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2: 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0: 도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1: 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세요?
0: 우씨는 더욱 크게 말했다.
2: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낡은 침대, 낡은 이불, 낡은 베개, 나는 절대 이런 물건을 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다가가 우씨의 팔을 붙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씨는 도도를 힘껏 밀어냈다. 우씨는 호생과 아보를 향해 말했다.
2: 호생씨, 아보 총재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0: 이때 침착한 아보가 도도를 조용히 끌고 복도로 나와 짧게 상의했고 마침내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보와 호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옆방에서는 여전히 우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웃는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호생이 의아하며 아보를 보고 물었다.
1: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0: 아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1: 방금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우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 4성급이나 5성급 고급 호텔에 따로 묵도록 조치했어.
0: 호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1: 아, 그렇구나. 이 우씨는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드문 인물이네. 이런 투자자는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야.
0: 아버는 도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1: 도도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을 주장했어. 이런 불분명한 회의에 일행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었어.
0: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아보가 조용히 백평의 소식에 대해 물었다.
1: 편지도 거의 오지 않아. 1989년에 회사 관계로 출국했을 때 명확히 3개월만 있다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5년 3개월이 넘었어. 백평이 가고 난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차가워졌고 난 결국 따로 이사를 나왔지. 그 후 1991년 어느 날 장모님께서 나를 집에 부르셨어. 그리고 서랍을 열고 채무증서 한 장을 꺼내주셨는데 그 금액은 무려 인민폐 22,200원이었어. 장모님은 백평이 출국하기 전에 빌린 돈이니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백평이 나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일주일 후에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했어.
0: 허생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2만 여원이었지만 만약 22만 원이었다면 어쩌나 싶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때마다

0: 백평이 전화라도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가끔 전화가 와도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아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후쟁은 텔레비전을 켜서 두 사람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가 문을 열어보니 도도와 소주 범총재가 서 있었다. 아버는 의아하며 우 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도도는 우 씨는 이미 소주 대호텔에 안전하게 입주했으니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기쁘게 외쳤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범총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범총재는 오랫동안 남방에 살았지만 북방 사람이었기에 말할 때 가끔씩은 북방 억양이 드러나곤 했다. 범총재는 고개를 숙이며 접대가 잘 되지 않았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도도 역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이렇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아버가 직접 돈을 내서 우 씨를 고급 호텔에 따로 묵혔기 때문이었다. 범총재는 우 씨의 숙박비는 꼭 자신이 전액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다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생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호생이 시간을 말하자 도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1: 시간이 정말 늦었네. 함께 밖에 나갈 의향 있어?
0: 아버는 피곤한 듯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도도는 야식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호생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도는 말하고 나니 오히려 배가 더 고프다며 근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먹고 돌아와 쉬자고 했다. 범총재도 함께 나가서 마음을 풀어보자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2: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소설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 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우왕청에서의 교원사업을 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해온 황희숙 시인을 소개하려고.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황희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황희숙 시인은 1959년에 길림성 훈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왕청행 서의자 소학교 또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1986년에 연변 사범학교를 예, 나왔습니다. 길림성 교육학원 또 그 문헌문 전업을 또 수료했고 1977년에 교육사업에 참가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줄곧 교직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문학강습반도 또 수료했고 2009년에 연변작가협회도 가입하고 연변교원시조문학회 부회장, 시몽문학회 부회장, 연변동북아문학연구회 회원,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또 해외에서의 동시 대상의 수상작품집으로 동시집 성의꽃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지워진 글씨 이런 책도 출간했습니다. 세계 동시문학상 그리고 리우문학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이 황희숙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일전에 위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언어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일상 언어를 미학적 언어로 조합해서 새롭게 창작한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동심으로 표현한 것이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동시를 썼으며 앞으로 아동문학의 길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 2023년 6월에 출판한 동시집 성의꽃이 머리말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글 쓴다는 것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돈벌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저는 단연 문학이 언덕길에 올라섰습니다. 교사직에 근무할 때 도서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짬짬이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문삼석 시인이 동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동시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미있는 동시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동시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동시란 웅덩이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한 수, 두 수 쓰기 시작한 것이 인제는 제법 상도 두루 받아안고 책자도 몇 개 내게 되었습니다. 동시를 쓸수록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자신의 소양을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동심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아동문학의 길에 충실하겠습니다. 은사 최령관 시인님과 시 바른길로 이끌어준 시몽문학회 김현순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해외 동시문학상으로 뽑아주신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래 말에 황희숙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빗방울입니다.
2: 빗방울 황희숙. 방울새들이 빨래줄에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른다. 개구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네.
1: 예, 이 동시 포인트는 이 빨랫줄에 지금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르는 그 빗방울을 방울새로 본 것입니다. 즉 빗방울이 그 상관물이 새입니다. 그런데 개구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고 씁니다. 아주 그 형상적으로 썼습니다. 비가 와서 빨랫줄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바람이 불자 떨어져 버리는 것을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낮의 빗방울인데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쓴 게 바로 황 시인이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낙비입니다.
2: 소낙비, 황희소. 하늘 할아버지 노하여 대통 두드리며 호통쳐요. 덜덜덜 떨던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둘 호수에 뛰어내려요. 아, 저걸 어쩌나. 호수가 품벌려 받아주지요.
1: 이 동시에서는 또 소나기가 꽈르릉 터지는 소리를 할아버지가 대통 두드리며 호통치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주 기발한, 즉 소나기 상과물을 할아버지 대통 두드리는 소리로 찾았죠. 장난이 심한 애들을 보고 이놈들아 하며 대통을 두드리는 우리들 할아버지를 눈앞에 무섭게 보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그 으름장 놓는 소리와 꽈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나기 소리를 그것 같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더니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 둘 호수에 뛰어내린다고 또 썼습니다. 더구나 기발한 것은 뛰어내린 아이들, 즉 빗방울을 말하죠. 즉 빗방울을 보고 저걸 어쩌나 근심하던 호수가 그 넓은 품을 한껏 벌려 안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나기를 대통 두드리는 할아버지 호통치는 소리를 그 소나기 우는 소리로 듣고 빗방울이 뛰어내리는 것도 호수가 받아 안아주는 것, 모두의 기발한 그 시인이 상상으로 완성한 게 돋보입니다. 시가 할아버지와 하늘과 구름과 호수가 한데에 엉켜서 새로운 아름답고 멋진 화면을 우리들 눈앞에 펼쳐줍니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황희수. 산골짜기 하얀 종이장에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 출근 도장 꾹꾹 찍네. 삐뚤삐뚤 빼뚤빼뚤 누가 출석하지 않았나 바람이 왔다 갔다 확인합니다.
1: 이번에는 또 첫눈을 식감으로 택했는데 장소는 산골짜기입니다. 즉 산골짜기에 내린 첫눈을 쓴 거죠. 먼저는 첫눈을 하얀 종이장으로 본 겁니다. 다음 무기감을 찾느라 분주히 쏟아낸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 이런 것들이 발자국을 하얀 종이 위에 출근 도장 꾹꾹 찍는다고 썼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렸으니 무기가 다 눈 속에 파묻어 버렸겠죠. 그래서 먹이 찾아 쏟아내는 동물들을 지금 들춰낸 겁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왜서 하필이면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했을까 의문스러운데 읽어나려 가면 볼까?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은 아마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야 있음직하죠. 그래서 시는 일부러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했습니다.

자기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삐뚤삐뚤 빼뚤빼뚤이라는 상징부사를 선택한 것도 좋았지만 더구나에 그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출근 안 했나 확인한다고 썼습니다. 바람까지도 의인화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역시 형상이 잘 살아난 좋은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주차장입니다.
1: 주차장 황희수. 주차장은 커다란 그릇이다.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담고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도 담고 빨간 딸기 꽃무늬 단슬기도 담았다.
2: 예, 이번에는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상관물은 이 그릇으로 찾았습니다. 검은 차는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이런 것으로 상과물을 찾았고, 하얀색 차는 또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로 상과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차는 빨간 딸기로. 지금 이 그런 차들이 지금 커다란 그릇에 담기는 거죠. 주차장을 그릇으로 본 거나 차량들을 빵이나 과자로 또 딸기로 본 것은 아마도 황희숙 시인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착상이 기발하고 동시가 빵이나 딸기처럼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황시인의 현대동시 창작 기술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병아리입니다.
1: 병아리, 황희숙. 노란 털실 뭉치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란 탁구공 톡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란 꽃송이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2: 예, 이번에는 그 흔히 볼 수 있는 병아리를 쓰고 있는데 천연에서는 병아리를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털뭉치로 보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병아리를 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탁구공으로 보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의 마지막 연에서는 병아리를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꽃송이로 보았습니다.
0: 네.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인종입니다.
1: 초인종, 황희수. 하늘집에 초인종 두 개 있다. 낮이면 구름들이 딩동댕.

0: 인동. 햇님 댁의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이면 별들이 딩동댕동. 달림 댁의 초인종 가만히 눌러본다.
1: 예, 이 동심리 하늘나라 햇님과 달림을 지금 초인종으로 본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낮에는 구름들이 햇님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에는 별들이 달림 초인종을 가만히 눌러본다고 썼습니다. 그 무슨 교육적 가치 같은 것은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때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사물을 묘사하는 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님 달림을 초인종으로 본 자체가 기발한 상상입니다. 이렇게 우주 속 대자연 속의 걸 노래하면서도 또 살짝이나 가만히 등 형용사를 쓴 것은 시인이 세심한 글솜씨를 잘 말해줍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예, 좀 조심스럽겠죠.
2: 예. 아마 여기서 그 초인종, 예, 뭐, 햇님 달림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좀 그 개발적인 역할을 일으키는 또.
1: 아, 그렇죠. 예. 예. 어,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2: 예.
1: 감히 하늘이 해놨다 할도, 예. 아, 이거 조그만 초인종을 또 눌러서 그 아래 이야기들, 예, 전개시키는.
2: 그러니까 이 애들은 그 집에서 그 내 생활 속에서 초인종을 많이 보니까.
1: 그렇죠.
2: 아, 초인종을, 예. 아, 이분은 이렇게 햇님과 달림을 연계시켰는데 나는 또 초인종을 뭐 달리 또 다른 걸로 전화해서 또 그 상상을 펼쳐볼 수도 있겠는가.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상상의 공간을 더 확대시켜줬죠.
2: 네.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호수 1입니다.
1: 호수 1 황희숙. 잠자리가 꽁지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골라놓은 금붕어 하나 둘 노조으며

0: 한번 들여다본다면 먼저에 잠자리가 날면서 꽁치로 톡톡 호수물을 다치면서 파문을 그려놓는데 그걸 동그라미 그려놓고라고 붙질했고 다음 팔팔한 걸 골라놓은 금붕어들이 노를 젓는다고 또 노를 젓으면서 놀고 있다고 붓끝을 놀려는가 하면 기포까지 퐁퐁 띄워 올리며 엿을 피운다고 또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햇살이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고 붓을 놀렸습니다. 즉 햇살이 물에 빠져서 물속에 빗긴 하얀 구름을 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진짜 호수를 한 폭이 그 아름다운 수채화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호수 2입니다.
2: 호수 2 황희숙. 동그란 웅덩이에 낮으면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리고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
0: 이 동시에 방금 위에서 살펴본 호수 1과 자매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호수를 쓴 것인데 우이 호수와는 완전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이 호수를 동그란 웅덩이로 보고 낮에는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런에서는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름, 달, 별들이 모두 뛰어드니까 결론은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라고 정결했습니다. 한마리 웅덩이 떠가던 구름이랑 달과 별이랑 인입해 놓으니까 동시가 한결 그 아름다워졌습니다.
1: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소기입니다.
2: 청소기 황희숙. 우리 집 다머거리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잇장은 사락사락 갉아먹어라. 오물오물 먼지도 냠냠 맛있게 먹어라.
0: 예, 이 동시는 그냥 그 평범한 청소기, 즉 그 흡진기, 시천치. 그 흡진기가 우리 집 바닥의 쓰레기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이장은 사락사락 갉아먹고 그 다음에 먼지는 또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먹어버리는 게 맞죠. 한낱 흡진기를 이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멋진 청소공으로 표현하니 흡진기 한테서도 소중한 면이 보이게 함으로써 자라난 아이들로 하여금 사물이 우점을 가려볼 줄 알게 하고 흡진기란 노동도구를 한결 소중히 여기고 아끼도록 하는 그런 그 교양적 가치도 살짝 부여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0: 네, 이분의 감상을 동시 제목은 필통입니다.
1: 필통, 황희숙. 빨간 층집에 재간둥이들이 살고 있어요. 5층에는 미끈한 자누나 거리 측량하고, 아래층에는 연필오빠 사락사락 기록을 하고, 고무지옥의 동생 조

0: 조심조심 연필 오빠를 따라다녀요.
1: 예, 언제부턴가 예, 필통도 2층짜리 3층짜리 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동시에서 쓰다시피 우측 아래층에 각기 그 알맞는 것들을 담아두죠. 이 작품에서 본 것처럼 예, 우측에는 잣대, 아래층에는 연필, 고무지우개, 예, 그 연필말 따라다니니까 예. 그 다음에 연필이 틀리게 쓴 글자들도 지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예, 역시 의인화수법이 잘 사용되었는데 잣대는 누나라 했습니다. 잣대 누나. 거리랑 측량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연필은 또 오빠. 연필 오빠는 사락사락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고무주기는 또 동생으로 봤습니다. 고무주기와 동생은 조심조심 연필 오빠 뒤만 따라다니면서 틀린 것이 없냐 살펴본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인격화함으로써 시가 더욱 다정하게 아이들 곁에 다가가게 만들었죠. 사실 이 의인화란 수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하기 좀 쉬운 수법인데 적당하게 작품에서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발생합니다. 작품을 더욱 입체감이 나게 하고 더욱 형상적으로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2: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밧줄 당기기입니다.
0: 밧줄 당기기 황희숙. 해와 달은 줄 당기기 해요.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아차, 달은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1: 예, 이 동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밧줄 당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은 해와 달이라고 썼습니다.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을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을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근데 달이 아차 벌렁 넘어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해가 동산에서 솟아오르니까 동산 뒤에서 당긴다고 하고 또 해가 빨가니까 얼굴을 빨개서 당긴다고 했고 또 달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서산에서 당긴다고 했고 저녁달이 노란 색깔이니까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긴다고 했습니다. 벌렁 뒤로 넘어졌다는 거니 달이 서산에 꼴깍 넘어간 걸 말하는 거죠. 참 그 자연이 해와 달이 생활궤적을 따와서 멋진 동시를 엮어내는데 참 관찰력과 상상력이 기발하고 엉뚱한 감히 해와 달을 밧줄 당기시키다는 자체가 큰 상상의 공간이죠. 시인의 눈길이 아니라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없겠죠.
2: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팽이입니다.
0: 팽이 황희숙. 하얀 무대에서 공연 시작했어요. 잔잔히 흐르는 바이올린 연주곡에 칠세곳 단장한 애들 뱅글뱅글 물동이 춤추어요. 빙빙 귀맞전 소리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추네요.
1: 예, 지금에 팽이가 얼음무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며 도도를 하는 걸 하얀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파는
0: 좌르르 좌르르 하얗게 하얗게 쏟아져 내린다.
1: 예, 이 동시는 엉뚱하게도 우박이 내린 장면을 이 옥수수 튀우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 엉뚱하고 기발합니다. 어릴 적에 옥수수 튀우는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옥수수 알이 일정한 정도로 가열되면 빵 하고 양철통 같은 그 안에서 터지는데 터진 다음에는 좌르르 소리가 나죠. 그 다음 주머니를 아구리에 대고 또 좌르르 쏟아내면 김이 문문나는 옥수수 튀우개가 한가마니씩 나오죠. 지금 좀 보기 드문 그런 그 풍경인데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봤댔어요. 시인도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장면과 옥수수 튀우개를 만드는 장면을 연결시킨 것이 묘합니다. 역시 시

0: 시인만이 상상해낼 수 있는 시적 예민함이요. 생활의 처치에서 시를 발견해낸 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황희숙 시인의 기발하고 알찬 현대 동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와 중국공정원 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 융합과 발전을 심서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을 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희는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2회, 연변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3: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亩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혜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공연, 체험활동, 매력전시, 도보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경관, 민속문화, 가문주제, 소비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 요소와 무형 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 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설입니다.
4: 天也好.
1: 날씨

0: 날도 좋고 배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거닐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무과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과 민속 산업, 특색 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여 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캐리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2: 저도 좋아하는 저 조비.
1: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2: 시대진연의
1: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금봉은 향촌에 뿌리 내려 직책리행 답안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금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은 시정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 리행 핵심으로 간

0: 강조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정원 자금 당수업, 쪽걸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치부 능수를 촌 두 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진흥의 견강한 전투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 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책 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 헌책했습니다. 백근봉은 촌 실정에 입각해 발전 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백근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근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날래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근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 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근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을 더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도랑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근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 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용암 매체의 간추린 이었습니다. 연결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촌 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0: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1: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 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 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409역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용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0: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관리, 석현진

정부와 연합으로 풍경구, 향촌관광경영단위, 민박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격과 소방안전, 위생상황, 가격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15차 오개는 시기에 우리 길림성 및 우리소 인삼산업발전계획 그리고 인삼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3: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4: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3: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4: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3: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4: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3: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

0: 0433-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우리 조 드넓은 농촌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훈춘시 마천자향 마신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옥수수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종기들이 종자 비료를 가득 싣고 밭을 오가며 한 번에 여러 줄을 심는 선진적인 기계화 작업으로 파종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촌민들은 이달 초까지 파종을 마칠 예정이라 합니다. 연결훈촌 용정에서 경작지 130헥타르를 다루고 있는 규모 재배호 유영나 씨는 큰 파종기가 있어야 대면적 작업이 가능하다며 기계화 덕분에 파종 기간을 놓치지 않고 풍년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 홍기촌에서는 지난 4월 20일 벼 육모가 한창이었습니다. 촌민들은 전자동 육모판 내림기를 둘러싸고 분업으로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300여 모를 심는 양염화 씨는 내일까지 모든 육모 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풍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용정시 덕신향 남양 고추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지난 3월 고추시 파종으로 시작해 4월 20일부터 비닐하우스 모종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쯤 본격적으로 밭에 옮겨 심을 계획이며 올해 재배 면적은 총 20헥타르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활기찬 봄철 농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연변 농심 광천수 유한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식품품평회 몬테상에서 특급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부터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는 4년 연속 두 대회의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농심 백산수의 품질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음료수 분야에서 우리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브랜드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단행간 안도현은 천혜의 천연 광천수 자원에 힘입어 선후에 9개의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14개의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농심 백산수의 이번 수상은 안도장백산 천연 광천수가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게 했으며 안도의 량질의 수자원과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네, 최근 총 투자가 5,300여만 원에 달하는 도문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 자연우세에 이탁해 문화관광융합발전에 새로운 구도를 부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춰 G331 일생일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시어 공방, 홀리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난방 및 태영에너지 가로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풍경관광, 국풍장터 등 특색산업을 육성해 도무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운행에 투입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변의 료식, 숙박, 문화창예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현지 대중에게 보다 많은 취업 일터와 수입 증대 경로를 제공해 도자호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관광 산업이 발전으로 향촌지능을 조력하고 문화관광으로 에너지 부여, 향촌의 질 향상 하는 량성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네, 일전 우리 주 최초의 독립 개통 구성형 에너지 저장 발전소인 왕천 현역 자치 전력망 시범 공사 및 100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주 독립 개통 구성형 에너지 저장 분야의 공백을 메워 구역 전력망 구조를 보완하고 에너지 친환경 전환을 추동하가 와트시에 달합니다. 대상은 조류층, 협조통제층, 자원층 등을 아우른 다층협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통구성통제, 안전조류통제, 정상상태, 최적화, 급전통제 등 3대 핵심통제 책략을 혁신적으로 융합해 구역전력망이 자체평형, 자체조절 및 자체적응하는 자주운행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구역 내 신형 전력 시스템의 공급과 수요 균형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대상 건설 계획에 의하면 4월에 조기 시공 준비와 통수, 통전, 통로 통신 및 부지 평탄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토목 건축 기반 시설을 끝내며 올해 전면적으로 건설을 완성하고 생산에 투입해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상이 사용되면 다양한 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장 면에서 구역 전력망이 전력 공급 건전성과 운행 령활성을 대폭 제고하고 신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효익 면에서 용량 임대, 전력 시장 교육, 보좌 봉사 등 다원화 상급 모식을 통해 전반 생명 주기 내에 4.4억 원의 경영리운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산업 견인 면에서 현지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시공 건설, 운영 보수 봉사 등 상하류 산업 사슬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지방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해 전주의 에너지 산업의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우리 소 향촌지능 핵심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입탁해 재배구조 산업기업 창업 승격을 통해 이 인삼 산업이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인삼 산업의 현황 및 15차 오개년식이 우리 길림성의 우리 성의 발전 기획과 함께 과학적인 인삼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과의 리상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삼을 우리 장백산 인삼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연 우세,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소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최근 년간 연변수는 자원 상품에 입각하여 재배 규범화, 품질 표준화, 가공 정밀화, 산업 집약화의 발전 방향을 견지했으며
0: 네.
1: 전수 인삼 산업은 기시건설, 기술 난제 해결, 신제품 연구 개발, 시장 체계 건설 등 면에서 모두 장족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주 시장 감독 관리국은
0: 네.
1: 인삼 산업 프로젝트 전문반이 선도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0: 네.
1: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인삼 산업이 육성 장대를 추진하고
0: 네.
1: 연변 특색을 띤 인삼 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0: 네.
1: 현재 전주의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0: 네.
1: 이미 100억 위안이 단계에 올랐었습니다.
0: 네. 100억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15차 오개년식이 우리 성에서는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어떤 발전 목표 정하고 있는지요?
1: 인삼이 만초 지황으로서 지닌 의료 및 건강 보건 효능을 더욱 부각하고
0: 네.
1: 인민 군중이 날로 늘어나는 건강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며
0: 네.
1: 건강 길림 건설 추진과 길림성 전면 지능에 튼튼한 지탱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네.
1: 인삼 심층 가공 산업이 규모와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를 확장하며
0: 네.
1: 인삼을 원료로 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0: 네.
1: 의약품, 화장품 및 바이오 제품이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성과 실용화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0: 네.
1: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0: 네.
1: 공급 사슬을 최적화하며
0: 네.
1: 가치 사슬을 상승시켜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이 온갖 가성에 보급되도록 합니다.
0: 네.
1: 중의학 문화를 더욱 선양하고
0: 네.
1: 장백산 인삼 이야기를 정제하여
0: 네.
1: 잘 전달하며
0: 네.
1: 전 사회에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체 기능 쌍방향으로 조절되고
0: 네.
1: 면역력 증진되며
0: 네.
1: 피로 해소와 업무 및 생활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데 진력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인삼 요소를 대건강산업, 음식문화, 문화관광, 상무무역, 전시회 등 각 분야에 융합하여
0: 네.
1: 문화적 특색으로 브랜드의 명예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0: 네.
1: 인삼 산업의 지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게 됩니다.
0: 네.
1: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게 되면
0: 네.
1: 2027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이루고
0: 네.
1: 밭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현 규모를 유지합니다.
0: 네.
1: 재배 면적은 약 20만 무
0: 네.
1: 생삼 생산량은 약 3만 5천 톤으로 유지합니다.
0: 네.
1: 이마 인삼 재배 면적은 150만 부를 초과하고
0: 네.
1: 생산량은 약 700톤을 유지하며
0: 네.
1: 1차 산업 질적 향상, 2차 산업 효율 증대,
0: 네.
1: 3차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0: 네.
1: 인삼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1,500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0: 1,500억. 억이죠. 억.
1: 네.
0: 네.
1: 1,500억.
0: 네. 네.
1: 2030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으로 도약하며
0: 네.
1: 인삼 표준화 재배, 심층 가공, 냉장 물류 저장 유통
0: 네.
1: 등 핵심 약점을 보완합니다.
0: 네.
1: 인삼 재배 표준화를 100%를 달성하고
0: 네.
1: 재배 조직화 수준, 심층 가공 역량
0: 네.
1: 및 시장 마케팅 능력이 뛰어 뚜렷하게 향상되며 네. 전 산업사슬 생산액 2천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합니다.
0: 2천억 원의 돌파 목표를 지금 제정했다 그 말씀이죠. 네.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길림성에서 15차 오개년식이 발전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발전 목표 어떤 배경에서 제출하게 됐을까요?
1: 네. 습근평 총서기 길림성 고찰 중요연설 네. 및 중요 지시정신은 길림 장백산 인삼이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인 중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0: 네.
1: 2020년 습근평 총서기께서 길림성을 시찰하실 때 인삼은 나라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며
0: 네.
1: 여러분이 인삼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으니
0: 네.
1: 이 우세를 잘 활용하여
0: 네.
1: 농업 현대화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고 네. 지시하셨습니다.
0: 네.
1: 총서기 중요 지시는 길림성이 인삼 산업 발전을 더욱 중시하도록 고무했으며
0: 네.
1: 길림성 전체를 일원으로 통합하고 과학적으로 총체적으로 계획하며
0: 네.
1: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0: 네.
1: 산업 고도화 전환을 추진하며
0: 네.
1: 국제 경쟁력과 지역 고유 특색을 갖춘 현대화 인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장백산 인삼은 장백산 지역은 전국 인삼 주요 생산 및 판매 지역으로서
0: 네.
1: 전국 인삼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길림성에는 세계 인삼은 중국을 보고 중국 인삼은 길림을 본다는 네. 명성이 높습니다.
0: 네.
1: 장백산 독특한

0: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1: 네.
0: 길림장백산 인삼은 국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수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어
1: 네.
0: 우리나라 인삼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인삼이 식약동원물질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1: 네.
0: 길림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일상 건강관리 및 양생을 위한 식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1: 네.
0: 소비 적용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상화장용품 등 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가 생겼으며
1: 네.
0: 전 산업사슬 개발이 거대한 잠재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인삼산업발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요. 인삼산업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길림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수지는
1: 네.
0: 인민대중이 신체 및 정신건강 발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네.
0: 인삼은 심혈관계, 뇌분비계, 소화기계 질환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1: 네.
0: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1: 네.
0: 인삼 양리작용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1: 네.
0: 인삼이 건강 분야 폭넓은 활용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1: 네.
0: 인삼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길림성 산업 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
1: 네.
0: 건강 중국 건설에 힘을 보탤 뿐만 아니라
1: 네.
0: 전 세계 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다음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추진은
1: 네.
0: 인류 건강 공동체 구축이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1: 네.
0: 길림 장백산 인삼은 중의약이 중요 대표 품목으로서
1: 네.
0: 그 산업 발전은 중의약 혁신 발전과 문화 계승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1: 네.
0: 건강 중국 전략이 심도 있게 실행됨에 따라
1: 네.
0: 중의약은 양생 건강관리 및 병 예방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 네.
0: 중의약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전 세계의 중의약 문화에 대한 인정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동시에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추진은 길림성 경제발전 및 우리수 경제발전 가속화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1: 네.
0: 인삼산업은 길림성 고유 우세산업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통해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이 활발한 발전을 견인하며
1: 네.
0: 길림성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15차 5개년 시기 우리 주에서는 어떤 인삼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지요?
0: 네. 15차 5개년 시기 우리 주 인삼산업에서는 초가공 제품,
1: 네.
0: 일반 식품,
1: 네.
0: 약품 산업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초가공 제품에서는 생건삼,
1: 네.
0: 신선보관삼, 인삼 절편 등 제품을 중심으로
1: 네.
0: 규모화, 표준화된 인삼 초가공 작업장,
1: 네.
0: 저장창고 네. 및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1: 네.
0: 양질의 인삼 초가공 생산 저장센터를 조성합니다.
1: 네.
0: 여건을 갖춘 농가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가
1: 네.
0: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1: 네.
0: 제품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반 식품에서는 인삼주,
1: 네.
0: 인삼가루,
1: 네.
0: 인삼꿀 절편,
1: 네.
0: 인삼음료,
1: 네.
0: 홍삼 등 인삼가공식품을 중심으로
1: 네.
0: 제품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1: 네.
0: 선도 기업을 육성하며 특색 브랜드를 만듭니다.
1: 네.
0: 품질이 안전하고 특징이 뚜렷하며
1: 네.
0: 품종이 다양한 인삼 식품을 목표별로 개발하여
1: 네.
0: 각 계층의 약식 동원 건강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1: 네.
0: 인삼 식품이 일상 소비를 촉진하여
1: 네.
0: 가성 보급을 이끌어냅니다.
1: 네.
0: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0: 관련 기업, 네. 산업단지, 네.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네. 우리 수를 보게 되면 연변 가히안 바이오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사업이 포함됩니다.
1: 네.
0: 수출 농축 작업장, 네. 포장 작업장, 네. 인삼 초가공 작업장, 네. 직원 식당 및 네. 기타 부대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1: 네.
0: 연간 인삼 가공 생산량은 2,000톤,
1: 네.
0: 홍삼 액기스 생산량은 500톤으로 예상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5억 5천만 위안입니다.
1: 네.
0: 완공 후 생산액 15억 원, 납세액 2억 3천만 원을 달성하고
1: 네.
0: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1: 네.
0: 다음은 도나시 인삼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 육성 플랫폼 사업입니다.
1: 네.
0: 여기에는 고수율, 고품질 인삼 표준화 재배 시범원,
1: 네.
0: 장백산 인삼 유전자원 보존원,
1: 네.
0: 우량 품종 육성 단지를 신규 건립합니다.
1: 네.
0: 300톤 규모 홍삼 초가공 작업장,
1: 네.
0: 홍삼 액기스 추출 작업장,
1: 네.
0: 인삼 식품 작업장,
1: 네.
0: 인삼 건강기능식품 작업장
1: 네.
0: 및 저장센터를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6억 원입니다.
1: 네.
0: 다음 훈춘시 인삼 즉석 소비 식품 생산 가공 사업인데
1: 네.
0: 현대식 인삼 식품 가공 공장을 건립하며
1: 네.
0: 주요 생산 품목은 인삼 음료,
1: 네.
0: 인삼 꿀 절편,
1: 네.
0: 인삼 과일 절임,
1: 네.
0: 인삼주, 인삼차 등 계열 제품이며
1: 네.
0: 사업 투자 금액은
1: 네.
0: 1억 원입니다.
1: 네.
0: 왕성현 인삼 건강 기능 식품 가공 사업은 인삼 계열 의약품 및 인삼 건강기능식품 생산 라인을 건립하며
1: 네.
0: 투자 예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연변 특색 연변 인삼 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는 인삼 생산 가공 작업장,
1: 네.
0: 조류 창고,
1: 네.
0: 일반 창고,
1: 네.
0: 전시센터, 기숙사,
1: 네.
0: 식당
1: 네.
0: 및 각종 부대 시설을 건립합니다.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2억 원이며
1: 네.
0: 생산 정상 가동 후 연간 생산액 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1: 네.
0: 혼순인삼 OEM 생산라인 사업은 회사에서는 임화삼을 원료로 한
1: 네.
0: 중약재, 세절제 가공 생산 라인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 네.
0: 1억 3천만 원입니다.
1: 네.
0: 의약품 항목에는 훈춘 수출입 중약재 심층 가공 사업, 연변 홍삼 가공공장 확장 사업,
1: 네.
0: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 사업,
1: 네.
0: 도문시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 성분 분리 기술 사업이 포함됩니다.
1: 네.
0: 혼춘 화루이 산업 바이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1: 네.
0: 러시아 야생 중약재 자원 우위를 활용하여
1: 네.
0: 중약재 생산 가공 및 종합 지원 공장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 네.
0: 연변 홍삼 가공공장 확장 사업을 하는 연변 당군약업 유한회사에서는
1: 네.
0: 홍삼 생산라인 구축, 가공설비 도입, 저장창고 건축 등을 추진하며
1: 네.
0: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에서는
1: 네.
0: 인삼 연구개발센터, 생산공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1: 네.
0: 도문시에서는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 성분 분리 기술 사업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주로 추출 작업장, 폐수 처리장, 생산 공장 등을 건립합니다.
1: 네.
0: 연간 인삼 사포닌 추출물 100톤,
1: 네.
0: 서양삼 사포닌 추출물 100톤을 생산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 각 현시에 다 인삼 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가 동북아 인삼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연변은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1: 네.
0: 기후가 서늘하고 습도가 적합하며
1: 네.
0: 부식토가 풍부해
1: 네.
0: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0: 갖추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변은 조순족 백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네.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연변 인삼 1차, 2차, 3차 산업 발전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0: 현재 연변 지역 토지 재배 인삼, 네. 이마삼 재배 면적이 꾸준히 네. 확대되고 있으며 네. 자체 육성한 연삼 1호, 연풍 1호 고품질 인삼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산업 전반 생산 가치가 해마다 상승하며 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융합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1차 재배 분야에서는 표준화 재배 기지와 사물 인터넷 관리, 네.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2차 가공 분야에서는 홍삼 절편, 인삼 액기스, 건강기능식품, 인삼식품 등 다채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3차 산업 융합으로는 네. 전자상 거래 라이브 판매, 네. 국경 간 무역, 네. 인삼 문화 관광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현재 인삼 산업 발전에서 존재하는 어려움과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소규모 농가 분산 재배로 네.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네.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네.
0: 원료 판매 의존도가 높고 네.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네.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산림 보호와 네.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네.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네.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인삼 재배 방식 어떤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지요?
0: 네. 우리 수에는 크게 이마삼 재배, 네.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네.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네. 기질 재배 신기술 네.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네.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이마삼 재배의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정백산 화렵수림 내에서 네. 재배하며 네. 나무를 베지 않고 네. 인위적인 비료, 네.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네.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네.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네.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인삼 재배 시에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경지 비산림 재배 시에요.
0: 네. 네. 우선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네.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네. 유기질 계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네. 적합한 사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네. 산림 이존도를 낮춥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아래는 인삼 재배할 때 그 육모 파종 이식 기술을 점사장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화 처리부터 실시하고 네.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네. 이식을 진행하며 네.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온도, 수분, 사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네.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시작해야 하고 네. 8월 중순으로부터 11월 하순까지 네.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그렇네요.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네. 주의해야 하고 네.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에서 20 섭씨도이므로 네.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놓으며 네.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지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네.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씨앗이 건조 또는 강우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네. 고무통, 시멘트통 네. 등으로 준비하거나 네.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0: 8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1: 네.
0: 씨뿌림 시기,
1: 네.
0: 씨뿌림 양,
1: 네.
0: 씨뿌림 방법,
1: 네.
0: 씨뿌림 소요 면적,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틔운 용기에서 씨앗을 꺼내요.
1: 네.
0: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지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 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1: 네.
0: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1: 네.
0: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네.
0: 모종삼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1: 네.
0: 소독, 재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숴서
1: 네.
0: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1: 네.
0: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1: 네.
0: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 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삼을 옮겨 심을 때 전 후행이 모종삼은 두더기 양 측면에서 안쪽으로 6cm 부위에 놓이도록 심어야 합니다.
1: 네.
0: 인삼 식재 후 관리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출묘 전기 관리.
1: 네.
0: 두 번째로는 출묘 및 전엽기 관리.
1: 네.
0: 세 번째로는 개화기, 개화 결실기 관리.
1: 네.
0: 네 번째로는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1: 네. 네, 오늘 인삼, 우리도 인삼 재배 현황, 인삼 산업의 발전 목표, 그리고 우리 재배 기술에 대해 자상한 소개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두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오늘 어쩌보면 네. 그냥 저까지 하면 3대 1 수업이에요. 네. 네. 3대 1 수업이에요. 좀 감기로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네.
1: 요즘 또 날씨 변화 때문에 네. 감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0: 네. 그럼요.
1: 주변 분들이 감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그렇죠.
1: 아유, 참 그렇습니다. 판소리 진행모치 나오는 대목을 좀 그 들어오면서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막 네. 너무 열심히 아하.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
0: 항상 열심히.
1: 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항상 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밌는데 어렵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해가시면서 배워내시는데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0: 아유, 네.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
2: 선생님도 진행 열심히 배워주니까 나
0: 그럼요.
2: 한 잔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나 네. 열심인데 그 생각대로 아이들
0: 그래서 시작 전에 이러구나 이거 아니면 그렇죠. 이러구나 이걸 네. 그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왜냐면 그 우리가 콕 찍어서 이렇게 찔러서 소리를 내라는 거랑 예. 들면서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1: 그렇죠.
0: 예. 그렇죠. 그냥 우리가 손을 손신용으로 이렇게 드는 거하고 찔러서 응응 예. 이렇게 하는 거랑 예. 다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이해를 하게.
1: 예, 너무 네.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번에 저희 네. 방송 때 오미란 네. 선생님께서 그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좀 그 영감을 얻었던 게 저는 동작으로 많이 좀 이렇게 레슨을 할 때도 하는 편이고 선생님은 그날 쿡쿡 찔러서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저도 또 이 또 생방송 중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0: 아유, 그래서 박소연 선생님도 너무 겸손하십니다.
1: 아니에요.
0: 왜냐면 전공자
1: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네. 판소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공 학생들은 아마 꾹 찔러라 하면 알아듣기 쉽죠.
1: 예, 예. 예,
0: 근데 우리가 방송을 듣고 계시고 예. 또 처음 또 판소리를 배우는 분들은 참 예전에 예. 그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어머님이 따님을 예. 데리고 와서 판소리를 좀 배우고 싶다고 했었을 때 예. 아이 그냥 저는 그 정말 교과서적으로 예. 이건 예능인들만이 부르는 소리인 것 같다고. 그때는 우리가
1: 그렇죠.
0: 무려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판소리를 누가 그렇게 막 불렀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0: 이 우리 가락 노래 가락 프로그램을 처음 맡은 맡아서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아 너무 판소리가 듣기 좋다고 이거 어떻게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정말 그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배웁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린 적 있고 그래서 처음에 미녀부터 시작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미녀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면 강신자 교수님 모셔다 판소리 좀 배워볼까 이래서 2007년에 또 8년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드렸잖아요.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1: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판소리라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민족들도 흉산홍 그 노래에 대해 아 이건 판소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판소리인 줄 알고 그걸 보면서 아 판소리라는 이 우리 조선족의 판소리가 왜냐하면 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아 조선족의 이 소리는 판소리구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소리가 있는지는
1: 그렇습니다.
0: 이분들이 모르죠.
1: 네.
0: 아유,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배워보면서 미녀에서 부르는 리로구나 리로구나 이 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런 다른 것처럼
1: 다르죠.
0: 타민족은 이걸 알 수가 없죠.
1: 그렇죠.
0: 배워야 많이 알죠. 그래서 이걸 그렇습니다. 많이 좀 전파를 하고 판소리의 특징이 뭔지 민요의 특징이 뭔지 이걸 소리를 불러보면서 대조를 해보면서 아 이래서 판소리는 그렇죠. 이런 소리고
1: 그렇죠.
0: 민요의 창법은 또 이런 묘한
1: 그렇죠.
0: 잔굴림이 있고 들었다 놓는 부분도 있고
1: 그렇습니다. 밀어내는 것도 있고 감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묘하죠.
1: 그래서 아래로 또 이렇게 뚫어주는 소리
0: 뚫어주면
1: 또 저 우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소리도 있고 흐르는 목도 있고 쪼는 목도 있고 꺾는 목도 있고 정말
0: 딸꾹질 목도 있고
1: 딸꾹질 목까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 진짜 너무 제가 지금도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셨을까.
0: 그러니까요.
1: 정말 소중한 소리고 이제 하면서도 저는 아직 계속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 계속 들거든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그 판소리 전승인인데 그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판소리를 보급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지구촌 정말 인터넷만 접속하시면 여러분
1: 그렇죠.
0: 다 공감하고 표현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물론 현장에 오셔서 배우는 거랑 방송을 보시면서 배우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1: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0: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이걸 보시면서 함께 느끼고 분명히 다를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얼마나 좋은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소리를 직접 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1: 조금이나마 판소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거나 정말 이 소리가 정말 교묘하고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꼭 좀 잘 배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그럼요. 그리고 그냥 방송 전파를 통해서 배우시다가 현장에 오신 저 김여사님, 김학생은
1: 그렇죠.
0: 우리 김학생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2: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하고 여기가 배우는 게 차이점이라면은 집에서 배울 때는 몰라도 물어볼 수 없지 그러니까
0: 그럼요.
1: 맞습니다.
2: 근데 여기서는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울한 점인데 이제 정말 날에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니까 그게 이게 또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2: 이런 건 어떤 때는 여기서 막 여러 번 하면 이게 다른 사람 다 이거 다 알아서 어찌겠니 좀 이런 근심이 있는데 집에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도 모르지 그 이게 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정적으로는 이거 뭐 이게 온다 하면은 차비부터 아 이게 내게는 이게 우선 이나 먹고 이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나이에 이 많이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정서에게도 앉아 있어서 그래도 잘 배우든 못 배우든 걔도 내 열심히 한번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렇죠.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0: 네, 대단한 열정 그리고 정말 잘 배워내고 계시거든요. 저희 방송 애청자분의 그 정말로 대변인이에요.
1: 그러니까 야,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3: 잘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네.

0: 남친이 나오는 대목이죠.
1: 네.
0: 아니리부터 제가 한번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리가 말이긴 하지만 정말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제일 처음에 사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앞에서 잘 떼주셔야 뒤에 부분이 잘 흘러가거든요. 앞에서 아니리라고 해서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키를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말을 잡으시거나 키를 그러면 뒤에 소리도 또 높아지시고 낮게 잡으셔도 안 되고 해서 연습하실 적에 그 구간대로 계속 습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그때요 준양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2: 아 무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2: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0: 좋습니다.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습니다. 건넌 하면서 윤 받침이 두 개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건넌 준양방에서
2: 건넌 준양방에서
0: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죠. 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2: 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0: 좋습니다. 그래서 허허 이렇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허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특히 어르신들이 그걸 그대로 따서 하시면 됩니다.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2: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0: 오셨네요. 울음밑이 장착 이루지니
2: 울음밑이 장착 이루지니
0: 춘향모치니
2: 춘향모치니
0: 동정을 살피러
2: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춘향모치니 나온다 자
2: 춘향모치니 나온다
0: 저보세요 춘향 하고 밀어서 나가지 마시고 소리는 앞에 있지만 나는 내 몸은 뒤에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춘향 같이 가지 마시고 소리는 앞에 있고 내 몸은 뒤에. 그러면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멋지고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춘향 받침은 이음정이에요. 춘향 뚝 돌고 주셔야 돼요. 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무 잘 들리시거든요. 여미란 선생님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세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던 일 일쳐놓고 자 하나 둘

0: 밀쳐가 아니라 밀쳐놓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래서 위턱이랑 아래턱이 으라는 발음을 할 때는 빨리 마주치시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밀쳐하고 아래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하 던딜 밀쳐놓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1: 하 던딜 밀쳐놓고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코코 하고 걷어주세요. 코코 그렇죠. 그렇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오셨네.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그냥 쭉 가볼까요? 춘향무침부터 자.
1: 춘향무침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무침이 나온다.

0: 이러구나 해서 예, 다신 거예요.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그렇죠. 지금 손은 앞으로 지금 가시는데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세요? 이별이. 이별이. 그렇죠. 그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다고 생각하시면 이별이로구나. 앞으로 밀어주세요.
1: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리로 두 개 음.
1: 리로구나.
0: 그렇죠. 두 개 음이에요. 리로구나.
1: 이로구나.
0: 그렇죠. 이가 아니라 리로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1: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감아서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별이로구나. 직속으로 밀어주세요.
1: 이별이로구나.
0: 리로
1: 이로
0: 리로
1: 이로.
0: 그렇죠. 그거예요.
1: 이별
0: 이로구나. 이로구나. 이로구나.
1: 이별
0: 띄어서 하시면 이로 이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로 이로 이러면 이로 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붙여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쪼는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굉장히 너무 좋으세요. 춘향방영장 앞에 부분을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자 하나 둘
2: 춘향방영장 앞에.
0: 보세요. 춘향방 하고 입이 벌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향방영장 앞에 인바심을 듣고 가는 거죠. 하나 둘
2: 춘향방영장 앞에.
0: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본인기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자 하나 둘
2: 춘향방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자
2: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0: 이 청룡한 청룡한 정응을 올려주시고 정령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그렇죠 지금 나오셨습니다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오 되는데요 너무 잘 되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0: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별이로구나 정령한을 정령한 자 정령한 하은 두 개 글자겠죠? 한 아니고 한 하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령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 그렇죠 그렇죠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 그렇죠
1: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다 배워내셨는데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 너무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윤성방 쌤 어때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가만히 월 있는 길이 잘
0: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가슴이 넓어지게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올라서 자
3: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올라서
3: 올라서
0: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김혜수님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4: 그때요 순양 모친은 아 무물색도 모르고 소준 억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순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모하나 보다
0: 울음 밑이
4: 장차 길어지니 순양 모친이 동동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뒤
0: 어시고
4: 순양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4: 순양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0: 난 이별 뒤졌구나.
1: 오, 잘하셨어요.
2: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 아들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2: 예, 잘하셨어요.
1: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2: 그렇죠.
1: 아니, 근데, 예. 다음, 암송은 하셨어요, 벌써.
0: 아, 암송은 그치. 이거, 진짜 수십 번 하니까 나 암송 되는데, 네.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수술 되던데, 이 남자가 나 좀, 선생님 두비스가 나 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 있으시죠?
1: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2: 근데 정말 잘하십니다.
1: 매번마다 자신 많이 하시고 다 외우시거든요.
2: 예. 어떤 부분도 다 외워서 오세요.
1: 예. 대단하십니다.
2: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1: 박수 박수. 그렇죠. 예. 대단하세요.
0: 선생님 더 보시겠다.
2: 응원해요.
0: 네. 이거 옆에서 사는 거나 근데 여기 잘 나가. 이 못하면 못 가는 글쎄도 어머니 그 퉁소 보는 부위 그래더라 말인데. 네. 오 남미네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나 여기 따라가니까 나 대수가 나간다 이래더라.
1: 따라가지 말아야죠.
0: 나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나 따라가는 거.
1: 예. 그래도 열심히 연습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연습 안 하셨으면 따라도 못 가요. 그렇죠. 사실은.
2: 사실은 음정 자체가 어려운데 네네. 이렇게 이어서 쭉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2: 정말 한번 해볼까요? 예, 음정 학생. 자,
3: 그때요 준양 모친은 눈물색도 모르고 서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걷는 준양 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어허 저것들 또 사랑 싸움 허나 보다 울음이 장착 이뤄지니
2: 다
3: 춘향 모친은 동정을 그때여 춘향
2: 춘향 모친이
3: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이거

0: 이 청룡한 이별이로구나. 오.
1: 그래도 보셔 다르셨군요.
2: 잘하셨습니다.
1: 얼른입니다.
2: 네, 좋아요.
1: 그 헛언 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갈까요? 헛언 일 한.
0: 헛언 일.
1: 헛언 하고 님 받침을 들으면서 떨리. 헛언 일. 님 받침 들어보고 자.
0: 헛던일
1: 그렇죠 나와야죠
0: 헛던일
1: 아니죠 미리 여기 아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헛던일 밀쳐놓고 상처벌이 행주지마 혀가 혀끝이 올라가서 붙어서 내 귀로 듣고 지나가야 됩니다. 호흡하지 말고
0: 일쳐놓고 상처머리 행주지 마 엽시 나온다
1: 그렇죠
3: 이걸 받침도 들으면서 가야죠. 기억하기는 너무 많죠.
1: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3: 네.
1: 그래서 거의 저도 레슨 때는 온 한 시간은 45분이지 네. 않습니까? 막 하고 나면 사실은 한 줄 그냥 내려간 거예요.
3: 근데 한 줄이라도 어렵잖아요.
1: 그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소리를 네.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와. 그리고 받침을 들어야죠. 호흡은 호흡대로 따라가야죠.
3: 네, 장단 지켜야죠.
1: 그렇죠. 장단대로 가야죠. 장단이 또 어디 또 좀 쉽습니까? 쭉 그냥 가는 호흡이 아니라 또 계속 끊어지고 또 옷방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또 억양이며 그렇죠. 그리고 또 소리 또 가는 길 성음이 가는 길 이면도 그려내야 되고

0: 정말 너무 어려워요.
1: 그래서
0: 대단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1: 대단하세요.
0: 오미라 선생님도 한번 좀 해보실까요?
1: 저는 두 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함성도 못
0: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하실 거예요.
1: 함성을 못했네요.
2: 좀 이래지 마세요.
0: 너무 잘하실 거예요.
2: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살리세요.
1: 부끄럽네요.
0: 네, 자 해보실까요? 네. 다.
1: 그때여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다.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난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어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뤄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보는 디
2: 어시오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2: 하나 둘 셋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2: 어시오

0: 춘향방 염창 앞에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귀를 대고 들으니 정명한 이별이로
1: 아, 맞아요
0: 정명한 이별이로
1: 어시고
2: 아이고
1: 혹시 제가
3: 아이 선생님 처럼 제가 알면 무슨 가사를 암송하겠습니까? 나는 모를까나 자꾸 하다나까나 이거 암송을 하는 게 있어.
1: 아니요 제가 아까 아~ 여기서 하던 일 할 때 한 박자 쉬고
2: 박이 다 맞으셨어요?
1: 맞았어요?
2: 박은
1: 아니 최소
2: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이 저도 가끔씩 박이 틀리거든요. 이거 하면서 네. 박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박이 너무 딱딱 지금 맞아 떨어지셨고 아니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정말 네.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리가 그리고 또 뒤에 그 아 이별이 이러고 나를 네. 아주 완벽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1: 아유 그래요
2: 아
1: 그러니까
0: 정명한 그렇죠. 이별이 이러고
1: 그렇죠
2: 야, 역시
0: 이러고
2: 그렇습니다
1: 저희 아니리는 네. 있잖아요
2: 예.
1: 저는 여기다가 표기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2: 어,
1: 아니리도 표기를 해야 돼요.
2: 아이고 참 표기를 네. 하긴 했습니다.
1: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할 때는 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기법 있잖아요.
2: 그렇죠. 나만의 악보가 되는 거죠.
1: 뭐 네. 건넌 춘향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뭐
2: 그렇죠.
1: 강조되는 네. 부분도 밑으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2: 아, 예. 공부를 그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 지금 자꾸 겸손하셔서 아니 오셨다는데 아, 오늘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2: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아우, 그래요. 아유,
2: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춘향 무진인 나온다 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도 세 분 다 잘하세요. 그래서 방송하는 분으로 혹시 그게 안 되실까봐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냐면 춘향 무진이 나온다. 춘향 무진이 나온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1: 예.
2: 그러면 저희 억양이 안 맞으니까 춘향 무진이 나온다. 나. 까지가 저희 소리예요. 그리고 춘향 방금 음물도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안 떨어지시거든요. 이게 음정이 잘. 춘향 이렇게 있는데 춘향 하고 툭 떨구시더라고요. 무진이 나온다 까지가 또 끝 마무리. 그리고 하던일을 하던일 아니라 하던일 하면서 바뀌시죠. 그렇죠.
1: 에이.
2: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입이랑 호흡이랑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해주셔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에이.
2: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에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 아니리 부분은 지금 세 분 다 너무 좋으세요. 아니리 부분을 딱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면을 그려나가실 때 그렇게 그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건넌빵 그렇게 그때요 춘향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물색도 모르고 또 동선 있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하고 또 넣어주죠.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그려지죠. 또 그렇죠.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혹은 금방 일어나셨기 때문에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이 있게는 안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허나보다 이러고 가실 수 있어요. 소리 네네. 할 때. 그리고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내려놓으시죠.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디 이렇게 해주시면 보는 디 또 걷어주시고 그래야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오케이.

0: 이루구나.
1: 지고. 아이고.
0: 그래서 네. 혹시 따라 부르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따라 부르시라고 네. 한번 불러봤습니다.
1: 그럼요.
0: 괜찮으신가요? 좀 그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춘향무진이 나온다. 그리고 대비를 춘향무진이 나온다. 대비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허 부르셨다가 돈 굵게 떨어지시고 닐 일 받침을 듣고서 밀쳐놓고 밀쳐놓고 삼초머리 삼초머리 행주지마 마 기운이 올라갔다가 분야 한숨 쉬시면서 니 없이 나온다. 그렇죠? 또 걷어주셨죠? 네. 그렇게 그리고 하나 둘 춘향방용장 받침을 듣고 가셔야 돼요. 춘향방 아니라 춘향방용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항성이죠. 가만히 올라서 그렇죠.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 소리를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꼭 또 이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2: 집 있으면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 네. 밥 먹도록 자꾸 한다. 길이 네. 의가서 부르는 건 또 그게 다 아무래도 갖고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습시 예. 하는 거 영민심에서 연습할 때는 고구마 어때는 한마디 맞고서 용 오래 고구마 자꾸 하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네. 민심에 하는 게 예. 여기 와 해보면 뭐 또 아이란 말이에요. 예.
0: 그래도 한 시간 예. 하고서 그렇게 지금 충분히 잘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10시간을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지금 잘 없는데 네. 이반하면 정말 1시간을 그럼요.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1: 네.
2: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1시간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예, 노력이 달리지 그러니까 네. 계속 반복해 들으면 네. 그게 전점이죠.
1: 그렇죠.
0: 네. 아유 근데 좋습니다.
1: 너무 네. 잘하셨어요.
0: 투입 부분을 살짝 맛보기로 네. 시작해 보실까요?
2: 예. 예.
0: 춘향방용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0: 신 기가 막혀. 어간 마음속 쭉 올라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1: 아유 저 듣고 싶네요.
0: 저 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정도 네. 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 우리 집에 별일 났네. 이제 그 내가 사귀지 말라 했는데 사귀었더니 결국 내 말처럼 헤어지게 됐었잖아. 네. 어, 별일 났네. 동네 사람들 어서 좀 와 보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좀 그 화가 났다는.

0: 계시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1: 야, 예전에 이걸 그 네. 준양의 그 준양가의 그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한 장면이 막 떠올려지네요. 군덕두리. 준양모인 덕두리가.
0: 예, 그렇습니다.
1: 어, 반소리 매력이라는 예. 게 조금 대단하죠.
0: 예. 저, 재밌죠. 네.
2: 이거 한 줄이 용 바쁨 나의 기사니까 나의.
0: 그럼요. 네. 그렇죠. 제가 뒷부분을 좀 더 하시면 어이 너무 어렵다고 막 포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짝 네. 예, 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1: 그럼요.
0: 네. 어! 이러면서 놀리듯이 그렇게 막 야유하듯이 그렇게 말처럼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뭐 또 땅땅
0: 예. 그렇죠. 두 손뼉 땅땅 내가 뭐랬나 예. 어, 안 된다 했는데 잘 된대 얘기예요.
1: 예.
0: 그리고 또 뒤에 막 주먹쥐어 딸겨두며 야요내어놨어 죽어라 내가 일상말 후기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울거든요.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에이. 소문은 다 났는데 둘이 사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막 주손병 이러면서 막 주먹쥐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예.
1: 이 소리를 배우면 정말 여태 못 배웠던 소리인 그렇죠. 것 같아요.
0: 잘 네.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1: 자, 할 수 있다 이렇게
0: 쳐주시고요.
2: 어려워하면
1: 되죠.
2: 네, 그죠. 네.
1: 맞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반소리 예술 전생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반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침 나오는 대목 비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3: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 오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조문전

저라잠자야 바람 뛰어 달려들어 저거리 치마 속속삼 벗겨 경풍으로 넣고 덕둥땅 벅중이로다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기 우드랑 둥탕 일한참 유란 흘제 바르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엇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0: 어느 날 매소와 강청재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아보와 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 늘 회자되는 말이 있다.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 속설이 들어맞는 것처럼 매소와 강청재가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연이어 재채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연이어 재채기를 했고 그 옆에 앉은 호생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재채기를 했다. 이때 차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도도도 함께 타고 있었다. 도도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향해 종이를 건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 우와, 정말 드물게 둘이 모두 연달아 재채기를 하네.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도 해야 하는데 몸 조심해.
0: 도도의 바로 옆에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이들의 중요한 투자 고객인 우 씨였다. 우 씨 역시 종이를 한 장 꺼내 코앞에 대고 힘차게 콧물을 풀며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일행은 소주로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의 일행은 소주에 도착할 때쯤 비가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도는 이번 여정에 동행한 우 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도는 우 씨를 향해 말했다.
1: 금방 비가 그칠 거고 모든 일정과 준비는 제가 다 마쳐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하지만 우 씨는 도도를 보며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도도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2: 이번에 소주에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겁니까?
0: 도도는 순진한 척하며 그냥 교류 모임에 참석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우 씨는 전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 씨는 손을 흔들며 도도의 말을 끊었고 그 사이 몇 통의 전화를 받고는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다.
2: 정말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다니.
0: 도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1: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0: 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도는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앞좌석의 호생도 좋게 받아들여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호생과 아보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했다. 앞좌석의 아보는 재빨리 고맙다고 정중하게 대답했고 도도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1: 나도 얼굴이 있는데요. 저도 보고 기분 나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우 씨가 말했다. 나는 도도가 제일 싫어요. 도도는 사업할 때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의 호텔에 도착했다. 도도의 예측이 꽤 정확했던 것인지 이때

0: 밖에서 내리던 비는 이미 완전히 그쳤다. 아보, 호생, 도도, 우씨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서저측 총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모두들 자리에 맞춰 나누어 앉았다. 서주측 총재는 일행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 아, 여러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서수까지 오는 길 정말 길고 힘들었죠? 아, 도도는 제 오랜 형제이니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 잔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0: 모두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주 총재는 참으로 쾌활한 성격이었고 주량도 매우 좋았다. 그 외에 동행한 봄 총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봄 총재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한 차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주 총재는 오직 하나의 내부 개발 계획만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참여하기만 하면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이 식사 시간 내내 소주 총재는 밖에 지인들이 모인 별도의 테이블에서 자리를 돌아다니며 매우 바빴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총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봄 총재가 아보 일행 네 사람을 다시 차에 태우고 근처의 다른 호텔로 이동하여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사람은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친 후라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호생이 도도를 보며 말했다.
1: 식사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호텔은 마치 초대소 같네.
0: 호생이 한마디 불평을 하자 옆에 있던 우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침침해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도도는 급히 해명했다.
1: 아, 봄 총재가 미리 말했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방을 일시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밤중이니 잠시 이곳에서 겨우 쉬고 내일부터는 장소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후생과 아보는 각자 방에 들어가 차 두 잔을 따르고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겨우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우 씨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도도가 방문을 쾅 하고 열고 급히 들어왔다.
1: 안 돼. 우 씨가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가려고 해. 제발 부탁이니 도와서 설득해줘.
0: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 급히 도도를 따라 옆방으로 향했다. 이런 방에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도도는 급히 우씨 앞에 다가가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일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장소를 바꾸겠다고 간청했다. 우씨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2: 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0: 도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1: 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세요?
0: 우 씨는 더욱 크게 말했다.
2: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낡은 침대, 낡은 이불, 낡은 베개, 나는 절대 이런 물건을 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해로 돌아갈 겁니다.
0: 도도는 다가가 우씨의 팔을 붙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씨는 도도를 힘

0: 껏 밀어냈다. 우 씨는 호생과 아보를 향해 말했다. 호생 씨, 아보 청재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이때 침착한 아보가 도도를 조용히 끌고 복도로 나와 짧게 상의했고 마침내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보와 호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옆방에서는 여전히 우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웃는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호생이 의아하며 아보를 보고 물었다.
1: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0: 아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1: 방금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우 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 4성급이나 5성급 고급 호텔에 따로 묵도록 조치했어.
0: 호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1: 아, 그렇구나. 이 우 씨는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드문 인물이네. 이런 투자자는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야.
0: 아버는 도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1: 도도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을 주장했어. 이런 불분명한 회의에 일행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었어.
0: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아보가 조용히 백평의 소식에 대해 물었다.
1: 편지도 거의 오지 않아. 1989년에 회사 관계로 출국했을 때 명확히 3개월만 있다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5년 3개월이 넘었어. 백평이 가고 난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차가워졌고 난 결국 따로 이사를 나왔지. 그 후 1991년 어느 날 장모님께서 나를 집에 부르셨어. 그리고 서랍을 열고 채무증서 한 장을 꺼내주셨는데 그 금액은 무려 인민폐 22,200원이었어. 장모님은 백평이 출국하기 전에 빌린 돈이니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백평이 나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일주일 후에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했어.
0: 허생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2만 여원이었지만 만약 22만 원이었다면 어쩌나 싶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때마다 백평이 전화라도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가끔 전화가 와도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0: 아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후쟁은 텔레비전을 켜서 두 사람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보가 문을 열어보니 도도와 소주 범청재가 서 있었다. 아보는 의아하며 우 씨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도도는 우 씨는 이미 소주 대호텔에 안전하게 입주했으니 이제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기쁘게 외쳤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범청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범청재는 오랫동안 남방에 살았지만 북방 사람이었기에 말할 때 가끔씩은 북방 억양이 드러나곤 했다. 범청재는 고개를 숙이며 접대가 잘 되지 않았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도도 역시 정말 미안했다.

0: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이렇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아보가 직접 돈을 내서 우 씨를 고급 호텔에 따로 묵혔기 때문이었다. 범청재는 우 씨의 숙박비는 꼭 자신이 전액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버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다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승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호생이 시간을 말하자 도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1: 시간이 정말 늦었네. 함께 밖에 나갈 의향 있어?
0: 아버는 피곤한 듯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도도는 야식을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호생은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도는 말하고 나니 오히려 배가 더 고프다며 근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먹고 돌아와 쉬자고 했다. 범청재도 함께 나가서 마음을 풀어보자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도도와 범청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청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2: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청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익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에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물론 얼주는 이 휴가기 때문에 녹음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좋기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시면 더 상세한 자문과 직접적인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열곽사도 열두곽을 더 드리니까 어쨌든 약가게 는 제일 최고로 누워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곽 사는 사람도 네곽까지 드리고 그 외에도 이 신노트라는 거 드립니다. 주로 혈압이 높고 관심병이 있고 내기책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 갱각에 붙이면 좋은 이런 발색꽃 고약입니다. 지금은 우리 중의학적으로 외치료법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열이 나도 아이들이 열이 나도 이마에다 이 처부 붙이지 않습니까? 또 발바닥에다 붙이는 거 이게 다 외치료법에 속하는데 우리 이 신노티는 앞에 흉구 가슴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우리 단중쇠라는 겁니다. 중간이 됩니다. 여기에 붙이거나 대초에 먹을 수고를 했을 때 제일 불로하게 올라오는 뼈 그 아래 오목한 게 대초혈입니다. 여기에 붙인다 할 때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발색꽃 고약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좋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다행입니다. 이게 가격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우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공장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간이 나쁘다 할 때에는 많은 신경성 질병이 나옵니다. 간하고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0: 그래서 우리 간경화람 있거나 간호미람 들어간 분들 보시오. 신경물 착각부터 옵니다. 이 혼미 상태 들어갔다도 깰 때 보면은 막 이 자기 이 자식도 뭐 알아보고 이 막 기토로 때리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이 간호미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됩니다. 때문에 에, 간이 나쁜 사람들 평상시에도 보면은 성격이 짜증이 많고 그 다음에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괴롭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그 사람이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갱년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난 어제 갱년기를 지나도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갱년기라는 게 얼굴이 벌게벌게 나고 과격해지고 심동과속이 나타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자그러면 아이오고 사석이 그저 아프다 하고 이거 역시 간이 나쁜 사람들이 갱년기를 심하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나 끌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나도 어째서 며칠 동안 그냥 여기 저기 아프고 영 살은 무기력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정신도 네. 안 나고 보다 소화도 네. 또 안 된다 말입니다. 당뇨염도 있고 하면서 옆구리도 튕기고 지방간도 있고 하면서 어쩌면 병 여러 가지 무슨 기지한 병이 자꾸 나타나면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여기저기 아예 아픈데 없이.
2: 네. 그래 지금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 깎고 왜 이렇게 먹고서 확실히 좋습니다. 먹는데 지금. 네. 예, 남아서 소화증이 알린다. 소화 봐서 잘 되지. 간이, 지방간에 있으면서 눈도 막 까까라고, 피지고, 간열이 세면서 그냥 그렇더라 말입니다. 굉장히 거두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 예, 담양이 나쁘면서 그냥 옆구리 갱기던 게도 옆구리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갱기던 게 술 아픈다, 저는.
0: 네.
2: 그리고 머리 그냥 정신 안 하더라 말입니다. 맥이 없으면서니. 걔던 게 지금 맥이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그렇죠.
2: 나쁘던 혈압도 언정이 잘 되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걸 지금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 특별히 더 좋아진 게 뭐 좋아진 거 나는 저녁에 뭐 낮이나 밤에 뒤에서 자꾸 소리 나면 자지 못하겠습니다.
0: 네.
2: 낮에는 예, 모든 데가 밀도 황 하면서 예, 머리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귀도 막 또 술 들리는 것 같을 때다.
0: 맞습니다. 그게 간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네. 나빠질 때는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는 네. 소리 나고 눈이 빠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소리 나고 뒤에서
2: 네.
0: 소리가 난다 할 때는 콩팥이 네. 하고 이게 간신 부주인데 약이 딱 맞습니다. 이런 분들.
2: 네. 그런데 요즘에 이것은 넉달 넘어 먹으니까 나 그래서 소리 나는 게 덜 나니까 저는 우왕 하더게 술 난다 머리 막 터지고
0: 정신이 맑아지지
2: 예 머리가 꼴딱선 같은 거 둥기만 하면 입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좋아져서
0: 근데 그런 증상 오래 두드면 이 오장육부가 다 나빠집니다.
2: 아.
0: 이게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예. 나타나는 증상인데 예. 짱통 뭐 잠깐지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 또
2: 예.
0: 하면 머리가 터진 듯이 아프다 이거는 대신도 예. 전형적인 예, 이 간에 독소가 쌓인 증상입니다. 우리
2: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깨나면 정신이 나고 머리 형 맑아졌습니다.
0: 그런 것도 좀 만병이 나타납니다.
2: 예.
0: 병이 아주 그래. 많이 나옵니다.
2: 약이 아무리 좋다도 쓸 때니까 낸데가 맞으면 좋더라 말입니다.
0: 효과를 봐야 되죠.
2: 예, 효과 보고 나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프던 게 많이 어서는 나사진다 저는 아프던 게.
0: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계속 먹자고 네. 오늘 또 대답 받겠습니다.
0: 요즘에는 우대가 특별히 좋은 우대 할 때입니다.
2: 예.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우리 중리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바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치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중리 치료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이 간구박에 작년 올 초순부터 먹었는데 딱 1년 먹었습니다. 그래. 이게 흡수가 다 되고 물약이고 예, 한 날에 세 번씩 먹고 정말 무슨 약을 써도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잘 효과가 도는지 아이고 아니 섬이 별로 효과인가 수로 하다가 좋다고 이랬으면 그냥 그대로

0: 입기다 그냥 그 정도는 나도 되고 뭐 어떤 되고 어떤 소리 모르겠지만 이 약은 선명하게 났습니다 사실 말이
1: 효과를 잘 보는
0: 아주 맥이 난다 이 약이
1: 네
0: 예. 이 맥이 나고 맥이 날까 맥이 높아지니까 예. 막 감지를 금방 아예 한다 이 약은 뭔지
1: 예.
0: 그럼 혈압이
1: 없다
0: 혈압이
1: 혈압이가 없다는 약입니까
0: 예?
1: 예
0: 예. 그리고 언니 소감에 밥이 영 맛있습니다. 이 약은 뭘까?
1: 예.
0: 밥이 예. 원래 그것도 그냥 밥이나 먹었는데 어느는 한 성량 거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1: 예. 이 약이 원이 효능에다 똑똑이 밝혀져 있으니까 식욕부진에 쓰라고.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0: 식욕부진에 쓰라고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언니 소감에 소변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먹는데 어느는 한 번, 누구, 두 번, 그래서 두 번은 그저 혹시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두 번씩.
1: 아, 하루 저녁에 소변을 서너 번씩 보면은 짠 것 같지 않지?
0: 예. 그래, 지금 그저 한, 혹시 가다 두 번 보고 그저 매일 한 달 전에 한 번.
1: 한두 번까지는 우리 정상을 놓치는.
0: 예. 그래, 눈이 주로 아주 필요했습니다. 눈이 확 필요하지 뭐. 그래, 사람들 말한 게 선생님들 관계 들으면 이 눈이 다 이게 간과 관계에 있다 해서 간 인해서 그렇다. 굉장히 이거 딱 간을 세게 좀 돌봐줄까 하는 이 학생이 정말 맞을 때도 눈이 피곤하지 네. 않습니다. 이 봄에 들어서 네. 눈이 아예 피곤하게 이게 눈을 좀 환하게 해준다 이야기.
1: 맞습니다. 오랜 메자라미, 황반변세라미, 시신경 위축 다 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눈병이가.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치료해야 이 안해진다 확실히 그래 나는 맨날 이야기 용 좋습니다 맥도나지 감기에걸까 나는 그것도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동이 또 이제 값이 오른다니 또 있긴 있습니다 좀 나 이제 계속
1: 싸놔야 되죠
0: 이거는 약 다른 약도 다 오른다니 이 좋은 약이 어째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광이 열두광수가 얼마 좋습니까 이 싸다고
1: 네네
0: 싸서 그네 주겠습니다 거기다가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연기 광고 고객입니다. 우리 중의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다 간하고 콩팥이가 나쁘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고혈압, 뭐 때문에 생기는가. 간에서, 이 지방을 만들어내고,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그 공능이 따라 못 가면 혈지가 높아지죠.
2: 네.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우리 그 동생이 된기 광고백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냥 평시에 그것도 자꾸 미스겁고 소화 안 되고 설사라고 거기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고 해서 병원을 가까워서 한 게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1: 아.
3: 네, 그래서 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봐도 어제 별로 저기 뭔가 호전 못 받아가더니 이게 냉기깡 900이에 좋단 말 조금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뭔 게 처음 알리는 게 그 속이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더랍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놓으니까 예, 밥을 잘 먹고 또 소화 잘 되고 하니까 설사나 하던 것도 설사하지 않고 그래 그냥 눈이 그저 깔깔해서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자꾸 충혈되고 그래야 된 생사에 많이 지금 어수됐단다 지금
1: 맞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락이 막히면서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막혔으니까 내려 못 가고 예.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눈도 뿌옇게 안 보이고 밥도 잘 못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다 그때 따라 나오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되면 다 같이 해결됩니다
3: 예, 그래서 예, 석 달 먹고 가서 검사한 게 암에 뒤뒤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기분이 영 좋아한다.
1: 네.
3: 예, 우리 보기도 벌써 알릴 때다. 이전에는 낯이 까마잡잡해서 어때 이거 까마잡잡한가 했더니만 그 병 때문에 그랬던 그런 그 이왕 먹은 다음부터 벌써 예, 낯 색깔이 벌써 밝아서랑 한 색깔이 나더란 말이야.
1: 네.
3: 알릴 때다.
1: 날 얼굴 색이 어두운 사람들 다 그게 간에 독소가 해독 못 되면 얼굴 피부에 와서 그렇게 기태 사람 또 알긴다.
3: 예. 그래서 말고도 이번에 정말 맨발을 약 맨발을 썼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지금 약이 얼마 없다며 지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겠다며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예.
3: 예.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하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병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뇌경색이든 관심병이든 이런 심내혈관 질병

0: 지금은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예, 중요하게 이 몸이 어제 자꾸 붓기지라 예. 괜히 지금 이거 먹은 후에는 몸이 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1: 저절로 신진대사가 아예 되면 수분이 빠지지 못하죠. 예. 그런데 아. 간하고 콩팥이 좋아지면은 모든 신진대사가 다 잘 됩니다.
0: 야, 그 여름에는 다 좋아지. 눈도 예, 내 늘상 어제 부었습니다. 괜히 여지 들어서 말수가게 도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야, 눈이 연고사하고 그랬는데 이 이간구복에 뭘까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 내 선생님이 이거 내 한 가지 자문하겠어요. 우리 지금 남동생이 있는데 이 간이 물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서 수술하라 하는데 이거 선생님 이간구복에 먹으면 될 수 있습니까?
1: 그 사이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즘 5mm 이상 올라가면은 수술료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수술한 다음에도 또 생깁니다. 이래서 그, 내재적으로 수술해야 될 건 하지만 조그만 건 또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치료를 진다 할 때 물질 같은 거는 흡수는 잘 됩니다.
0: 아, 그래, 선생님 그래 그다음에 수술 아예 많이 되겠습니다. 크뭐에
1: 지금 그 크면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간고 사이에 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물이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이 내려와서 장낭에 들어갔다가 또 딴중과를 통해서 십이지장에 당도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간에서 고개 오는 게 막히면 황단이 온단 말입니다. 크면은 수술해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수술도
0: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1: 그런데 문제는 해도 다른 데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래서 외과 선생님 해라 하면 무조건 하는 건 옳고 다음에 또 수술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고 후에도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꼭 이런 용지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오세용지에 대해서 꼭 써주라 하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사실 우리 무슨 병이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임시구급으로 이 약이 심장에 좋다, 이 약 먹으면 혈압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과대 광고에 빠지다 보면은 병을 데려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약이라 너무 포장을 잘했고 너무 과대 광고하고 뭐 또 이런 국가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그 선전 도구를 통해서 팔거나 이런데 매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이 약은 국가에서부터 비준번호를 독특하게 준 B20으로 된 OTC가 있는 치료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택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해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구, 우슬, 토별충, 창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 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고가병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갱성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목이 계속 붓기고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이거 역시 우리 고가병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 발목이라는 거는 우리

0: 인체에서도 큰 관절에 속합니다. 여기에 와서 심줄, 인대, 근육, 이게 다 이 관절을 변제시키는 한 개의 부속물이죠. 근데 이 심줄, 인대가 늘어났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서 또 외상적으로 한번 이런 삐걱했거나 발을 풀쳤거나 이런 분들 원래는 이렇게 한 번씩 그 심줄 인대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 한 백날씩 그걸 움직이지 말고 좀 휴식, 휴양, 보양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심할 때는 우리 거기다 기부스를 하죠. 속고를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사람 살아가면서 어디 그렇게 자기 몸만 돌보게 됩니까? 어쨌든 이튿날부터 또 걸어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힘줄이랑 인대랑 잘못 늘어난 다음에 그대로 그 암으로 붙거나 염증형 상태로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 할 때 계속 후에는 한일 그 발목이 조금만 떨어지려도 삐걱해서 넘어지거나 붓기거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몸을 이어놓는 심줄인데도 아주 큰 이 골가병을 우리 치료하고 연구하고 보양하고 이 방면에서 중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줄, 인대, 근육 이거는 주로 간에서 주관한단 말입니다. 이게 간이 든든하고 간에 독소가 아이사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삐지거나 풀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다 골가병이라고 거기다 자꾸 뭐 골가약만 쓰다 보니까 크게 효과도 못 보고 따라서 골가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다 위를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약에 들어가는 약재 자체가 쌍우람에 우가 들어간 약들이란 보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런 고가병을 안전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가? 말이 그렇지 뿌리 뽑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또 심해지지 않고 이런 치료를 견지하자면 간, 콩, 파치 이런 그 기능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순백제한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네.
2: 이 속에 있대봐, 여 지금 저도 자꾸 질질질 나가지. 거기다 또,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내서, 어째 자꾸 위 짱 하고, 국물이 우 올라오고,
3: 예.
2: 밥 한 술 먹으나, 또,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있잖아, 배고도, 예. 꿀뚝장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에 있는데 배지다에 선생님과 문이랑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3: 네.
2: 꿀뚝차고 구두는 일이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일없이 소화도 영 잘되고 식사도 영 잘한다 지금.
3: 네.
2: 예 그리고 그 소배 그렇게 구두 실체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소변이 자꾸 쉴새 없이 자주 본다. 남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소변이 샌다.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했다. 이 방면에선 특별한 효과 보는 약입니다.
2: 네, 이용 좋습니다. 네. 우리 언니 지금 내가 같이 이 지금 순백제약 쓰는데 배달 받겠단다.
3: 예.
2: 예, 오늘 배달 받으셔.
3: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총대상 말하시오.
3: 네.
4: 예, 나는 미소화 아이되고,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뻗어서 잘 아이되고, 그러면 담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3: 네.
4: 그래서 총대학생은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라 전화했습니다.
3: 몇 달 썼습니까?
4: 그냥 6달 썼습니다.
3: 예, 그럼 효과 잘 본다. 요즘 또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는 우대 활동도 있고 해서 예?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4: 예, 501-2797. 예, 알았습니다.
3: 네, 예. 건강.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순백세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몸에 있는 풍하습을 몰아내게끔

0: 냉각을 소독시키고 이 몸의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고가병 치료에서 아주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때문에 우리 순백세환 사용 설명서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우리 다리가 아프고 허리라는 게 그 중에서는 요추간판 탈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조반 토출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관절염도 이 관제염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 슬개골이라고 씁니다. 이걸 무릎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라는 거는 요추간판 탈출, 협작, 자골신경통, 마호회선증 마비 이거 다 말합니다. 그게 콩팥으로 인한 아픔. 우리 순시 있어도 허리 근육이 딱 끊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가약을 쓸 때에는 이런 약을 선택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쓰고 뭐 며칠 안 있었는데 허리 아프던 게 싹 없어지고 또 다 낫은 것 같고 이렇게 금방 효과 보는 약은 무조건 격소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들어가는 거 말합니다. 고가병 치료는 좀 장기적인 치료고 또 오래 쓰면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으로 선택한다 할 때 우리 그 어떤 고가약은 한 반여씩 쓰고 보면은 시향신경세의 평이란 게 옵니다. 객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반년 후부터 그 온몸이 심장 주위로 해서 실해진다. 이걸 시향신경세의 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객소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아이스면 바로 아프단 말입니다. 진통제 들어가고. 그런데 순백세환을 쓰게 되면은 절에 오장육부 중에서 간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어째서 고가병 치료에서 먼저 간하고 콩팥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지껏 말씀드렸는데, 진, 이 심줄, 인대, 근요, 이 고가병이 딱 뼈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근육, 통이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힘줄 인대가 싹 그 탄성이 없이 염증이 오고 잘련이 오고 이 느슨해지고 늘어나고 이제 내장이 이런 우리 내장도 방광이든 자궁이든 뭐 위든 다 이런 힘줄 인대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싹 어제는 느슨해졌단 말입니다. 어제 느슨해지는가? 간이 나쁘면 이 힘줄 인대가 잘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가병 치료에서 효과 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순백세환이 그 공농 주치의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나 다리에 이런 고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치료 효과를 본다고. 그래서 그 도리상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고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순백세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연변 그저 좋다고 말하기에 너무나 많은 매력이 가득합니다. 한동회 작사 렴종성 작곡의 우리 연변 조화라는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을 마음껏 노래합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도 쉼터가 있나요?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 오늘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세요. 김학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내 가슴속에 간직한 사람. 그 한순간이 바로 나만의 사랑입니다. 한하나 작사 장난 작곡의 나만의 사랑. 안녕하세요.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 진순자 작사 김명일 작곡의 친구야. 이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연영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예약한 숙소가 기대와 다르거나 음식의 맛이 입맛에 맞지 않은 등 여행 중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이런 작은 불편함도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창문을 통해 비를 보며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상 밖의 숙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즐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닐까요?

국내리 향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동부 해안에 위치한 산동성의 중요한 해양경제의 중심이자 관광명소인 청도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도시의 총면적은 약 11만 2,993평방킬로미터이며 해안선 길이는 816.98킬로미터에 이르고 주변에 49개의 섬이 분포해서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자랑합니다. 도시는 황해에 접하며 북쪽으로는 제남,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인접해서 역사적으로부터 해양 교역의 중요한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도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현대적인 모습은 19세기 말부터 형성됐습니다. 1897년 독일이 청도를 점령한 후 도시 계획과 건축을 진행하며 유럽풍 건축물을 대량으로 건설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스타일의 건축물이 남아있어서 동양의 범일이온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특히 팔대관, 청도 대성당, 관동거리 일대는 유럽풍 건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인기 명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청도는 중국 해양경제의 선도도시로 해양수산, 해양공업, 해양관광, 해양운송 등 분야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청도 맥주는 1903년 독일인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해서 도시의 상징이 됐고 맥주 박물관을 통해 그 역사와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도 활발히 발전하며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 청도는 기온이 쾌적해서 5, 6월과 9, 10월은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로 해변 활동과 관광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금사탄 등 유명 해수욕장 외에도 소청산 등의 산악경관과 여러 호수경관이 어우러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는 현지 특유의 해양문화 풍속이 잘 살아있고 매년 맥주축제, 해양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도 청도는 역사적 건축, 아름다운 자연, 발달한 경제가 어우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양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청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청도 맥주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곳으로 청도 맥주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청도 맥주는 량질 보리와 량질 호프, 로산 샘물로 이루어져 거품이 하얗고 부드러우며 맥주의 색깔이 투명하고 그 맛이 상큼하며 시원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는 유명 브랜드입니다. 1903년 8월 15일 게르만 맥주 회사의 독일의 영국 상인은 독일군이 청도를 점령한 후 맥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량의 독일군이 집거하고 있는 청도 병영 옆인 등주로 56호에 게르만 맥주회사 청도 분회사를 합작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도 맥주 공장의 전신입니다. 공장에서 맥주가 생산되면서 시장 수요량이 많아지고 북경, 상해, 천징 등 국내 여러 도시와 향항에서도 판매됐고 1906년 윈현에서 열렸던 세계 맥주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남경 국민정부가 청도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름을 청도 맥주 공사로 변경을 하고 2년 후에는 청도 맥주 공장으로 변경했으며 맥주 상표는 여전히 청도표 한 개만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청도 맥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4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수출량은 전국 맥주 수출량의 50%에 달합니다. 개혁개방 후 청도 맥주 공장에서는 전문 관광 접대실을 설립하고 국내외 관광 손님들한테 청도 맥주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참관시키고 100년 기업의 풍채와 직접 생산선에서 나오는 청도 맥주를 맛보게 하면서 청도 맥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도 맥주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도 맥주 박물관은 청도 맥주 유한회사에서 투자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맥주 박물관입니다. 전시관의 면적은 6천여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국가 1급 박물관이기도 하고 국가 4의급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는 청도 맥주의 100년이 넘는 역사와 맥주 제작 과정을 전시하면서 우리나라 맥주 공업 및 청도 맥주의 발전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주 박물관 건물은 유럽풍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맥주병을 전시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100년 역사와 문화 구역, 생산 구역, 다공릉 구역입니다. 핵심 구역인 역사 문화 구역에서는 문자와 문헌, 사진 자료를 통해 맥주의 기원, 청도 맥주의 유고한 역사와 영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인 생산 양조 구역에서는 예로부터 사용하던 설비와 생산 양조 환경을 그대로 남겨두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도 맥주의 생산 과정과 역사적 시기별로 서로 다른 생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인 다공릉 구역에는 맥주 시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음 구역과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와 품질의 청도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기념품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맥주 공장, 미니어처 모형으로 보여주는 맥주 제조 과정과 각종 장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맥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도 지역의 맑고 풍부한 수자원과 맥주 양조법이 결합돼 유명한 청도 맥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보리를 싹 틔운 매가와 홉을 물로 추출해서 매가즙을 만들고 여기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다음 숙성, 려과 과정을 거치면 맥주가 완성됩니다. 또한 발효 형태, 효모의 종류 및 특성, 숙성 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맥주의 종류가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청도 맥주 박물관에서 그 이모저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교입니다. 이 잔교는 청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청도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잔교는 청도만에 위치했는데 길이가 440m, 너비가 8m로 청도시 제일 중심지역인 중산로에 있습니다. 30년대의 잔교는 청도 10경 중 제일 경이었고 2001년도엔 국가관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4의급 관광지로 명명됐습니다. 잔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100년 동안 청도의 굴욕적인 세월과 발전과 건설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혹시 기차를 타고 청도역에 도착한 분들은 보셨을 텐데 현재의 청도역은 바로 일본군이 청도를 점령했을 때 지었던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기차역 뒤가 바로 잔교입니다. 잔교는 원래 1892년에 청정부 부대가 군수물자의 운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청도에 두 개의 부두를 만들었는데 그중 한 개가 바로 잔교입니다. 다리 끝에는 회란각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민족 품격의 2층 발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채색 유리 기와로 덮여 있고 24개의 붉은색 칠을 한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한 바퀴 둘러보면은 청도만과 주위의 여러 관광지, 저명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소청도입니다. 소청도는 나무가 무성하고 삼림 비봉률이 높아서 멀리서 보면은 녹색을 띠는 섬처럼 보여서 청도라고 이름을 달았고 청도시로 개명이 되면서 이 섬을 소청도라고 불렀습니다. 소청도는 그 모양이 바위 올림처럼 생겨서 금도라고도 불렸습니다. 소청도 제일 정상에는 높이가 15.5m 되는 하얀 추형의 등탑이 있는데 팔각형으로 서서 통째는 흰 대리석으로 됐습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탑의 꼭대기에는 흰색 수정 거울이 있습니다. 이 또한 회전식으로 거울에 반사돼서 전력 발광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발대관 풍경구입니다. 성도에 또 다른 유명한 풍경구가 있는데 바로 이 발대관 풍경구입니다. 네, 이 발대관 풍경구를 보면은 공기가 맑고 환경이 우아하고 서양식 별장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품격으로 지어져 있기에 만국건축박물관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별장사회를 걷다 보면은 최상의 산책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팔대관이라고 이름을 단 것은 바로 최초의 여기에 여덟 갈래의 관자 이름을 붙인 도로가 있어서 팔대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관로, 가욕관로, 함곡관로, 정량관로, 림회관로, 영무관로, 자형관로, 거용관로 이렇게 여덟 개 거리가 있는데 여기엔 러시아식 건물, 영국식 건물, 프랑스식 건물, 독일식 건물, 미국식 건물 등 20여 개 나라의 건축 품격을 갖고 있어서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곳 발대관에 와서 영화를 찍는 천연 영화 시트 상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대관의 매개 거리마다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매개 거리마다 피어있는 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꽃거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해수욕장입니다. 팔대관 풍경구 정면이 바로 제2해수욕장입니다. 잔교가 위치한 곳이 제1해수욕장이고 해수욕장의 길이가 총 40km 되는데 제5해수욕장까지 있습니다. 화성루는 바로 팔대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대표성적인 별장입니다. 이 별장은 건축면적이 753.7평방미터이고 별장은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대가 있습니다. 화성루는 1932년 러시아 사람이 수건을 했는데 건축 품격은 전형적인 유럽식으로 히랍식과 로마식 품격을 더했으며 콜롬비아식 건축 특색도 갖고 있습니다. 화성루의 서쪽으로 내려가는 돌길이 있는데 그 돌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제2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독일이 청도를 점령하는 초기에 독일 총독이 말을 타고 여기 와서 산행하고 해수욕을 즐겼던 곳이기도 하고 장계석이 살았던 별장이기도 합니다. 팔대관은 독특한 경관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오사광장입니다. 오사광장은 도시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인된 오사운동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으며 광장의 메인 조형물인 5월의 바람은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인기는 관광명소인 이 광장은 북쪽으로는 시청,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양쪽에는 주거 및 상업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0헥타르입니다. 광장 주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은 5월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라선 형상 조각물입니다. 광장에는 다양한 분수가 흩어져 있어서 화려한 장식을 더해줍니다. 이곳의 야경은 아주 훌륭합니다. 습한 공기와 잔잔한 바다 바람은 식사 후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맑은 날에는 많은 젊은 연인들이 광장에 모여들고 하늘에는 연이 날고 있습니다. 오사광장은 시청광장, 주황광장, 해변공원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부분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광장은 청도의 지역 특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온갖 해산물과 장신구를 파는 행상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붐깁니다.

다음은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입니다.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는 청도시에 건설된 요트 부두입니다. 45헥타르 규모의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는 오사 광장과 동해로에 인접했고 2008년 제29회 올림픽과 제13회 장애인 올림픽의 요트 경기가 열린 장소입니다. 청도 올림픽 요트 센터

의 친환경 경기장 건설은 주로 육지 구역과 해상 구역을 포함하며 총 계획 투자가 3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에는 해상 공사보다 더 많은 육상 공사가 포함됩니다. 스포츠 빌리지, 물류 공급 센터, 미디어 센터, 국가 항해 센터, 5성급 호텔, 국제 요트 클럽, 해변 부두,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이 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골프 카트가 청도 장애인 올림픽 빌리지와 부두 및 작업장 사이에서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업장의 양쪽 끝에 두 대의 크레인이 있어 요트와 같은 대형 용골 보트를 지지대에 들어 올려 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방파제 등대에서 레이저 쇼가 이른 저녁부터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해만을 건너면은 유명한 오사 기념비와 청도의 상징적인 해안가 건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한 청도시에서는 설계 시에 경기장의 올림픽 이후의 사용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올림픽 요트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은 국가급 요트 스포츠 학교이자 수상 스포츠 훈련 센터가 됐습니다. 올림픽 요트 경기장 전체가 대중에게 개방돼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의 장소이자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호산 공원입니다. 신호산은 청도시 시남구 중부에 위치했고 해발 98m, 부지 면적 6만 3,900여 평방미터인 산입니다. 해발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녀오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관광지로서도 인정을 받는 한편 현지인들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험준하고 높은 산은 이 산을 정복했다는 쾌감과 커다랗고 높은 산세가 주는 웅장함을 선사하는데요. 하지만 이 신호산은 그런 웅리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시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산행을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산은 30분 정도 등산을 하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부담 없는 코스입니다. 신호산 등산길 곳곳에는 돌을 깎아 만든 조형물, 조각상들도 심심찮게 설치됐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즐겁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호산은 단지 산이 아니라 공원이 풍경구이기 때문에 신호산을 둘러싸고 여러 놀거리가 많습니다. 육각정, 옹란정, 회전청 등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시간이 되시면 신호산 공원도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여행은 장소의 거리나 비용에 관계없이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해외여행이든 주변 도시를 탐험하는 단기 여행이든 심지어 자신의 동네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작은 여행이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모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들을 즐기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현재에 몰입하며 우연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디서나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의 정겨운 향기를 담은 멜로디, 최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으로 된 부부를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기억은 향기로 남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으로 된 그대의 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아주 가끔씩 제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일 때도 있고 작게 포장된 디저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받은 선물은요, 늘 큰 기쁨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한가슴 가득 감동이 차오르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나도 큰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갑절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구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단백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요, 다이어트 식탁으로 안성맞춤인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한감에도 좋은 고단백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는 게 좋다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틴은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 다른 채소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섬유질에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면서 고단백입니다. 지금 쥐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나 베이컨 마리로 흔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트산, 비타민 B와 C, 칼슘, 린, 칼륨, 무기질을 분배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으로 우수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폐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손상되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위 중 하나가 폐입니다.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 물질들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폐 건강 관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폐 기능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베리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 산소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는 혈액을 청소해주고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엽록소가 많으며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요,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섭취해줌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추 또한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고추에는 펩사이신이 풍부합니다. 매운 맛만 내는 성분인 것이 아니라 캡사이신은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점막을 활성화해주고 감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폐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이어서 자몽. 네, 이 자몽에는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준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늘. 마늘과 양파에 톡 쏘는 것은요, 성분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에도 도움이 되죠. 이런 성분은요, 염증을 감소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감염을 막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컨셉을 정할 때는요, 가족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도 나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컨셉을 정했다면요, 그 컨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 하나하나를 조합해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벽지, 장판, 뭐 이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가 뭐 시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생각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 이 시각적 감각을 채우는 인테리어는 사이즈, 텍스처, 컬러 혹은 재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분위기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쁘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보고 유채색에 다양한 컬러를 조합한다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 공간의 컬러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채워보면 어떨까요?

둘째로 후각. 냄새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냄새는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연결이 되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로 전달된 냄새는요, 감정과 심장 박동, 혈압과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요, 흔히 뭐 냄새보다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향기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향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집 구석구석 놓으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냄새로 엄마는 행복 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또 향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컨디션에 맞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놓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각. 미각 인테리어로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 하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멋진 인테리어로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미각 인테리어입니다. 예로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면은요,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카페 컨셉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거나 고즈넉한 찻집 인테리어를 완성하거나 테라스에서 가볍게 즐기는 티테이블을 놓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촉각. 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는요, 풍성한 느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역시 내 삶을 매우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지요. 내가 좋아하는 재질을 소재로 화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로 메탈, 유리, 대리석, 나무, 천 등등 각기 다른 물질들은요, 깔깔하거나 또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은 물론 차갑거나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본다면요, 바로 촉각이 행복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안 벽지 바닥과 같은 부분은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소 어렵겠지만 가구나 소모품들은요 다양한 재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의 포인트 요소를 적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촉각이 행복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무장 대우였던 신사군 제3사 간호원 및 여전사 고정란입니다. 고정란은 1925년 5월 23일 강서성 무양현 축장촌의 한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때로는 끼니조차 입기 어려웠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고정란을 밀대 메고 주변 마을로 국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노국이오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란이 처음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빠 고증경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오빠는 고향을 침략한 적들을 몹시 증오했다. 현지 당조직의 지도 아래 고향의 가난한 군중들을 모아 항일무장단체를 조직하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맡아 적들 간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지라 팔다리가 잘리는 등 참혹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이 많아서 매우 무서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당시 고정란의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항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네를 신사군 제3사 보급부대로 이동시켜 군복 및 피복관리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전우가 내 곁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란은 회상을 했습니다.

큰 전투를 치른 후였습니다. 부대 상관의 명령으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전사가 함께 전장의 잔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돌아가던 참이었는데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던 나누던 중에 곁에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종란과 동료 전사가 그를 일으키려 했을 때 쓰러진 전우의 등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총탄인지 알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종란과 다른 전우는요, 긴급히 부상당한 전우를 근처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에 맞은 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종란 일행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었고 고정란과 동료는 일본군 섬멸 당시 도망쳤던 잔당들이 쏜 저격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전우는 아주 젊었는데 항일 승리를 목전에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중란의 눈가에 얇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요전사 고종란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함단의 글입니다.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살자. 참으로 오랜만의 행차이다. 하루에 한 번씩 통하는 버스를 타도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은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길에만 나서면 손을 쳐들기도 바쁘게 택시들이 쌩나고 눈앞에 와서 대령하는데도 오랫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만 뜨면 시장에 나가서 고춧가루 마대를 들었다 놨다 해야 수입이 있다지만 반나절 자리를 비운다 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쉽사리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굳건하게 자리에 붙박쳐 있다가 오늘에는 무슨 생각에 훌쩍 차를 탔는지 모르겠다. 시원하게 쫙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싹 다 바뀐 풍경들이 눈에 안겨왔다. 도대체 어느 동네였던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길 옆에 세워진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앉은 차는 어느새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 10대 시절의 활무대였던 좁다란 길에 들어섰다. 그 전날에 울퉁불퉁해진 흙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귀에 쨍쨍 눈에 삼삼한 이곳 봉미라 강변의 물소리와 돌방천, 감자골의 천방지축들은 학교를 가다 말고 물놀이에 신이 나곤 했었다. 손끝에 닿던 돌의 감촉과 종아리를 휘감던 물의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다. 막디 맑은 봉미라에서 풍덩거리며 물장구를 치다가도 동동 시름없이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물놀이가 끝나면 젖은 옷을 햇볕에 뜨거워진 돌 위에 늘어놓고는 빙 둘러앉아서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먹곤 했다. 하얗게 회칠을 한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고추며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팔락이는 모습은 참으로 예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워둔 지 10여 년 되는 집은 무심하게 떠나버린 집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모양인지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삐딱하게 드러누웠다.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고 아버지가 덧대놓은 문풍지는 햇볕에 삭아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바람을 막느라 잠옷을 가득 박아 누워서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는 포대기는 색이 바래져 있었다. 알른알른하던 이불장이며 꽃무늬 소래를 줄 세워 얹어두었던 식장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형체만은 그대로였다. 돈이 좀 되는 쇠가마와 물봉품마저 다 팔아버린 바람에 감아먹은 행등그려 했다. 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이라 할까. 언제 멈춰섰는지 모르는 벽시계가 정확히 3시 50분에 멈춰선 채 걸려있다. 우리 오붓했던 다섯 식구들과 일상을 함께했던 두턴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엮인 벽시계를 쳐다보니 명심해서 보름에 한 번씩 시계탑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간다. 쌀을 저장해 두었던 괴는 쥐들이 다 썰어놓아서 완전한 골동품이 되었고 문틀에 박아놓은 대못도 다 삭아서 손이 언뜻 스치우니 툭 끊어졌다.

아랫집 새댁이었던 명철 엄마가 해마다 집을 칠하고 남은 뺑기를 들고 와서 칠해두었던 반들반들한 마루는 파란색이 싹 바래져서 그냥 널판자가 되어버렸다. 동네를 돌면서 시루떡 심부름을 하다가 구멍가게 수탁한테 쫓겨와서 무릎방아를 지었던 철길도 어느새 기다리 쑥들이 꽉 박아서서 좁다란 오솔길이 되었고 후독수수 따다가 구워먹던 달콤한 추억이 깃든 담배 건조실도 지붕이 싹 날아가고 없었다. 민들레꽃 노랗게 핀 들판에서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곱게 피어 그림 같던 동네. 철길을 따라 펼쳐진 딸기밭에서 따먹던 탐스러운 딸기며 빨갛게 익은 가시 열매로 손목걸이를 만들던 일들이 어지런 듯 생생하다. 어렸을 때에는 못 떠나서 안달이던 고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라는 말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느라 바빠서 얼굴마저 가물가물해진 그 시절의 10대들은 너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운 추억을 묻어둔 감자골에 와서 살자면서 고향 사람들 위챗방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곤 하는데 정작 이렇게 온기마저 사라진 동네를 와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리마레해지기 전에 다들 힘을 합쳐서 저기 샘물이 퐁퐁 솟는 약수터 곁에 길다랗게 집을 짓고 다같이 모여 살 수는 없을까. 도랑물 옆 미나리를 낫으로 쓱쓱 베어다가 조물조물 묻히고 톡톡 터지는 감자에 돌각담에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된장에다 푹 쪄서 먹으며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서로 감춰두었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난다. 그 전날 감자골 청춘들이 하루빨리 금이 환영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가꾸고 이곳에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애매모호한 꿈이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함께 살자꾸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 리경의. 새하얀 조갓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동네, 푸른 논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용히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잊지 못해라 고향마을 동구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말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양지바른 언덕 아래 햇빛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을 굽어보고 울퉁불퉁한 흙길로 오가는 수레를 바라며 외로이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사시상철 한자리에 서서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며 세월의 나이를 새기며 고향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까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얀 옷의 농군들이 이 땅에 첫 모습 되는 것도 지켜본, 언제 한번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주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동구박 느티나무 한 그루. 동력의 때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며 초나 초동 한자리 지켜온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 한 그루. 고향 떠난 사람들 언제 오나, 고갯길에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혹시나 면목이는 사람들 오나, 허리 구부정한 고향의 느티나무 한 그루.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싱그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복경 시간으로 0시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모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모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3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강,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강,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쥐와 인간은 노벨 문학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 존 스텐벡의 작품인데요. 두 뜬에게 일꾼의 꿈과 우정을 그린 길지 않지만 짙은 여운을 남기는 중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조지와 레니의 오랜 우정과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려는 그들의 소박한 꿈이 경제 대공황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도돌이 일꾼들의 외로움과 비애, 운명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지만 어수룩한 거구의 레니, 작고 다부진 조지, 성격도 외모도 정반대인 두 사람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담요 꾸러미를 짊어지고 일거리를 찾아 캘리포니아의 농장들을 전전하는 두 사람은 남의 땅에서 일하고 푼돈을 받는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고 가축을 키우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가는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으로 두 친구가 겪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런 정신나간 친구랑 자네처럼 영리하고 작은 친구가 함께 돌아다닌다니 재미있지 뭔가. 대부분의 일꾼들이 혼자서 떠도는 반면 성격과 외모가 정반대인 주인공 레니와 조지는 늘 함께 다닙니다. 힘이 장사이고 거구인 레니는 순수하지만 어수룩해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한편 작고 기미한 조지는 그런 레니를 타박하면서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독자는 조지가 레니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분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며 레니와 함께 다니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조지가 마보 슬림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한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게 더 좋으며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다니면 아무 재미도 없이 지내게 되고 결국 속이 꼬여서 남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지는 레니와 함께 다니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렇듯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인 조지도 레니에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농장에 연후 고립된 등장인물들과 대조를 이루던 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애석하게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록 해칠 마음은 없었다 해도 레니의 커다란 소나귀에서 작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듯 결국 레니도 조지의 손에 죽고 맙니다.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거대한 모기 사슬의 일부로 포섭되고 맙니다. 비록 조지의 선택이 레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조지와 레니를 비롯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제각각 외로움에 허덕이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다 한쪽 팔을 잃은 늙은 일꾼 캔디는 병든 개를 벗삼아 지내는데 동료 일꾼들은 냄새가 지독하다며 그 개마저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농장의 위란 검둥이며 곱사등인 마구간지기 크룩스는 백인 일꾼들의 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실은 외로움에 쩔쩔맵니다. 또한 농장주 아들인 컬러의 헤픈 아내는 실은 남자들뿐인 농장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외로운 젊은 여자일 뿐입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작은 땅덩이를 꿈꾸며 컬리의 아내는 영화 배우를 꿈꿉니다. 이들의 꿈은 일견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 혹은 행운을 통해 이루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함께 쫀을 모아 작은 집과 3,000평짜리 땅과 소 한 마리와 돼지 몇 마리를 갖게 될 거야. 저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부드러운 온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 친구와 함께 일하고 즐기며 살고픈 소박한 바람이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묵묵히 고발하며 그 어떤 탈출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도 조지와 레니가 마지막까지 돌림 노래처럼 함께 되뇌던 희망의 구절은 독자의 귓절을 맴돌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이야기의 시간을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4일간으로 한정하고 또 장소를 설리너스 강가와 농장으로 한정한 채 설명적 진술을 배제하고 정경 묘사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외면 묘사로만 일관합니다. 하지만 얼핏 단순 담백해 보이는 그 행간에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반되는 조지와 레인이라는 두 인물의 우정과 애환, 낙원에 대한 희망과 좌절 같은 감정이 저절로 배연화와 어느새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결말에서 사소하고 평범한 조지의 동작과 대사에서 그의 서글픈 심정이 절절하게 배연화와 심금을 울립니다.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꼽는다면 연극적인 특성과 간결함입니다. 연극의 대사처럼 군더더기 없이 응축된 대화문은 각 인물의 성격을 탁월하게 드러내면 물론 사건의 단서와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각기 경험하는 소외와 그들이 지닌 한계는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 선명히 제시되며 화자는 일련의 사건을 담담한 문체로 쫓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믿을 수 없이 참혹한 결말을 마주하고도 그 책임을 특정한 한 인물에게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일은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현실의 무게감만이 독자를 짓누릅니다. 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담담하고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평단의 찬사는 물론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스타인백을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간결한 대웅 도리안은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고 그의 연인인 사진작가 로라는 피바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방의 문과 창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드리안이 이 사건의 최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협의를 벗기 위해 에드리안의 개인 변호사 펠릭스는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금메달 변호사 버지니아 굿맨을 소개합니다. 버지니아는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해 치명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검찰이 중요한 목격자를 확보했고 3시간 후에 법정에 출석시킬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에드리안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변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 거짓말과 진실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드리안이 처음 내놓은 것은 그가 정교하게 꾸며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로라와의 불륜 관계를 신비한 인물에게 들켜 10만 유로의 침묵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로라의 휴대폰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고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 에드리안을 기절시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로라는 이미 죽었고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대리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피해자 서사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한눈에 거짓말을 간파하고 신문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소년 다니엘의 실종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마침내 위장을 벗고 밀실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더욱 끔찍한 살인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의 가장 존경한 점은 라쇼몽식 서사 기법을 사용해 진실의 거짓말 속에서 계속 뒤바뀌도록 한 것입니다. 이야기 버전이 수정될 때마다 한층씩 인상이 벗겨지고 처음에 불륜 협박에서 교통사고 은폐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에드리안의 이기심, 냉혹함, 위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로라의 나약함과 참회, 다니엘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는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의 인성 묘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극한의 논리와 반전으로 관객의 긴장을 끈 끝으로 조입니다. 밀실 살인 사건의 해결, 침몰 진실의 폭로, 가짜 변호사의 정체 반전까지 모든 반전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사건 해결 이야기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0: 사람이 명예와 욕망에 휩싸이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랑과 정의는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완벽한 범인은 없고 치밀에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통쾌한 복수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죄악은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님은 마음속에 숨겨진 양심이고 모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걸작을 넘어 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모든 관객들에게 선악과 진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2: 노동은 사랑을 전해줍니다.
1: 노동은 꿈을 심어줍니다.
2: 노동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1: 평범한 일터에서 빛 뿌리고 있는 그대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화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경철 작곡의 명절놀이 보내드립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한 가요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연변, 경치 좋고 자연 자원이 풍부한 연변입니다. 연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숙하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보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 가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80년대에 창작된 속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령 보내드립니다. 많은 부부 가수들이 애창하고 있는 가요. 오늘은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를 기약해보며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한홍국 작사 허은식 작곡의 백산의 붉은 꽃 보내드립니다. 허망한 정서의 이 가요는 많은 남성 가수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뒤처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시골의 정서를 노래한 가요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윤호 작사, 김봉호 작곡의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준비했습니다. 안땅 장단으로 된 이 가요에서 붉은 태양이 조국 변강을 비추는 한 폭의 화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구,

대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0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늘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행복이 퐁퐁퐁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요? 매일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아플 때에는 밤새 곁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또 학교에 갈 때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문 앞까지 바래다 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리처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실 때도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는 햇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머니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어머니께서는 꼭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림금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방 정돈하기, 옷 정리하기, 장난감 치우기 등 작은 집안일부터 도와드리는 것도 어머니를 위한 효도인데요. 어린이가 스스로 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어머니의 수고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에 힘쓰는 모습, 이와 같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머니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춘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꽃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성도 우리가 성장하는 내내 늘 함께한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정태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가야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친구들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밝게 인사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푹 자면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오늘부터 천천히 전해보세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000

0: 가능하십니까? 일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단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길대중인문진부에서는 예, 북경의 이름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예, 염지강 선생, 예, 길대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예, 예, 돌아오는 5월 10일, 예, 오후 1시부터, 예, 문진을 시작하는데, 12일에는, 예, 온군 하루를 문진하고요, 예, 13일에는, 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문진을 합니다.
0: 네.
1: 어째서 이분을 진맥 전문가라 하는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알겠죠? 중의를 하는 분들이 보통 환자를 볼 때 진맥을 하거든요. 이분이 진맥을 하는 방법이가 조금 틀립니다. 칠보 진맥법이라 하는데 제가 말이죠. 문헌을 찾아보니까 칠보 진맥법이라는 것은 강시 3년도에 1664년도입니다. 편찬된 맥결회변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진맥법입니다. 이 진맥법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보다 조금 틀립니다. 능히 말이죠. 이 진맥법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이 띈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더 말이죠. 심도 있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의학의 특색을 알려서 변증론치하고 정체관념으로 변증론치를 하는 이 방법을 쓰는데 처방을 또 내드립니다.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죠. 박수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염지강 다이프가 말이죠. 무슨 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어지럼증, 쉐윈이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환, 여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리고 노중풍의 중풍의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환, 그리고 결절성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 그리고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 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신장병, 선장지병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만성

0: 간신염에 간담질환 여기에 보게 되면 간염이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에 발생하는 질병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상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허리 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이런 병증에 원인 불명으로 말이죠. 맨안에 맥이 떨어지는 무기력증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원인은 이분이 이번 달에 5월 11일에 오전에 오셔서 오후 1시부터 문진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찰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으로 놓고 본달 때 뇌혈관 질병이라 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말이죠. 병변이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말이죠. 뇌 공능장애로 일으키는 이러한 질병들입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날 때 매년 보게 되면 대략 1,500만 정도로 말이죠.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중국에는 인구가 많고 대국이기 때문에 또 차지라는 비율이 높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로 말이죠. 차지합니다.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0만 명에서 보게 되면 300명 정도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치료도 잘 되지도 못하고 사망률이 또 아주 높습니다. 10만 명 정도에서 보게 되면 근 말이죠. 150명 정도가 말이죠. 이 뇌혈관 질병으로 사망이 됩니다. 아주 그 무서운 질병이죠. 어떤 질병들을 포괄하는가 하게 되면 뇌동맥 주간경화, 뇌혈전, 뇌전색, 그리고 출혈성 질병에 뇌혈관이 발열돼가지고 출혈한단 말입니다.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그리고 뇌혈관에 생기는 협착증에 고혈압에 뇌에 생기는 동맥의 종류에 그리고 노경스란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말이죠. 고통스럽거든요. 병신의 주찬이란데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절룩거리는 현상 혹은 말이죠. 최선 탄환에 온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에 거기다가 또 말이죠. 치료가 되지 못하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중시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크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주성 위험도 있는데 어쨌든 해장하는 소리에 이 가스도 통화되고 그다음에 대장하니까 숨도 차고 그리고 거기다 또 더 바쁜 거는 있잖아.
0: 예.
2: 이 사람이 자꾸 급하면서 아 불씨를 어디 옆을 들여와서 이것도 자꾸 옷을 족치고 이래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어제 아이 낳고 그리고 예, 김태문진의 그 부경 전문가 선생님 약을 지금 전부 따로 썼는데
0: 예.
2: 이 배수 꺼지면 가스도 잘 통하고 요 숨도 아예 차고 예?
0: 예.
2: 밥맛도 좀 돌아서 오고 그리고 그렇게 요실금이 있어서 그 자꾸 어서 좀

0: 시던 게 거기 지금 많이 좋아서 소리에 지금 옷 안 좋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예.
0: 선생님 용용하신다. 나 이걸 해서 다른 선생도 보이고 약을 많이 썼는데 알게 된 게 이번에 선생님이 말을 만나서 지금 예 용 좋습니다.
1: 예예.
0: 예. 예, 시비 날로 용 복잡해서 시비 날로 미루 예약하기시오.
1: 예, 그럽시다. 그날에 오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뇌혈관 지병에서 가장 말죠 치료하기 바쁘고 진단은 말죠 내기 허란데 치료하기 바쁘고 혹은 말죠 주산이라 하는데 병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 중풍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중풍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식이 가는 분들도 있고, 이스스디오, 그 다음에 편탄이 오는 분들, 반신불수에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전선 당황, 온몸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중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경에 부지이빙, 지외빙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겠지만은 이 병이 오는 걸 예방하는 것이 말이죠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큰 병원에서는 지금의 지외빙크란 이런 과실을 많이 내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풍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그럼 예방하자게 되면 먼저 말이죠 중풍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무슨 이 혈압도 지금 조절 안 되고.
1: 예.
3: 아침에 답답하고 이래서 이 혈압 높을 때는 180도 올라가고.
1: 예.
3: 100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그, 저 전부 따부터 그 북경에 좋은 그 염원자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1: 예, 예, 예.
3: 이 지금 이 혈압 조절 되는 것도 많이 낫고 늘상 가슴이 답답함이 그래도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예예. 예, 예.
3: 이분이 12날 한 번 더 예약해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날에 오십시오. 예예. 예.
3: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저기 북계에서 온 저기 엽지강 선사의 치료를 이미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축하드립니다.
4: 에너지
1: 예.
4: 나던 것도 많이 났고요.
1: 예예.
4: 그 다음에 저기 혈압이 혈압 났던 것도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4: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염지강 선생 지금 한 번 더 별로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연결해 계십니까?
4: 예.
1: 그러면 11일 오후로 우리 연락합시다.
4: 11일 오후, 예.
1: 예, 예.
4: 예, 예.
1: 예.
4: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1: 예. 예. 그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중풍의 예방.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중풍에 걸리게 되면 예, 치료가 잘 되지 않은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예, 중풍에 걸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 속에서 많이 생기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 예방조치를 예,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중풍에 올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 중풍의 주요한 위험 인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분비계통의 질병인데 예. 당뇨병 환자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속에서 말이죠. 예. 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예. 출혈성 중풍이라든가 혹은 결혈성 중풍 이 예. 기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고수혈증 하는데 하늘로 당구천이라든가 간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말이죠 많이 높은 분들 이 지표를 말이죠 제때 말이죠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이 수고하십니다.
1: 예 나.

0: 예.
1: 예,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1: 그래, 예, 어디나 온몸이 아픈 데 없고, 예. 그 목이도 마르지만은, 어떨 때는 또 눈도 잘 안 보이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을 해서,

0: 통을 했어요. 알타가 이번에 이 그런 중요한의 그 방송을 듣고서 거기 찾아가서 보니까 그 신경외과 박윤덕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받고 예 중약을 쏟아 먹었는데
1: 예, 예.
0: 두 번 쏟아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예 축하드립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쏟아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약이 가능하시죠?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맞아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전번에 위가 많이 아프고 시큰물이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게 힙도 아팠습니다.
1: 예.
3: 그래서 친구 소개로서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천약과 죄다 먹으라 해서 거기 가서 두 번 죄다 먹었는데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예.
3: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다시 천약을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아, 예. 저는 예. 요지간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4: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4: 낼 수가 없고, 예.
1: 어.
4: 앞이라고, 어떻게, 그, 저, 무슨, 저, 수면제를 조금 어떤 때는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1: 예, 예, 심하구만요. 예.
4: 예. 그래서, 그, 저, 몇 달 전에, 그, 저, 박인덕 그 선생님이 그 약을, 예, 참약을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걔, 그때는 효과 봤는데,
1: 예.
4: 이번에 또 이래 놓을까, 이게 좀, 그래서 그, 저, 박인덕 그 선생님이 약을 조금 먹으려고 그래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예. 예. 줄을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5: 저는 저, 장촌에서 오신 선생님의 환자인데요.
1: 예, 예, 예.
5: 네, 어제 그저께 전화했는데, 좀 일이, 저, 적재어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1: 예, 예, 예.
5: 그, 정 여사님한테, 홍익하시는 정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1: 네.
5: 어제 저 뭔가 사문으로 병 보이고
1: 네, 네.
5: 예, 약거지 정유교사님이 여기를 오늘 택배를 붙여준다니까
1: 네.
5: 아니 너무 고마워서
1: 영나죠 네,
5: 예. 예, 그나마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더
1: 전이죠
5: 세월입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예.
5: 감사해서 좀 어디 또 진정한 각도에서 저 뭔가 뭐 방송 드릴 것입니다.
1: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진찬해 주셨습니다.
5: 예, 고맙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나는 어째 요새 마투수 있는데다가 항상 다리 어째 이렇게 절이 나고 거서 걸지도 못하고 뽀뽀대나니 자가로 10년 토요일 앞니다. 예,
1: 예, 예. 예.
6: 사실은 요새 마초도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왔지. 예를 저래서 꼼짝 걸지 못해.
1: 아, 심하구만, 예.
6: 예, 심한다. 그래, 예. 바깥에 주는 집안에서 약간 거서 예, 걸어다니 밥을 재고 해먹는 환자인데,
1: 예.
6: 그 북경에서 오신 염지강 선생님이 잘합니까, 이런.
1: 예, 예, 예, 그렇죠. 예.
6: 12날에 예약이 되니까?
1: 예, 됩니다. 예약이 다
6: 예,
1: 됐습니다.
6: 한 사람이 또 예, 한 사람 더 예약하겠단다. 한 사람이 또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 나쁘고, 같이 가자고 두 분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6: 예.
1: 예.
6: 예.
1: 예.
2: 예.
6: 예.
2: 예.
6: 수고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 저번에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는데.
1: 예.
7: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 심장병이 있어서 그 가봤는데.
1: 예, 예.
7: 근데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1: 예.
7: 그 박창호 저기 주임 선생님이 방송에서 치료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7: 그래 저번에 저 약을 몇 척 그 써보았는데 효과가 좋고 해서 오늘 또 박창호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있잖아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예예
7: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이 그 강철 수주인이 예약됩니까?
3: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예약이 네. 됐습니다. 예.
2: 예, 그 발이 있잖까. 그 견주염 때문에 발을 못 올리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잘 때 돌아도 못 놓고.
3: 야, 심한 거예요. 예.
2: 예. 예. 아직도 막 못 쳐요. 어땠습니다.
3: 예, 예, 예.
2: 그 강철 수주인이 그 침무하고 힘도 맞고 천약도 이렇게 먹은 게 효과가 많이 좋아하고
3: 예.
2: 오늘 가서 조금 더 침 맞고 천약 한 번 더 주려고 그럽니다.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맞습니다.
4: 예.
3: 예, 예.
4: 내가 예수 북경의 그 영지강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3: 예, 어떤 정황에서?
4: 효과가 많습니다, 지금.
3: 예, 어떤 정황입니까? 예, 예.
4: 정말 뭐 어떻게 말 지대병이 많으니까
3: 예. 예,
4: 예. 예, 그러게 그래서 이 치료가 많이 돼서 지금 또 가려고 합니다.
3: 예.
4: 언제쯤 가게 돼?
3: 연결해 계십니까?
4: 아닙니다. 도문입니다.
3: 예, 뭐 도문이 뭐 그러면 12일로 예약합시다.
4: 11?
3: 예, 12.
4: 아, 12.
3: 예, 화요일 됩니다.
4: 예, 아 그때는 저 하루 볼 수 있습니까?
3: 그렇죠, 예, 예, 예.
4: 예, 나는 이 도움이 되는데,
3: 예, 내 아미.
4: 또 예 기다리게 애납니다.
3: 예, 예, 그렇죠.
4: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그러니까 이 고혈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고혈지 상태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내게 되면 이. 혈액이가 맞아요. 예. 하늘은 연초도라는데 우리 혈액이 집착하게 되면 진득진득한 면이 맞아 증가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관 내에서 말이죠.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혈관에 저색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맞아 중풍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신장에 심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예, 하나도 심방창동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서 점차적으로 맞아 혈전이 형성되는 기회가 있는데 이 혈전이가 일전에 말죠 예, 탈락되게 되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혈액을 따라서 말죠. 유동돼가지고 뇌혈관에 도달해서 말죠. 뇌혈관은 두사야합니다. 저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많은 분들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담배를 말이죠.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 예, 우리 조선족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말이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말이죠. 손상을 받습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 중에 말이죠.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소판이가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혈액이 말이죠.

0: 노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혈전이 쉽게 말죠 형성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전이 말죠 뇌혈관을 말죠 저색하게 되면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림상학에서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한다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당뇨병에 고혈당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러면서 상고증으로 고생하면서 이 중풍이 인기될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사가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는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 속에서 이 중풍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말죠. 미연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정서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경우에서 이 중풍이 말이죠 올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울해지는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질이 조폭한 분들 즉 하면 말이죠 신경질 쓰고 배를 쓴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말이죠 간의 양기가 동하면서 말이죠 출혈성 중풍이 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림상학에서 단잔식 노출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중의학에서는 쇼중풍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 속에서 치료를 말이죠 제때 하지 않게 되면 1년 내지 5년간에 말이죠 중풍이 올 기회가 많은데 대략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년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년령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혈관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뇌혈관 질병에서 중풍에 대한 상식들을 교대하는데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송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와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0: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종점실험실 청일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 융합과 발전을 심서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교류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을 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희라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 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 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 대학 당위 서기 두예, 연변 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2: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木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혜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공연, 체험활동, 매력전시, 도보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경관, 민속문화, 가문주제, 소비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 요소와 무형 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 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길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 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거닐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목화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

0: 있습니다.
1: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 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과 민속 산업, 특색 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여 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캐리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3: 저도 좋아한 저거 조비.
2: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3: 내년도
2: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금봉은 향촌에 뿌리내려 직책리행 다반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금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금봉은 시종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리행 핵심으로 간주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금봉은 정원 자금 당수업, 쪽걸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치부 능수를 촌 두 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 진흥의 견강한 전투 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금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 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책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헌책했습니다. 백금봉은 촌실정에 입각해 발전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1: 백금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금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날래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금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 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금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을 더욱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도랑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금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2: 용암 매체의 간추린 이었습니다. 연결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2: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409역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용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 관리, 석현진 정부와 연합으로 풍경구, 향촌 관광 경영 단위, 민박 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자격과 소방 안전, 위생 상황, 가격 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 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0: 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2: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상처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나 오염이 의심이 되거나 또 이미 고름이 나오는 감염된 상처는 무턱대고 밴드를 붙이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골절 상황이 맞대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힌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여러 종류의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리를 덜 내야 합니다. 반대쪽 팔과 비교를 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또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외 활동 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안 받침되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 환경,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피부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은요, 이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보호막도 튼튼하게 유지되므로 일찍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주요 증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매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단순히 외피 역할을 넘어 신체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요해하기 전에 이 피부 구조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일단 우리 피부가 이뻐야 진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란 우리 신체를 돕고 있는 외피입니다. 즉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피부를 우리는 표피층, 진피층, 비하지방으로 나눕니다. 먼저 표피층, 피부의 제일 바깥에 위치한 보호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유해물질이라든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표피층에는 수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많지 않은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피층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 각질층, 여기에는 모두 주근세포들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처럼 이 각질세포도 우리 주근세포는 떨어지고 또 새 세포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각질세포 재생주기 혹은 세포 재생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각질세포 재생주기가 늦어지면서 묵은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만약 이 묵은 각질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부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뭐 당연히 누르끄레해지고 또 칙칙해지고 묵직해지고 푸석푸석해지겠죠. 예, 다음 각질층, 예, 제일 아래에 우리 기저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흑색소, 예.

0: 멜라닌 색소가 전반적으로 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적으로 사람이 피부색을 결정하고요. 사실 흑색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임신할 때 예, 흑색소가 기미가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 태아를 보호하느라고 예, 흑색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노화가 오면은 노화가 되면은 이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됩니다. 예. 흑색소의 개수가 예, 감소가 되면서 우리 기미 잡티가 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여기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면역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예, 아닙니다. 예. 면역은 너무 올라가서 우리 과부하가 될 때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면역은 똑똑해야 된다.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 예, 다음 우리 진피층. 뭐 진짜 피부라 해서 우리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 콜라겐, 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콜라겐 우리 몸에서 얘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무너지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예, 무너지면서 어찌입니까? 얼굴이 처지고 또 주름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우리 엘라스틴 단신단발 얘는 한 번 끊어지면 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히알루론산 요즘 우리 뭐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또 눈 밑이 뭐 꺼진다든지 이때 우리 주사기로 예, 쌓였는 이 성분이 우리 보녀쌀입니다. 예.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외에 뭐 땀샘, 피지선, 모낭, 뭐 피지 뭐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많고도 많습니다. 마지막 피하지방 우리 사실 우리 지방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엉덩이, 복부, 뭐 허벅지 뭐 이런데 많이 달라붙는데 예, 사실 우리 지방은 몸에서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넘어졌을 때 어찌입니까? 지방이 없으면 뼈가 상하겠죠. 예,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 완충작용을 하고요. 더우면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작용을 하고 또 추울 때는 우리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예, 보호한다. 두 번째, 체온조절 작용을 한다. 세 번째, 비타민D를 합성하고 면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 피부도 중요하지만 예, 속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피부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미용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피부 노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피부가 쇠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장기와 마찬가지로 25세를 기점으로 우리 피부도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봐요. 피부 노화 서서히 25세부터 네. 뭐 콜라겐이 빠져나갑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0: 예, 노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나이와 흘러가는 세월, 자연 노화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두 번째, 우리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활성산소. 세 번째, 예, 폐경. 우리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여 예, 탄력이 떨어지고 또 탄력이 떨어지니까 어찌입니까?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수분이 감소되면서 예, 주름이 생기고요. 폐경 후 우리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폐경 이후 노화가 급속히 우리 증가가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 네 번째 열 피부 노화 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을 통하여 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에 장식 장시간 앉아 있는다든지 또 춥다고 우리 난풍 그 히터를 장시간 켜놓는다든지 예, 이런 현상들이 모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릴 때도 예, 먼저 얼굴에 팩을 붙입니다. 팩을 네. 붙이고 머리를 말립니다. 이러면 드라이기로 어찌니까 얼굴에 열이 닿지 않겠죠.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비

0: 온도는 그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피부 온도는 31도 좌우입니다. 예. 우리 핸드폰을 예, 장시간 얼굴에다 대고 통화를 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뜨끈뜨끈하죠? 그러면. 열이 막 나죠? 이렇게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우리 피부에 또 주름이 생기면서 예, 수분 장벽이 무너지며 예, 노화가 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뭐 환경오염이란 다 잘 아시겠죠. 뭐 먼지, 공해물질, 뭐 자동차 이런 뭐 배기가스 이런 유해물질들이 우리 피부건조, 트러블, 뭐 색소 침착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어요. 그럼 이 피부가 노화가 됐다는 주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0: 첫째,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많으면 뭐 노화가 온 것이겠죠. 예, 두 번째, 우리 색소 침착. 정말 젊어서 뽀얀 피부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찌입니까? 피부색이 어둡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색소가, 흑색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적인 예, 원인입니다. 예. 아, 세 번째, 우리 건조한 피부.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예, 네 번째, 탄력. 예,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탱탱하지 못한 처진 피부로 우리 변하게 됩니다. 네. 아래에 제가 그럼 탄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와 식지로 이렇게 손등을 꼬집습니다. 예, 손등을 예, 집어서 얼리는데 1초, 2초, 3초 있다가 넣습니다. 이때 회복 속도가 빠르면 아, 나는 탄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복 속도가 느리면 아, 탄력이 좀 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된다고 봅니까?
0: 첫째, 유전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질환이 있는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예, 어김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노출이 심한 사람들,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 어부들, 뭐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 장시간 뭐 추운 날씨에도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있죠. 예, 세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은 피부의 제일 바깥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깨지면 우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물질들이 쉽게 침투가 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분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들, 이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렵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열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렵습니다. 따갑고 그리고 우리 지술렌 격서 피부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가렵습니다. 그래서 꼭 염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수분 보충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피부들은 예, 그 외에도 우리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뭐 오염된 환경, 밤을 새는 사람들, 또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 네,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은 우리 좀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주름도 빨리 생기고 그 다음에 기미, 색소, 침착이 또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젊어서는 뭐 젊어서 예뻐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또 관리를 소홀히 해주실 때 예,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에 잘 자지를 못하면은 피부 노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 노화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요.
0: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

0: 사람들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우리 자외선과 같은 이런 유해 자극으로부터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우리 피부 노화 측정기로 실험 대상자를 우리 조사한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뭐 주름이라든지 또 색소 침착 또 피부 탄력이 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라죠.
1: 네.
0: 예, 아마도 뭐 이런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 순환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피부에 영양물질과 수분을 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좋은 영양제가 많죠. 뭐 영양제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우리 자섯 이런 같은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 노화는 우리 햇빛을 받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 활성산소를 예, 만들어낸다면 어찌입니까 이 SOD란 그 항산화 효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화는 당연히 빨리 오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 공직에서 일하신 분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분들 제가 뭐 지금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1: 그렇죠.
0: 당연히 그렇죠.
1: 예.
0: 분들이 많이 노화가 빨리 오겠죠.
1: 그렇죠.
0: 예,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뭐 우리 모자 또 자외선 자단제는 그 필수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무슨 뭐 팔토시라든지 수건 뭐 또 예, 목을 감싸주기 뭐 또 장갑이라든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0: 그렇죠.
1: 또 몇 년 몇십 년을 뭐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돌려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술 조금씩 뭐 들어도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음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네, 술이 뭐 피부에 당연히 안 좋죠. 뭐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마시대가 많습니다. 예, 또
1: 네.
0: 그 분위기 때문에 예, 첫째 술은 독소를 일으킵니다. 이래하여 뭐 비타민 A, C, E와 같은 우리 항산화 비타민이 흡수를 예, 방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 염증을 일으킵니다.
1: 네.
0: 여드름. 이런 붓기 같은 것을 내서 술이 술 마신 다음 특별하게 이튿날 어찌입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세 번째 홍조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찌입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뭐 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우리 뭐 딸기코가 되는 분들도 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뭐 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 술은 뭐 적당히 마시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그 피부의 수분을 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알겠어요. 그리고 주변 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흡연도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부 노화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이 담배가 건강에 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뭐 잘 알 것입니다.
1: 네.
0: 예, 담배 연기에 많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예,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에 비타민C와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이 담배 연기가 혈액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을 약화시키고 또 그 연기 때문에 피부 건조함을 예,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우리 눈 밑 주름 또 눈밑이 꺼지고 그다음 우리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우리 담배를 피우면 어찌입니까? 입을 오므리게 되면 입술을
1: 맞아요,
0: 오므리게 되면서 그 쓰는 예, 근육 때문에 아마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피부 노화를 방지함에 있어서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그럼 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이 노화를 예방하는 우리 화장품을 몇 가지 든다면 첫째 자외선 차단제. 우리 노화 피부라 할 때 우리 피부가 얇고 피부장벽이 약화됐습니다. 피부장벽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우리 눈 밑이라든지 목 같은 데는 특히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시간 우리 외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예, 좋기는 2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예, 덧발라주신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기초 화장품 예, 우리 첫째 수분 크림입니다. 예. 수분 아시죠? 우리 피부는 건조하고 또 주름이 생길 때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콜라겐 아까 피부 탄력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콜라겐이 네네. 때문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뭐 영양 크림이라든지 그다음 또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0: 끌어당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예, 수분크림은 입자가 작습니다. 예, 입자가 작습니다. 예, 때문에 수분크림을 바른 후 꼭 우리 살짝 뭐 유분기가 있는 영양크림이라든지 재생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같이 뭐 자외선도 좀 강하고 건조한 날씨는 수시로 덧발라 주실 것을 강추합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여성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평소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은 남성들은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전성적으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그렇죠. 예, 남성들은 예, 피부 노화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피부는 여성들 피부보다 그 두께가 24% 예,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양이 햇빛을 받는다 해도 여성들처럼 예, 기미나 색소질환이 짙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예, 더 많기 때문에 노화를 발생하는 그 자체가 예, 늦습니다. 반면 우리 여성들은 콜라겐 함량이 남성들보다 25% 적습니다.
1: 네.
0: 또 기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경 이후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했죠. 때문에 우리 볼살이 빨리 처지면서 예, 주름살이 빨리 생긴답니다.
1: 네.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평소 부지런히 팩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어요. 팩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0: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은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쉽게 말씀드린다면 팩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듬뿍 넣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추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 에센스나 예, 또 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예, 똑같은 성분이라고 할 때 효과는 틀립니다. 예.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 증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수분이 증발합니다. 증발하고 우리 팩에 있는 그 증화에는 팩이 재질 때문에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다 뽀시에 뭐 예, 랩을 예, 씌워 넣는다면 당연히 증발이 되지 않겠죠. 수분이 예, 유지됩니다. 예, 팩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래. 그럼 팩을 붙인 후 몇 분 있다가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좋긴 우리 15분에서 20분입니다. 20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비가 오는 날 장마를 신고 장시간 다녔을 때 또 우리 고무장갑을 오래 끼고 어쩐가 그 설거지를 했을 때 예, 세균이 생기거나 또 주부 습진이 예,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과한 상태에서 예, 붓거나 또 우리 염증이 옵니다. 그래서 15분 이후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밀폐 효과가 예, 좋아집니다. 하지만 피부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건강한 피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과하게 된다고 할 때는 피부 장벽을 깨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 그래요.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면 팩을 붙이고 사는 분들도 어떤 건가 나빠요? 좋아요?
0: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오랫동안 예, 팩을 점에 붙였을 땐 우리 밀폐 효과가 예,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은 팩에 있는 그 성분들이 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발을 하게 되면은 팩의 성분만 증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의 수분도 증발을 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예.
1: 그러면은 꼭 붙였던 거 어느 시간대 떼고 잠을 자는데 세안을 하고 자면 좋은가요? 살짝?
0: 아닙니다. 세안을 하지 않고 팩을 뜯은 후 뭐 가볍게 그림 정도만 살짝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 세수를 이때, 안 하고?
0: 그렇죠. 이때는 뭐 그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살짝 발라주면 좋고요. 대부분 뭐 팩을 그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씻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씻는 마스크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로 관리실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하루에 한 번씩 일일 1팩을 하는데 어떤가 피부 건강에 뭐 좋아요 나빠요?
0: 건강한 피부에서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 매일은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게끔 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팩은. 예, 때문에 우리 뭐 유통기간 또 권장 사용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도 그러면은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예, 지나친 세안. 우리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은 예, 우리 피부를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래요. 세안제에 다 있습니다. 그 미세하게 예, 피부를 그 뭐 깎아내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네. 아까 그 피지는 기름입니다. 예, 우리 피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피지가. 그런데 이 세안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 여드름이 생기겠죠. 예, 두 번째 물의 온도 20도에서 25도가 예, 제일 예, 좋은 온도이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예,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집니다. 모공이 넓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또 건조하니까 주름이 생기겠죠. 예,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습관은 예,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예, 모두들 다 잘 알다시피 예, 손에는 세균이 예, 가장 많은 그래.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문에 세안을 하기 전에 예,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예, 얼굴에 세균이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얼굴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0: 그렇죠. 예, 얼굴 마사지는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적당한 피부 마사지는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혈색이라든지 예, 얼굴 뭐 붓기를 뺀다든지 또 우리 얼굴 붓기를 빼면은 얼굴 축소가 됩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눈가, 입 주변 또 피부가 얇은 부위는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할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꼭 피부 오일이나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충분히 발라준 다음 딱 10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10분 정도가 시간이 길어지면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예민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우리 집에서 특히 혼자서 마사지를 할 때는 절대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또 마사지 강도를 줄인다. 예, 또 맨 얼굴에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예, 등 이런 면에 주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동은요 건강에 매우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죠.
0: 적절한 운동은 예, 노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하여 노폐물을 예, 배출시키는 것은 뭐 주름살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우리 붓기를 완화시킨다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나친 운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절한 운동.
1: 알겠어요. 그리고 피부 건강 음식 섭취와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데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예, 우리 비타민 과일. A와 C가 그래. 색소 침착, 주름 형성, 또 우리 미백 많이 예, 도움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시금치, 앵두, 귤, 예, 복숭아, 고구마, 예, 당근, 비트, 토마토, 다시마, 우리 다시마.

0: 하지만 뭐 식이섬유가 많죠. 그다음 뭐 키위, 브로콜리, 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예, 네. 좋습니다.
1: 그럼 반대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첫째 우리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예, 두 번째 당분이 많은 뭐 과자나 사탕, 예, 주름살을 만듭니다. 예, 당분이. 예, 세 번째 우리 가공유 무슨 핫도그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네 번째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예, 술 이런 것들이 예, 노화에 예, 안 좋은 뭐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토록 이 피부 노화를 좀 있어서 평소 피부 관리를 비롯해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0: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꼼꼼히 발라주시고 더 충분한 예, 수면 보장,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뭐 수분 크림, 또 콜라겐이 들어간 이런 크림, 영양 크림,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예,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배 선생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게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평소 피부 관리, 수면, 음식 섭취 등등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능히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윤택나는 피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